0: 복음의 열정을 굳건히 다지고 더욱 이 땅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아멘. 그런 어느 날보다도 더 은혜롭고 향기로운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하는 아침입니다.
1: 아멘.

0: 이니스네임이었어요. 살아계신 주 오늘 첫 곡 띄워드렸습니다.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좋은 날 복된 날 5월 25일 오늘 제가 출근하면서 보니까 네. 길가에 차가 없더라고요.
1: 지금 이렇게 창문으로도 밖이 보이거든요. 네. 정말 차가 몇 대 안 지나가네요.
0: 그러니까요. 오늘 아마 가정에서 네. 방송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도 저희는 또 어김없이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순서에 따라서 성경 한 권을 개관하고 또 묵상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복음서 네 권 네. 그리고 사도행전까지 마쳤어요. 목사님.
1: 네.
0: 좀 어마어마한 한 주였습니다.
1: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책은 복음서 네 권을 지나서 네. 사도행전을 건넌 다음 나타나는 책이군요.
0: 자, 그래서 오늘 함께 공부할 책 함께 외치면서 오늘 아침 출석 체크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또 대체 공휴일이니까 네. 가정에서 쉬고 계시는 분 또 집에서 라디오를 통해서 자녀들과 함께 또 가족들과 함께 아침 묵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 아침 여러분들의 계신 곳의 표정들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함께 공부할 책은 어떤 책입니까?
1: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책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권의 복음서를 지나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건넌 다음에 나타나는 책인데요. 이 책은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고 순전한 복음서다라는 별명도 붙어 있으니까 사복음서를 지났지만은 뭐 다섯 번째 복음서다라고 해도 좋을 만큼 또 아주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누가 기록했느냐? 사도 바울이라고 직접 알려주고요. 1장 1절에 바울이 기록했다. 기록이 있고 그다음에 직접 기록할 때도 있고 또 누군가 대필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도 있는데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대필했다는 기록까지도 나와 있는 그러한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은 아까 말씀드린 순전한 복음서 다섯 번째 복음서라고 해줄 정도로 그런 별명 외에도 여러 가지 별명이 붙어있는 정말 정말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위대한 신학자들이 매료됐던 바로 그 책 아닙니까?
1: 이 책은 별명이 정말 많은데요. 예를 들면 복음의 정수다.
0: 와.
1: 네. 또 성경을 보석에 비유하면 음흠. 다이아몬드다.
0: 오.
1: 네. 그런 별명도 붙어 있고요. 또 역사를 변화시킨 책이다. 방금 말씀하신 게 그거와 관련이 있죠.
0: 네.
1: 어떤 한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키는데 작동한 책이다. 그런 위대한 별명이 붙어있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0: 네. 마틴 루터부터 요한 네. 웨슬레까지.
1: 더 있어요.
0: 네.
1: 네. 더 있습니다. 어거스틴부터 시작을 해야죠.
0: 4세기 어거스틴부터 네,
1: 어거스틴부터
0: 출발해서.
1: 시작을 해서.
0: 맞습니다.
1: 마틴 루터 또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영국의 청교도 혁명을 주도했던 올리버 크로멜, 미국 독립운동의 아버지인 조지 워싱턴,
0: 야.
1: 네, 또 자유주의 신학이 득세하던 무렵에 자유주의자들 한가운데 복음의 폭탄을 던졌다고 평가받는 칼 바르트.
0: 야. 목사님 근데 네. 도대체 이 책이 얼마나 대단했기에 그 수많은 신학자들이 매료됐던 이 복음의 정수, 복음의 다이아몬드라고 네. 불렸을까요?
1: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대체 뭐가 얼마나 위대하길래 그래서 또 보게 돼요.
0: 그렇죠.
1: 이번에도 방송하기 전에 1장부터 16장까지 또 쭉 한번 훑어보고 왔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책이길래 사실 16장, 16장인데 장별로 굉장히 많은 절수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장은 좀 많지만 굉장히 분량이 많은 책도 아니고 전체가 433구절밖에 안 돼요.
0: 네.
1: 헬라어 원래 단어로 한 7,000 단어가 나오는 게 뭐 중간 분량쯤 되는 책인데

0: 도대체 이 책이 어떤 책이길래 인간의 일생을 변화시키고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켰는가? 그런 걸또 한번 생각을 하고서 또, 야, 이게 다이아몬드래.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책을 또 한번 펼쳐보시면, 뜻하지 않았던 그런 감동이 있을 겁니다.
1: 그래서 오늘 대체 공휴일인데
0: 네.
1: 오늘 아침에 라이브로 오늘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오늘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신학자들을 매료시킨 이 책을 오늘 아침 공부한다는 게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메시지로 오늘 함께 공부할 이 책의 이름을 외쳐주시면서 오늘 아침 대체 공휴일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방송 듣고 계시나 여러분의 목소리도 담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기를 드릴까요, 말까요?
0: 네, 보기 안 드려도 될것 같지만 그래도
1: 정말요?
0: 섭섭하시니까 보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네, 보기는 1번 로마서, 2번 꼬마서 이렇게
1: 야,
0: 해보겠습니다.
1: 3번 저 해볼까요?
0: 네.
1: 꼬막서.
0: 네, 좋습니다.
1: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메시지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이 책, 복음의 정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오늘 공부할 이 책의 이름을 남겨주시면서 오늘 아침 여러분들의 표정과 이야기 담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애플리케이션 채팅창을 통해서는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에필로그예요.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오늘도 샬롬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S&P 인터내셔널에서 영국 넘버원 프리미엄 티, 테틀리 차 세트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김 부각 세트를,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제스파에서 마사지기를 드립니다.

0: 부산 극동방송 오늘도 샬롬.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매일 한 권씩 개관합니다. 성경 66권을 벌써 다섯 번째 보고 있어요.
1: 야, 정말 대단한 역사입니다.
0: 네.
1: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0: 지난주 월요일부터 저희가 신약성경 네. 들어왔고요.
1: 네.
0: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목요일까지 마치고
1: 네.
0: 금요일에 사도행전을
1: 하시고
0: 드디어 오늘 이제 월요일.
1: 네. 정답을 발표하는 바로 이 책을 할 차례가 됐죠.
0: 알려주시죠.
1: 네. 오늘 정답은 다 맞추셨네요. 로마서 1번 로마서였습니다.
0: 오늘 로마서 함께 네. 공부해 볼게요.
1: 네.
0: 목사님
1: 네.
0: 위대한 신학자들이 어쩜 네. 이 책에 이렇게 매료가 됐을까요?
1: 저는 위대한 반열에 못 미쳐가지고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뭐 위대하고 거창하고 그런 것 같지만은 사실 이제 보면은 어거스틴이 이 로마서 어떤 구절에 감동을 받았느냐 잘 아시는 대로 나제와 같이 단장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으라.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인데 사실 어거스틴 같은 대신학자가 아 감동을 받고 그 인생이 결정적으로 변화되었다? 아 이 구절이? 그럴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각자 각자라. 어거스틴은 이 말씀 가지고 뒤집어졌고 또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잘 아시는 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개혁을 주도했고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을지어다. 그게 이제 칼빈이 종교개혁을 완성한 밑받침이 되었던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모든 공통점은 바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이 포인트죠.
0: 그렇군요. 자, 그토록 정말 정말 이 가치가 대단한 책이 로마서인데요. 오늘 로마서를 5월 25일 아침에 여러분 라이브 타임을 통해 가지고 생방송으로 함께 큐티하고 또 개관하고 공부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오늘 복 있는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1: 네, 오늘 아침에 또 방송 귀 기울이시는 분들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귀한 분들이고 이게 로마서가 정말 중요한데 또 이런 별명이 있어요. 현존하는 책 중에 가장 심오한 책이다.
0: 오.
1: 무슨 뜻이에요?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0: 아 그래서 그런지 우리 방송가족 네. 여러분들이 이 성경통독 할 때 복음서 네. 너무너무 신나게 가다가
1: 네.
0: 사도행전까지도 오 재밌다.
1: 재밌죠.
0: 가다가 네. 로마서에서
1: 산을 만나게 되죠. 왜냐하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서사 이야기가 많아요.
0: 네.
1: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역사 이야기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가 교리 부분이거든요.
0: 그렇죠.
1: 이게 창세기 막 재밌게 있다가 출애굽기 레위기 갑자기 율법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그래서 로마서를 심오한 책이라고도 하지만 또 일반 우리 교인분들이 성도분들이 좀 어렵다 좀 난해한데 라고 느끼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0: 그리고

0: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저희가 로마서를 함께 공부해 보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이 아침 또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자 메시지 계신 곳의 이야기들도 들려주고 계십니다. 5015님 오셨어요?
1: 네, 세상님이신데 정답 로마서 대체국률인데 재래시장 특성상 출근하면서 바로 어제 말씀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도 까먹고 투덜

0: 이제 출근하시면서 남들 네. 다 노는데 나는 그러니까요. 이게 뭐야 뭐 네. 이러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출근했어요.
1: 네. 4498님도 로마서입니다.
0: 네.
1: 시민공원 산책하고 있어요. 조그맣게 이야기하는 거는 방금 네. 시장에 출근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로마서를 스치듯이 그냥 읽었는데 로마서가 그렇게 귀한 줄 몰랐어요. 아, 방송을 통해 오늘 다시 로마서를 정독해보렵니다. 네, 그렇게 해보십시오.
0: 그렇습니다. 9723님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부산 온천동 여유로운 아침을 맞으며 동참합니다. 늘 생기가 흘러넘치는 방송 정답 로마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와 같이요 할렐루야 하셨습니다. 그래요.
0: 네, 잘 오셨습니다. 5843님입니다.
1: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연휴에 근무 중이네요. 대전은 밤부터 비 소식 있는 가운데 좀 흐린 날씨입니다. 부산은 화창한데요. 근무 중이지만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출석합니다. 네.
0: 네, 새싹님 9891님 오셨네요.
1: 네, 로마서라고 외칩니다. 아멘.
0: 오늘 아침 여러분들께서 또 출석해 주셨어요. 채팅창을 통해서 2042님 그리고 1127님 딩동님 오셨고요. 라마나요까츠님 오셨습니다. 3874님 잘 오셨고요. 7772님도 잘 도착하셨습니다. 클라라님도 오늘 아침 출석하고 오셨어요. 오늘 로마서 여러분들과 함께 속속들이 파헤쳐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또 어렵다 평소에 참 이 책 어려웠어요 하셨던 분들도 오늘은 로마서를 함께 깊이 묵상하면서 아, 이 책 더 이상 어려워질 수 없는 책을 한번 만들어드려 볼 테니까 네. 여러분들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여정 네. 끝에 사실 네. 로마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1: 로마로 이제 가는
0: 네.
1: 거죠.
0: 그렇죠.
1: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0: 맞습니다. 네. 근데 목사님 사실 네. 이 로마가 결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삼지 않아요?
1: 그렇죠. 네, 300
0: 13년에. 네.
1: 그거는 이제 공인된 거고 네. 392년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국교로 이제 삼게 됐는데 그래서 결국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음으로써 음과 양이 있어요. 네, 세계 종교화가 되는 첫걸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기독교의 어떤 야생성, 네, 광야성 이런 게 조금 또 희미해진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한 것은 사실입니다.
0: 그래서 사실 이 책의 이름 자체가 로마서 아닙니까, 목사님?
1: 네.
0: 이 책의 이름이 로마서인 이유가 뭐예요?
1: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기 때문이죠. 사실 그 당시 제국의 수도 심장이었던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벌써 있다는 사실 자체도 너무나 놀랍고 그 사실을 바울은 인지했던 것 같고 그래서 잘 보시면은 사도행전 방금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19장 20장에 보면 바울이 어느 정도 이제 에베소 고린도까지 사역을 마무리하고 내가 이제는 로마도 가야 하리라고 말씀하는데 그때 바로 에베소의 사건이 터져요. 그래서 내가 로마에도 가야 될 텐데 그런데 큰 사건이 터져서 결국 에베소를 떠나게 되고 그다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 그래도 나는 로마로 가야 돼. 바울이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할 정도로 로마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로마에서 사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못했을 것 같은데 그 귀한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정말 심장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우리 기독교 복음의 신학 교리의 모든 정수가 다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에 이 편지를 쓴 거죠.
0: 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과 또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 오늘 로마서를 함께 묵상할 텐데요. 이 위대한 책 여러분들과 오늘 대체 공휴일 아침에 들으시는 분에게 특권입니다. 소곤소곤하면서 우리끼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감동 또 여러분만이 누리는 은혜 저는 이 대목이 참 좋았어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이런 것도 좋고요. 또 궁금증도 네.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지금부터 여러분 로마서에 관한 모든 것 질문하고 이야기하죠. 샵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메시지입니다.

0: 목사님,
1: 네.
0: 로마서는 어떤 책입니까?
1: 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귀한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수, 신학 교리의 핵심을 잘 담아서 쓴 편지글이 바로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시기는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에베소의 사건이 터져서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를 다시 방문해서 한 석 달 정도 머무는 기간이 있어요. 바울은 어디에 장기간 머물면 거기서 항상 서신을 썼습니다. 아마 그때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쓰지 않았나.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훗날 로마로 이제 압송이 되죠. 시기는 그렇고 로마서의 구조는 아까 조금 심오하다 어렵다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부터 보시면은 좀 헤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는 거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는 이론편, 9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이거든요. 그래서 꼭 앞에서부터 안 읽으셔도 돼요. 네, 뒤에서부터 읽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실천편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런 구절들도 있거든요. 음식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자세 그런 것들을 쭉 다루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지해요. 접하기가 뒤에서부터 읽고 앞으로 접근하셔도 되고 또 심지어 16장부터 15장, 14장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제가 잘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론편, 실천편이 있다는 거 딱 절반 나눠가지고 그리고 그걸 꼭 이론을 먼저 보고 실천편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런 것도 한번 제가 제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로마서 안에 이론편 특히 보면은 복음과 율법의 관계, 행위와 믿음의 관계,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아무튼 우리가 복음 또 구원에 관해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내용, 예를 들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죠. 그 다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 성화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저는 성도 일생이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좀 담겨 있고요. 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많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압축해서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론편도 중요하고

전편도 중요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복음에 관한 내용과 또한 교리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고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합당한 생활에 관해 우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0: 네, 이 로마서와 이 사도행전 로마서를 이렇게 건너오면서 네. 우리 평신도들이 가장 어려운 대목이 목사님 네. 사실 바울의 3차에 걸친 전도 여정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목사님 설명해 주셨다시피 이 로마서의 기록 배경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즈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네.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정을 떠나고 마침내는 로마로 압송되어서 순교하기까지 이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바빴을까요?
1: 목사님들이 가끔씩 그냥 혼잣말로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데요. 왜 이렇게 눈물 쓸데없이 아, 정말 목사님들 이거가 바쁘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거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둘로스라는 표현을 써요. 바울 서신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 서신의 제일 첫머리에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보통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소개를 해요. 거의 대부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데가 바로 이 로마서하고 그 다음에 뒤에 디도서 하나님의 종이고 그 뒤에 또 한 권 더 별로 없어요. 둘로스.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도록 임명한 종이기 때문에 바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종이 밖에서 막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쉴 틈도 없이 주인의 상에도 시중을 들고 바빠요. 왜 바쁘냐고 물어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눈코 뜰 데 없이 그렇게 바쁘게 뛰어나린 게지요.
0: 그렇군요. 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여정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에베소와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기까지 그의 인생 기록을 이 사실 뒤에 있는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차차 저희가 만나볼 텐데요. 오늘 이 함께 살펴본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왜 그토록 복음에 열심이었는지, 바울이 바라본 복음의 정수는 무엇이었는지. 사실 저희가 창세기부터 지금 로마서까지 왔잖아요.
1: 네.
0: 근데 말씀의 이 구약과 신약의 조각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복음서의 가르치심을 여기 로마서 즈음에서 착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준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1: 네, 그래서 아담부터 나오죠.
0: 네.
1: 네, 아담을 인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아담. 그래서 첫 아담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 놀라운 선포고 탁월한 통찰력. 물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겠지만 그리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이 율법과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관계. 네, 또 우리가 행위, 행위 구원을 많이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다는 진리.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런 체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총 16장 분량에 해당하는데요. 네. 그중에서 한 대목을 큐티를 해보겠습니다.
1: 네.
0: 몇 장 큐티를 볼까요?
1: 네, 오늘은 5장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0: 5장.
1: 네.
0: 자, 어떤 대목입니까?
1: 5장 앞부분인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개의 황금 사슬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예전에 방송할 때 한번 한 것 같은데 그때는 아마 8장에 있는 황금 사슬을 소개해드렸을 거예요.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 구원의 황금 사슬, 예, 복음의 황금 사슬이라고 불리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착착착착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황금 사슬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로마서 5장에 황금 사슬이 하나 더 있답니다.
0: 오, 로마서 8장의 황금 사슬에 이어서

0: 네. 오늘 로마서 5장의 황금 사슬을 목사님께서 쭉 훑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이 로마서 목사님과 함께 공부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로마서 8장의 황금 사슬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1: 네. 구원의 황금 사슬, 복음의 황금 사슬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고 부르시고 소명, 그 다음이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칭의, 성화, 영화. 예전에 제가 섬길 때 교회 주보에다가 제가 아예 성도 일생 해가지고 적어놨었어요. 네. 칭의, 성화, 영화. 아,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죄사함, 그 다음에 거룩하게 만드시고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세요. 이게 바로 성도 일생이고 그걸 담고 있는 걸 우리가 보통 구원의 황금 사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살펴볼 네. 로마서 5장의 황금 사슬은 또 어떤 대목이가 궁금한데 네. 힌트를 약간 주시자면요.
1: 네, 아까 구원, 복음 좀 큰 범위에서 성도 일생을 말했다면 네. 요건 우리 인격의 황금 사슬, 성부모의 황금 사슬이라고 불리는 네. 대목인데 아, 이런 거 제가 자꾸 소개하는 이유는 아까 로마서 좀 아우 심오하다 어렵다고 느끼시는데 이런 거 생각을 하시면 쉬워져요. 황금 사슬이 두 개가 있다. 앞에도 하나 있고 또 8장에도 하나 있고 앞부분 교리 부분에 아, 두 개의 황금 사슬이구나. 황금 목걸이가 두 개인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친숙해지시라고.
0: 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야 로마서 나는 강의 들어보다가 황금 사슬 얘기는 인생 최초입니다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실 텐데 로마서 8장의 황금 사슬, 구원의 황금 사슬 이어서 오늘 로마서 5장의 황금 사슬입니다. 목사님께서 오늘은 인격에 대한 이야기 힌트 주셨는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네. 요 본문이 들어가는 대목이 로마서 5장 아닙니까?
1: 네, 맞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문자로 이거 생각나요 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0: 야,
1: 오늘 어떻게 하실 줄 알고.
0: 방송 가족 여러분들, 오늘 뭐 대체 공휴일에 이 방송 들으시는 거 여러분 큰 복입니다. 아, 잠시 후에 성경 라이브로 낭독할 건데 저도 소리내서 여러분과 함께 읽기 위해서 라이브로 낭독을 하는 겁니다. 성경 펼쳐두셨다가 소리내서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같이 읽고 목사님과 함께 큐티할게요.

0: 라이브 성경 낭독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오늘의 큐티 가이드 홍석진 목사님입니다.
1: 네, 오늘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을 읽었는데요. 아, 구원의 황금 사슬이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있다면 바로 우리가 읽었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을 우리가 인격의 황금 사슬 내지는 성품의 황금사슬이라고도 부릅니다. 아, 왜 그러냐면 착착착착 이어져 있으니까요. 아, 그리고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인생을 잘 묘사해주고 있죠. 우리는 환난 가운데도 결국은 즐거워하리라. 아, 그런 주제가 되겠는데요. 아, 그래서 이 구절을 중심으로 로마서 5장 읽은 부분을 좀 묵상한다면 첫 번째로 황금사슬의 출발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음. 이것이 바로 황금사슬의 출발이다. 그렇게 되죠. 그리고 황금사슬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종착지는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소망이다. 이렇게 알 수 있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돼 있고 이어지는 구절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마치 폭포수처럼 이렇게 쏟아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결국 아무리 많은 환난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질곡이 있어도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

이게 황금사슬의 종착지다. 마지막에 있는 고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방금 그 말씀드린 사랑, 그 사랑이 이 사슬들을 연결하는 뭐 접착제라고 할까요? 아, 그런 연결의 작동을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금사슬의 시작은 믿음이고 마지막 고리는 소망이며 그 고리들을 연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이 황금사슬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확증한다. 분명히 내가 확인한다. 그래서 확증의 장이다 라고도 부르는 대목입니다. 아, 마지막으로 이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나니 했잖아요. 이 환난은 앞찾기. 예, 여러분 요즘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참기름 맛을 알아버렸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방앗간에 그렇게 줄을 선대네요. 갓 짜낸 참기름 살려고요. 앞찾기예요. 환란은 원래 원어가. 그래서 여러분 참깨가 그냥 보통 평범한 참깨인데 앞찾기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참기름이 되잖아요. 포도송이들인데 앞찾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상품 포도주가 되어서 나오잖아요. 환란이 그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 환란 가운데 그냥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환란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면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인내는. 그러면 연단을 받아. 연단은 풀무불 가운데 섞여있던 금속덩어리가 순금이 되어 나오는 과정을 연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세상의 모든 더러운 찌꺼기들이 삭제되면서 우리가 순금과 같이 정말 극상품 참기름같이 극상품 포도주같이 되어 나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죠. 이런 이치를, 이게 이제 교리잖아요. 교리가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이치를 잘 깨달으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게 오늘 5장의 가르침이에요. 고난과 관련해서 세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자주 강조하는 건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복음과 함께 너희는 고난을 받으라. 아,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고난 받는 것이 결국 내게 유익이라. 두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바로 고난 가운데도 나는 즐거워한다. 아니,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즐겁다. 이게 바로 세 번째 고난의 궁극 단계인데 그걸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걸 잘 또 그대로 받아서 황금사슬 비슷하게 지혜, 지식을, 절제를, 덕을, 믿음의 덕을,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환난 가운데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노라. 그게 베드로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베드로는 이 이치를 그대로 자기가 수용해서 그걸 다시 녹여서 자기 말로 고백을 했죠.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품, 우리 인격의 황금사슬, 환난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출발할 때 결국 그것은 소망이 될 것이고 결국 그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런 이치를 우리의 마음을 잘 갈무리해서 여러분을 이것으로 녹이셔서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말로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오늘 본문과 딱 어울리는 송경민의 인내 듣겠습니다.
1: 네. 너무 좋은 찬양이네요.
0: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 주시죠.
1: 아, 로마서 정말 우리 같이 묵상할 은혜의 말씀들이 많은데 좀 아쉽네요. 시간이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저는 로마서 7장 24절 9절을 좋아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아내가 답답해서 죽을 만큼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답을 발견한 거예요. 어떤 분이 지금 7장 써놓으셨네요. 그렇습니다. 루터도 칼빈도 존 웨슬리도 칼 바르트도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안에서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0: 로마서가 16장 분량이니까 오늘 로마서를 한번 공휴일이니까요. 펼쳐두고 쭉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신 분은요.
1: 네, 홍석진 목사였습니다.
0: 차임이었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오늘도 샬롬.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요양 복지연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라이프 재가복지센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합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양산에 살고 있는 김정한 장로입니다. 성기는 교회는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회사에 1차적으로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 제2차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양산에 자그마한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그 당시에 참 저희가 전역할 시기에는 취업하기 아주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제약회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정년퇴직까지 근무하다가 정년퇴임하고 나서 제가 아직 젊고 건강하니까 양산에 근교에 있는 일반 회사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양산 온누리교회에 섬기시는 김정한 장로님 오늘 주인공입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 예,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은 흔한길 목사님이신데요. 아주 말씀이 좋으시고 사랑도 많으시고 모든 일에 활동적이며 정도 많으십니다. 아주 목사님은 검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과의 거리감도 없습니다. 또 국내외에서 선교회도 많이 하십니다. 선교회도 많이 하시고 또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여 예배 시간이 기쁘고 즐거운 축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 온누리교회는 건강한 행복한 교회입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2: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김정한 장로님을 부르시고 또 찾으셨습니다.
1: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의 소개로 동네 자만교회에 나갔었습니다. 나갔는데 그때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 잠시 중단했다가 군대 전역하고 학교 마치고 취업해서 가정을 꾸린 후에 양산 예비사 동원훈련 가가지고 입소 예비군 동원훈련 들어가서 동료 옆에 동료한테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 시작이 이제 41년이 됐습니다.
2: 입소 예비군 동원훈련에서 옆자리 동료와 어떤 만남이 있었던 걸까요?
1: 기억납니다. 훈련 중에 식사 시간에 식사를 받아와서 식사하는데 그분들이 식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아이고, 교회 다니시냐고, 그러니까 그렇다길래, 저는 교회 가니까 서먹서먹해서 교회 분위기 적응이 안 된다고 했더니 그분들이 동원훈련 마치고 토요일을 마쳤는데 일요일날 아침에 그 당시에 성경체가 기했는데 교회 목사님 1호차를 가지고 저희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저희 아내랑 저희 첫째 아이랑 같이 온 가족이 교회 가서 등록하고 기름 촬영하고 성경책 선물 받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그래 다니고 있습니다.
2: 김정한 장로님은 과로로 쓰러져 죽을 고비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은혜의 간증이 있습니다.
1: 제가 젊은 날에 열심히 너무 일하다 보니까 과로로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참 병원에서 힘들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우리 승리는 교회에서 정말 전 교인들이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께 새벽 기도를 40일 작정해서 하고 또 40일

0: 자기 한 번 더 했습니다. 40, 80일 작전 기도하면서 하는 게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은 일상생활을 다시 복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건강하게 회복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1: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시편 30편 2절의 말씀입니다. 김정한 장로님은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극동방송과 함께 선교하고 동역하는 전파 선교사입니다.
0: 극동방송은 제가 옛날 아시아 방송도 가끔 들었고요. 처음 극동방송 지을 때야 벽돌 헌금도 제가 그때 참여했습니다. 또 가끔 이제 교회 방송국에서 군선교할 때야 큐티책 보낼 때도 참여했고 또 몇 분 참여하면서 그걸 제가 전파 선교사로 쭉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 방송 선교야말로 하늘길 살아가신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서 전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지만서도 제가 미약하지만 작은 정성이라도 전파 선교사로 참석하는 것이 제 큰 보람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 선교사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0: 사랑하는 두 딸에게 아빠 엄마에게서 귀한 선물로 찾아온 것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한다. 항상 열심히 생활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박수를 보낸다. 교회에서도 반주자로 찬양대원으로서 섬기는 모습이 은혜스럽고 내 마음이 든든하다. 항상 험한 세상에서 살 때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고 교회에서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훗날의 교회의 귀한 정직이로 성장하여서 좋은 사명 잘 감당하길 바라며 주님 나라 학장사회에 크게 책임받기를 기도한다. 사랑하는 딸들에게 아빠가 방송으로 마음을 전한다. 보배야, 보영아, 정말 사랑한다.
1: 사랑하는 두 딸을 향한 김정한 장로님의 사랑의 목소리에 이어 역시 두 딸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0: 예, 저희는 저 공개찬 두 딸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두 딸이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위감, 믿음 좋은 사위감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끝으로 함께 극동방송을 애청하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을 향한 격려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렸습니다.
0: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지금 무더운 계절입니다. 더위로 인해서 믿음 약해지지 마시고 더욱더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예배자로 심서주시길 바라며 하느님께서 축복하시는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1: 함께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은 양산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계신 김정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극동방송 전도 프로그램 새깨라를 통해 전주 샘물교회를 나가게 된 서영님 집사님. 집사님은 본인처럼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가족 전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극동방송을 통해 교회를 가게 된 지 한 달 뒤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 14년 6월 30일에 이제 등록을 했고요.
2: 그렇죠. 네.
1: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남편이 했고요.
2: 네.
1: 그 뒤로 한 3개월 후에 큰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수가 왔고요.
0: 손주까지.
1: 네. 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전주에 같이 사는 여동생이 있어요. 새벽마다 언니가 기도한다. 이제 이번 주에 같이 갈래? 그럴까?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친정엄마가 이제 등록을 하셨고 한

0: 2주 뒤에 오빠도 근데 제가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이제 믿을 수밖에 없고 그 24년도 6월 달에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 새끼라 우리 그 연락이 됐던 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전도를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전도를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고 하시려고 하니까 이 모든 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극동방송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네. 저 같이 이렇게 영접기도 하실 때 저희도 이제 아멘, 아멘이 나와요. 그냥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정말 극동방송이 큰 일을 하고 있다. 네. 한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제가 큰 노력도 안 했는데, 네. 그말 한마디에 이렇게 문자 한 통에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나와서 이렇게 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1: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통해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전주 샘물교회를 가게 된 서영님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서영님 집사님은 지금도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온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2: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3: FEBC 닥터스. 이 시간은 방송 가족 여러분께 건강 상식과 우리 삶에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신의학과 전문의 김민철 원장과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김민철입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의 근원적인 회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근원을 치유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말씀 안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죠. 여러 가지 마음의 깊은 근원을 회복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큐티들 다들 아마 하실 겁니다. 보통은 조용한 시간을 내서 우리의 마음을 고요한 상태로 준비시켜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 고요한 상태가 아닌 부정적 감정을 느낀 직후에도 큐티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실 부정적 감정을 느꼈다는 것은 마음의 무의식으로부터 제거해야 할 무의식적 뿌리가 자극을 받아 이식으로 표현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즉 많은 경우 부정적 감정은 그 감정을 만드는 무의식적 쓴뿌리가 있다는 증거가 되죠. 평소 고요한 상태에서는 결코 찾아갈 수 없는 무의식적인 원인적 요소가 의식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때가 평소 숨겨져 있던 원인에 접근할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 감정을 만드는 생각을 또 찾으시면 되죠. 이 생각은 무의식으로부터 나온 생각이라서 부정적 감정의 근원적 원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정적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진리에 일치하는지를 묵상하는 것이죠. 평소 자극받지 않고 편안할 때는 내가 이런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도 몰랐으나 사실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진리가 아닌 거짓이라면 이 생각은 진리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거짓된 생각이라면 이 생각은 늘 뿌리가 되어서 우리 삶의 부정적 감정과 그로 인한 육체 열매를 맺게 되죠. 생각은 성경적 원리를 통해서 본다면 진리로 채워야 할 근원적 영역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 마음에 초청하는 것이므로 이렇게 찾은 거짓된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부정적 생각들을 뽑아내실 뿐만 아니라 생각으로 인한 감정과 육체의 열매를 뿌리채 뽑아내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죠.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 우리의 마음의 근원을 회복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혹 정신질환이 있다면 근원이 되는 바로 그

그 영역에 주님을 초청해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죠. 부정적 감정이 여러분 경험될 때 기억하십시오. 꼭 부정적 감정 밑에 근원이 되는 뿌리가 되는 무의식적인 거짓된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이 부정적 감정 뒤에 있는 생각을 잘 찾아보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하실 때는 잘안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큐티를 부정적 감정을 느낀 직후에 자꾸 하시다 보면 내가 왜이 상황에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 생각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까? 보통 부정적 정서를 만드는 생각은 대부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닐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부정적 정서가 느꼈을 바로 그 직후에 한 30분이나 있다가 자분히 앉아서 조금 전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내가 왜 그렇게 부끄러웠고 수치스러웠을까? 그 감정을 따라서 감정을 만드는 생각을 찾아보신다면 그 생각은 십중팔구 거짓된 생각일 확률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큐티하듯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 생각 말고 주님 주시는 참 생각으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신다면 근원적 마음 치유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2: 오늘 본문 말씀은 우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한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시작이 됩니다.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던 솔로몬 왕이 세상을 떠나면서 시작되는 말이에요. 흔히 역사학자들은 솔로몬 왕 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의 시대 또는 이스라엘의 전성기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이런 빛나는 대명사 뒤에는 아주 짙은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수십 년 동안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과 무거운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성전을 짓는 데만 7년 걸리고 자기가 살아야 될 왕궁을 짓는 데 13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최소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세금을 내야만 됐고 또 그 건축에 노역에 차출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남쪽의 유다보다 더 많은 세금과 노역에 차출됐다고 생각을 해요. 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조금 편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왜 공평하지 않게 우리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고 더 많이 일을 시킬까? 여기에 상처와 분노를 가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젠가부터 이 부당함을 해결해야 된다. 내지는 이럴 바에는 우리가 독립하자. 이런 여론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가득할 때 지금 얘기한 대로 통일 왕국을 다스리던 솔로몬이 죽은 거예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라섭니다.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 아, 르호보암이 새로운 통일 왕국의 왕으로 즉위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당시에

이스라엘의 구조는 우리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달랐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의 강력한 왕권으로 이스라엘을 통일한 게 아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각각의 나라면서 같은 왕을 모시는 연합왕국이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려면 유다에서 먼저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에서도 왕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두 나라를 같이 다스리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먼저 남쪽에서 왕이 된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보면 세겜으로 올라갑니다. 그가 북쪽 세겜으로 올라갔다고 해서 당연히 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의 노사 협상처럼 서로가 조건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체결해야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협상이 결렬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수 없는 거예요. 자, 이 협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이 협상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본격적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의 대표들이 협상 테이블을 차려놓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실 르호보암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내가 왕이 될 건데 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뭐 회의하고 협상하는 거 형식적인 절차니까 빨리 절차를 마치고 내가 왕으로 등극하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르호보암은 협상단들에게 자, 요구사항이 뭡니까?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대표 가운데 여로보암이 자기들의 여러 조건을 내미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오늘 4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 왕때 부과되었던 세금과 노역을 줄여달라 그런 얘기예요. 사실 그들의 요구는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이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짧거나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수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동안 피와 눈물과 서러움과 차별이 담겨 있는 이 요구 조건. 그런 의미에서 이 북쪽 사람들이 내뱉은 요구 조건은 어찌 보면 그들의 마지막 구조 신호와 같은 거예요.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라는 간절함의 외침이기도 해요. 그래서 간절하니까 이 북쪽 사람들은 때로는 그 표현을 거칠게 간청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젊은 왕 르호보암이 안타깝게도 저 사람들의 그동안의 상처와 아픔에 대한 구조 신호가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향해 뭐 우리에게 멍에를 씌웠다는 둥, 우리에게 무슨 뭐 고역을 시켰다는 둥, 귀에 거슬리는 얘기를 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표현들을 들으면서 르호보암은 저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대신 나한테 감히 이런 태도로 협상을 해? 라는 괘씸함에 속으로부터 그들을 향한 증오의 감정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형식적으로 협상을 하려고 하다가 기분이 나빠진 르호보암은 내가 결과를 알려줄 터이니 3일의 시간을 달라고 하고 돌아갑니다. 르호보암이 신하들과 논의를 하는 거예요. 저들의 요구 조건을 얼마만큼 어떤 태도로 수용하면 좋겠느냐? 이때
그의 할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왕궁에서 일을 했던 원로들이

이 젊은 왕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들의 아픔, 그들의 지난날 고생한 것을 우리가 좀 공감해주고 좋은 말로 격려도 하고 어르고 달래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나이 많은 원로 신하들은 젊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자기들은 다윗을 섬기고 솔로몬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던 거예요. 강하게 하면 할수록 공이 튕겨나오는 것처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누르고 막 통제한다고 해서 저들이 절대 숙이지 않는다는 걸 그들은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들이 저렇게 힘들어하고 반항할 때는 지도자들이 좀 공감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언을 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 원로들의 이야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르호보암은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가 말하면 다 복종하는 세상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로들이 하는 얘기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데 때마침 자기와 비슷한 그 젊은 소장파 신하들이 자기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왕이시오.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저 사람들 이번에 왕이 취임하면서 요구 조건을 쉽게 받아주면 다음에는 더 큰 요구 조건을 들이댈 겁니다. 그래서 왕이 통치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거고 왕을 결국 우습게 생각하고 반역을 이룰 겁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공포로 정치를 하고 힘으로 억눌러서 저들이 꼼짝 못하고 두 번 다시 아무 소리 못하도록 복종하도록 밀어붙이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르호보암이 너무나 듣고 싶었던 얘기예요. 이 소장파들의 의견을 택합니다. 그리고 3일 뒤 다시 북이스라엘 세겜으로 올라가 협상장에 모인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통보합니다. 너희들 우리 선왕 솔로몬 왕 때 우리 아버지께서 오냐오냐 하고 너무 봐줬더니 너희들이 앞뒤 구분을 못하는구나. 나는 너희들을 원칙대로 다룰 것이고 내 말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강하게 다스리겠다. 이 젊은 왕의 철없는 말 한마디에 협상장은 침묵이 흐르고 얼음장처럼 냉랭해지고 결국 협상이 결렬된 뒤에 북이스라엘 대표들이 이렇게 한마디를 외치지요.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협상은 결렬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의 할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솔로몬이 80년간 눈물로 지켰었던 통일왕국이 허무하게 무너지고 이때 갈라진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지 못해요. 물론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저렇게 요구하는지 자신의 마음으로 다 담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도자가 조금이라도 울부짖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하고 격려해줬다면, 다시 말해서 이 젊은 왕 르호보암이 자신의 자존심을 조금만 내려놓았다면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젊은 르호보암은 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 자존심 게임에 이겨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결국 내가 저 사람들을 보다 나음을 증명하고 이기려고 하다 보니 백성도 잃고 나라도 잃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철없는 젊은 왕 르호보암을 우리는 비웃지만 저는 마치 거울 속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같이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루하루 매 순간을 사는 모습을 보면 이기기 위해서 굶주린 맹수들처럼 살아갑니다. 특별히 미래가 불투명한 현대인들, 이렇게 전국이 혼란스럽고 세계의 모든 경제가 혼란스러운 오늘날에는 작은 것도 손에 쥐고 이겨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집착하는 이 시대.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별것도 아닌 작은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면 상대에게 팩트를 들이밀고 법을 갖다 들이밀고 어떻게 논리를 가지고 굴복시켜서 그러다 안 되면 나중에는 주먹이 됐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상대를 굴복시켜서 내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불안할수록, 세상이 힘들수록 본능적으로 내가 살아야 되니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싸움이 됐든 논리가 됐든 무력이 됐든 상대를 굴복시킨다고 해서 정말 내가 대화를 성공하고 진짜 이기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이기는 건 상대의 마음을 얻을 때 진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지혜로운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져주는 말로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다. 미국의 FBI의 인질협상가로 24년 동안 일을 했던 크리스 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경험 가운데 자기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줘요. 2000년대 초반에 필리핀의 한 무장단체가 미국인을 납치합니다. 그리고 납치범들은 그동안 식민 지배를 이유로 1천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19세기 말에 미국이 저 필리핀의 남부를 지배하면서 무슬림을 탄압했는데 그것을 지금 배상하라는 거예요. 자, 그들의 이 요구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FBI의 협상팀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때 보스는 협상팀에게 이런 지침을 내립니다. 그들을 만나면 그들이 말하는 역사를 인정해 주어라. 그리고 그들의 논리를 받아들여라. 그들의 마음을 얻어내라. 그리고 협상팀은 정말로 그렇게 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 이해한다. 그렇게 협상팀이 처음부터 이 무장팀들에게 져주고 들어가니까 납치범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을 무장해제하더래요. 결국 이 협상은 배상금도 물지 않고 인질들도 안전하게 석방하는 대성공을 거둡니다. 만약에 협상팀이 말도 안 되는 그들의 요구사항을 이기려고만 했다면 인질도 위험했을 것이고 결과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져주니까 이기더라. 진정한 권위는 상대를 꺾을 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져줄 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십자가에서 끝까지 져주셨더니, 그분이 이길 수 있는데 져줬더니 우리가 살고 자신도 최후 승리자가 되셨어요. 그동안 내가 옳다고 이것을 입증하려고 애썼다면 여러분 그 집착을 한 번만 내려놔 보십시오.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동의해 주는 져주는 언어를 선택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멈춰진 대화가 다시 시작될 것이고 잃었던 사람을 다시 되찾는 진짜 아름다운 인생의 강물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호주에 가면 엘렌 메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목사가 되기 전에 경제학, 정치학을 공부한 너무 우수한 엘리트예요.

그런데 중간에 목사가 됩니다. 목회를 너무 잘해요. 왜? 너무 똑똑하니까 그의 설교는 너무나 논리적이에요. 누가 들어도 다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주 훌륭한 설교, 그 똑똑함으로 교인들이 좋아하고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런데 이 엘렌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부부관계에서 자기 아내에게 지고는 못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아내가 육아에 지치고 혼자 살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뭐 이렇게 투덜대고 뾰족한 말을 쏟아냈더니 이 남편 목사님이 어떻게 하느냐. 여보, 지금 당신의 말은 앞뒤가 안 맞아. 그건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야. 그거는 신학적으로 당신이 잘못된 거야. 자기가 알고 있는 온갖 세상의 지식들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아내를 그 한마디를 완전히 부정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면 한 번도 지지 않아요. 오히려 아내가 입을 닫고 아무 말을 안 하면 그때서야 그래, 내가 이겼지. 내 논리를 어떻게 이겨? 이렇게 정복욕으로, 아내를 이기는 정복욕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도 아내가 너무 지쳐서 자기에게 아주 무표정한 얼굴로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하는데 다른 때처럼 그 말에 생명력이 없고 눈에 초점이 없고 사람이 얼굴이 너무 창박하더래요. 자기가 왔는데 반가워해 주지 않는 아내를 보면서 이 남편 목사님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응?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돌아왔는데 남편을 환영해 주지 않고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한 그는 그 지쳐있는 아내를 앉혀놓고 논리적으로 남편을 왜 공경해야 되는지, 일을 하고 들어온 남자에게 어떻게 대해야 지혜로운 여잔지, 이런 걸 조목조목을 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 논리와 말솜씨로 이기면 이길수록 아내는 더 표정이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얼굴빛이 생명을 잃어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내가 완벽하게 이겼는데 잘못했어요 이렇게 인정을 안 해? 그리고 혼자 막 분노를 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강력한 음성으로 채찍질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네 아내가 죽어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네 아내가 지쳐서 메말라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네 아내는 지금 우울증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고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데 네 아내의 죽어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는 지금 네 아내를 이기려고만 하느냐? 이렇게 성령께서 엘렌 목사님의 마음에 강하게 채찍질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란 이 목사님이 서재에 들어가서 그 성령님이 주시는 질책에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자기 평생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아내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펑펑 울면서 생전 처음으로 자기 아내에게 지는 말을 해요. 여보, 당신 말이 다 맞아. 당신을 아프게 한 것 잘못했어. 용서해줘. 내가 당신에게 졌어. 그 순간 그렇게 울고 있는 그 장면 앞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내가 같이 펑펑 울며 남편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남편의 똑똑하고 옳은 말이 아니라 져주는 말이 죽어가던 아내를 살려낸 거예요. 이 회복을 경험한 이 부부는 자신들의

0: 이 뼈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상처받은 전 세계의 가정들을 치유하는 사역으로 자신들의 사역을 바꾸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며 수만 가정을 살려내고 지금도 이 엘렌 목사님의 부부의 사역은 이어지고 있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언젠가부터 부부 사이에 가족 사이에 대화가 멈춰진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족들 사이에 내가 옳다고 입증하려고 했던 그 고집을 내려놓은 적은 있으십니까? 그걸 하셔야 됩니다. 이겨보려고 했던 그 여러분의 아집, 여러분의 신념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나에게 그 상대방이 뾰족함으로 뭔가를 표현할 때 그 뾰족함 표현 뒤에 숨어 있는 그의 고단한 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당신 말이 옳아. 네 말이 맞아. 내가 그 마음을 다 몰랐구나. 미안해. 이 말.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져주는 한마디를 건넬 때 갈라진 마음이 합쳐지고 막혔던 대화가 다시 열릴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기꺼이 패하시면서 진짜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우리도 겉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기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강물처럼 흘러가는 우리의 남은 생, 아름다운 과정, 우리의 일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에 위치한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407-9191번 꿈의 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순옥권사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생방송 소망의 기도입니다. 시편 기자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같은 계절엔 천지가 다 녹음이라 마음까지 청명해지는데요. 자연이 주는 충만함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선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5월의 풍요로움이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이 더 풍요로워지는데요. 이 모든 걸음마다 삶의 충만함이 하나님으로 인해 더욱 풍요로워지는 오늘이 되길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소망의 기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실 분들은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목사님은 해운대 소명교회 조영호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 시간 나누고 싶은 메시지와 함께 여는 기도 부탁드려요.
1: 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다. 호흡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뭐 밥은 며칠 굶어도 괜찮죠. 죽지 않죠. 또 물도 좀 안 마셔도 금방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호흡은 5분만 숨 쉬지 않아도 뇌가 손상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호흡과 같은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당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늘 교제를 하자는 뜻입니다. 계속 대화하자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드리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또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중에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데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찬양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0: 네, 듣고 계신 방송은 부산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뒤에 네 자리 공개를 원치 않는 분들은 익명이라고 쓰시고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기도 제목은 소망의 기도, 이 시간뿐만 아니라 부산극동 방송 중보기도단이 응답될 때까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네, 이 시간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5173 성도님, 아내가 자궁경부암 항암 중인데요. 더 이상 전이되지 않고 깨끗이 치유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1: 네, 참 가정에 이렇게 환자가 있으면 온 가족이 다 아픈 것 같이 그렇게 함께 아프게 되는데요. 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중심의 작은 천국 같은 가정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5173님, 아내가 자궁경부암 항암 중에 있습니다. 딴 곳에 전이되지 않고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이 가정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실하게 증거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온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이 가정을 보는 이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내분 찾아가셔서 안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치유해 주셔서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리고 모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우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네, 깨끗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0: 다음 사연입니다. 6911 성도님, 며느리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사위가 3교대에 근무라 온전한 주일 성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함께 동역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아, 이 세상 다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 소유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는 불쌍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가정의 안주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며느리가 굳센 믿음의 용사가 되고 이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6911님 자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성령을 기름 부어주셔서 이 며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실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이 가정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위가 또 3교대 근무라서 온전한 주의를 지키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셔서 주의를 잘 지키면서 주신 달란트 따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온 가정이 다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네, 간절한 기도 제목 응답될 줄 믿습니다. 1167 성도님, 작년에 연말에 다리가 부러졌어요. 잘 회복돼요. 원래 다리보다 훨씬 더 튼튼하게 해주세요. 아내도 몸이 안 좋은데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원래 뼈가 부러지면요, 접착된 부분은 다시 안 부러집니다. 굉장히 강해집니다.
0: 네.
1: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돼서 그렇게 강한 다리가 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그리고 또 아내가 또 건강해야 가정이 평화로운 가정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온 가정이 건강하게 하나님 더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응답을 확신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11671님 다리가 부러졌는데 잘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완전하게 회복시켜주시고 이제 다시는 부러지지 않는 튼튼한 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내분도 몸이 좋지 않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아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안수하여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건강하게 하셔서 믿음도 건강하고 또 육신도 강건하여서 하나님 앞에 힘차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부부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네,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의 기도 이 시간 사랑의 기도가 모여지는 시간이죠. 힘을 실어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시간, 그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힘입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기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실 분들은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있습니다. 네, 다음 사연입니다. 1789 성도님, 목포에 계신 부모님께서 모두 치매이신데요. 아버지께서 최근에 뇌출혈로 병원에 계시다가 퇴원하셨어요. 두 분을 부산 근처 요양병원으로 모셨는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셨습니다. 정신이 온전할 때 꼭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이제 부모님 연세가 드시고 또 정신도 희미해져 가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가운데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0: 근데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 말씀 굳게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1789님, 연로하신 부모님, 그리고 몸이 연약해지신 그 부모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것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이 노령의 부모님들 만나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이 모든 남은 생애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님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변의 모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간절한 기도 제목 응답될 줄 믿습니다. 4007 성도님, 손주들 영과 육이 건강하게도 자라고 자기 역할을 잘 해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믿음의 대는 이렇게 이어가지 않습니까? 디모데도 그 외조모의 신앙 따라서 이렇게 신앙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음으로 손주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대를 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으시고 그렇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확신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4007님 손주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대로 이 아이들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손주들을 만져주셔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의 용사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 육체적으로 강건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다 강건해서 주께 주신 달란트 따라 맡겨준 일 잘하는 손주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온 가정이 입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마음으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응답받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실 분들은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있습니다. 네, 다음 사연입니다. 3893 성도님, 강하고 담대한 마음, 평안의 영을 허락하셔서 아무 이유 없이 억압받는 기분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0: 네, 성령은 평강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마음의 평화가 샘솟듯 솟아나게 되죠. 그리고 믿음은 용기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인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 그런 용기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얻고 성령에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고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3893님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평화로운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평화가 강물 흐르듯이 흘러가게 하시고 담대한 용기 가지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울 것이 없고 불안함이 싹 사라진다고 하는 것을 간증할 수 있게 하시고

0: 보여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담대한 마음 주실 줄 믿습니다. 9190 성도님, 어머니가 요양병원에서 누워서 생활하고 계신데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예. 아, 참 요즘은 그 다들 장수해요. 장수를 하지만 네. 근데 오랜 세월을 이렇게 병치를 하면서 장수하게 되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남은 생에 연로한 생활도 그리고 모세처럼 기도 허리쓰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1: 아,
0: 그렇게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어머니가 강하고 담대해져서 걷고 뛰면서 찬양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시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1: 아멘.
0: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9190님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요양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아, 살아있지만 그러나 아무 활동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성령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그래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야 한다고 간증하며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간절한 아들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믿음의 확신 주실 줄 믿습니다. 9914 성도님, 호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아들 부부가 자녀가 없어요. 시험관을 통해 자녀를 가지려고 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 허락해 주시길 기도 부탁드려요. 사업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첫 번째 축복 선포, 생육하고 번성하라.
1: 아멘.
0: 이게 첫째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부부에게 이 축복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이 아들 부부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관 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시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능하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자연 임신하게 하시고 또 귀한 자녀들 생산하여서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는 그런 가문 세워가기를 축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9914님 아들 부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이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부부가 자녀를 자연스럽게 임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확신 가지고 자녀를 기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관 통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믿음의 굳센 가정으로 세워지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사업도 잘 이루어가도록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우리의 기도는 꼭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품고 간절히 기도해 주신 목사님은 해운대 소명교회 조영호 원로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과 간절한 기도 고맙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오늘도 귀한 기도의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함께 중보기도해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의 유성수 진행의 류순옥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0: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새로운 교회 한홍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사무엘의 인생을 보면 리더는 타고나는 것이면서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자라매 이 말은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던 엘리 가문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있은 후에 세월이 상당히 흘렀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12살이었으니까 이제는 한 20대 청년으로 가고 있는데 자랐다는 말은 육체가 성장함과 동시에 사람의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계속해서 사무엘이 성숙해져갔고 성장했다는 얘기죠. 리더십은 성장해야 됩니다.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에는 모든 분야마다 학원들이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꽃꽂이, 학교 공부, 운전, 외국어, 취미생활까지 모든 분야에서 학원이 있는데 자기 학원에만 오면 단기간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앞다투어 광고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원의 경우는 좀 도를 지나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오래전에 서울의 한 지하철 광고에 리더십 6개월 완성이라는 어느 학원 광고를 보고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저런 광고를 담대하게 붙이는 학원은 정말 사자의 심정을 가졌구나. 리더 한 명이 만들어지는 것은 농사와도 같습니다. 결코 짧은 시간에 급조할 수 없습니다. 6개월 아니라 6년도 어렵습니다. 봄에 심고 여름에 열심히 가까워야만 비로소 가을에 추수할 수 있지 봄 여름에 게으르게 놀다가 가을에 옆집 추수하는 거 보고 부랴부랴 벼락치기로 농사 지을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과 정직한 땀을 쏟아 부어야 농사가 되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 중에 제일 힘들지만 제일 고귀한 농사가 사람 농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고 시간이 걸려야 되고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지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가 만들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리더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결코 대충대충 짧게 급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는 6일 만에 하셨지만은 사람 만드는 거는 모세 보세요. 80년 만들잖아요. 그렇게 사무엘도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준비된 사람이었지만 그가 태어나서 성막에 허드렛 일을 하고 오랜 세월을 겸손히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조용하게 시간이 걸려 준비시키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키실 때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식물이 뿌리를 내릴 때 이렇게 시간이 걸리듯이 위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밑으로 뿌리를 내려야 돼요. 바울이나 베드로 목회 서신들을 보면 교회에서 집사를 세울 때 새신자들을 바로 세우는 법은 없습니다. 항상 시간이 걸려서 그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라고 했어요. 은사가 있고 잠재력이 보인다고 해서 너무 빨리 사람을 직분을 주고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먼저 낮은 자리에서 준비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 1차 선교 여행 때는 교회를 세웠지만 그곳의 지도자들을 정식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교회들을 방문해서 지도자들의 잠재력을 검증한 뒤에 영적인 성장 여부를 검증한 뒤에 임명했죠. 오늘의 본문에서 사무엘이 자라면서라는 말에는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으셨다는 것을 사무엘이 자라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해요. 아주 한 몇 프로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는 영적인 지도자로 쓰시는 분들은 주의 종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자라면

그래서 성장하는 페이스에 맞춰서 필요한 기본 훈련을 시키셨을 거예요. 19절 말씀에서 또 주목해서 볼 부분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와 함께 계셨다는 거는 그냥 대충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스페셜하게 딱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경우는 특별히 동행하셨다는 뜻이에요. 순간순간 그를 돌보시고 계셨어요. 왜 사무엘의 경우는 특별하냐?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기도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를 감쌌거든요. 3살 때까지도 어머니가 말씀과 기도로 키웠고 성막의 주의 종의 수업을 받도록 맡겨놓았을 때도 매년 사무엘의 옷을 기도하면서 한땀한땀 기워서 입히면서 어머니의 기도가 사무엘의 영유아기 사춘기 때 계속해서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달라요.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24시간 그 아이를 커버한 아이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게 특별해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뭘 해도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과 친하게 해놓는 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자녀 교육의 모든 것을 거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는 말을 다르게 설명하면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도 됩니다. 사무엘은 3살 때부터 부모 떨어져서 컸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외로울수록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외롭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몸이 아플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걱정과 염려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Come near to God and he will come near to you.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믿음의 사람이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 옆에 가까이 붙어서 교제한다면 하나님은 그와 특별히 동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옆에 항상 주님이 특별히 동행한다면 여러분은 그 아이에 대해서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전공을 할 것인지, 어느 학교를 갈 것인지, 어디 가서 살 것인지 걱정할 게 없어. 이 아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한다면은 뭐 게임 끝났다고 봐야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영적 지도자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왕은 정치적인 힘으로 백성들의 순종을 이끌어내고 기업체 사장은 돈으로 직원들의 충성을 이끌어내지만 영적 지도자는 그런 거 없어요. 하지만 나이도 어리고 배경도 안 좋고 그렇지만 아무도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았어. 사무엘에게는 말씀해 주는 영적인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19절에 보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내뱉는 족족 이루어졌다는 거야. 이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사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말을 많이 안 하는데 이 사람이 말하면 다 이루어지는 사람. 선포된 말씀이 성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진짜와 가짜 지도자를 가르는 영적인 표준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람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유창하게 말해도 실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말은 힘이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지만 말이 온유하고 심플해도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루어져요. 그런데 사람의 논리는 그럴싸한데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요, 말씀 전하는 그 사람이 변해요 먼저. 그리고 그 사람 주변의 사람이 변하고 그 사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가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쫙 퍼졌죠. 그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인데 사무엘을 통해서만은 샘솟듯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흘러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20절을 보니까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대변인이란 뜻입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랑 맥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는 항상 성령 충만하면서 말씀 충만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을 자기가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설교란 뭐냐? 하늘의 메시지를 땅의 언어로 전하는 브릿지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두 가지인데, 말씀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을 들을 사람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설교자 메신저의 일주일 시간 스케줄은 간단합니다. 50%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데 써야 되고 말씀과 기도에 투자해야 되고요. 나머지 50%는 이 말씀을 들을 사람들을 신방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 시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불변의 말씀을 이 변하고 있는 세상 속으로 그대로 전달시켜서 사람들이 듣기만 하면 아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내 상황 속으로 말씀하시는구나라고 거룩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될 때, 이 거룩한 스파크가 일어날 때 이걸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끊임없이 영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마귀가 이 말씀이 선포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알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공격해요.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의 약점을 들쑤십니다. 그래서 그는 외롭고 힘든 이 길을 기도의 힘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의 대언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수지는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채워져야 하듯이 먼저 자기 자신이 늘 채워져야 합니다. 2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Lord continued to appear as Silo. 주님께서 계속해서 나타나셨다는 말씀. 이 주황 성소가 있는 실로에는 엘리와 제사장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특별히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그곳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었어요. 절망적인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이 말씀으로 채워져야만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영적으로 차갑게 식어버린 사람은 말씀을 듣고 불같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면 그것은 영적으로 망하는 길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말씀이 성육신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자기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말씀을 영어로 word, W-O-R-D라고 쓰고 세상을 world, W-O-R-L-D라고 쓰죠. 영어 철자 한자 차이인데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할수록 더 영적이 됩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질수록 우리는 더 세상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주는 돈과 영광을 받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여러분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즐겁고 잘 나가도요,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아야, 말씀을 받아야 살게 돼 있어요. 그래야 힘이 나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먹고 산다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마귀는 자꾸 자기한테 의지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먹여 살려야 자기가 부릴 수가 있는데, 자기한테 의지하지 않고 말씀으로 먹고 살면 사탄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설교만 시작되면 졸리죠. 성경책만 필수면 막 딴 생각이 나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어떤 파워가 나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아모스서에 보면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기갈이 땅을 덮으리니 그것은 물을 먹지 못해 오는 갈증

보다 더할 것이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이 혼탁한 시대에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교회에 속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은 차원이 다릅니다. 능력이 달라요. 여러분이 뉴스를 30분 보면 머리가 복잡하고 힘이 빠지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나면은 능력이 옵니다.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오고요. 병든 몸과 마음에도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룩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결심해도 끊지 못하던 죄들이 끊겨져 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아주 안개처럼 복잡하던 생각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클리어해집니다. 회의를 자꾸 하면은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말씀을 읽으면 머리가 명료하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말씀 충만하십시오. 이것이 모든 문제를 푸는 해법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에스겔의 골짜기에 부서졌던 마른 뼈들이 말씀이 선포되는 과정에서 착착 붙었듯이 산산이 부서진 우리의 인생 조각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착착 달라붙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어딘가에 부서진 인생 조각들이 말씀 들으면서 다시 붙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이 귀한 말씀의 전달자니까 얼마나 축복받았어요. 단순히 목사님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말씀의 전달자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은 사무엘처럼 자신이 먼저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자동차가 엔진이 살아있어야 되듯이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이 교회의 심장이거든요.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만을 높이는 말씀, 기도와 성령의 불이 태우고 있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면 그 교회의 부흥은 절대 멈추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불을 붙이는 게 기도예요. 사무엘에게 어떻게 계속 이렇게 말씀이 쑥쑥 들어갈 수 있었느냐? 그가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말씀과 기도는 영적인 쌈쌍둥이와도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받쳐줍니다. 말씀 충만한 사람은 기도에 힘이 있어요. 기도에 불이 있는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들어도 받는 은혜의 임팩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기도를 받고 자랐고 평생 기도의 사람이었으니까 실로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사무엘에게 계속 말씀이 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 자신의 기도만으로는 부족해요. 이를 위해서 주변에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선포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귀가 방해를 많이 해요. 특히 말씀을 못 전하도록 많이 공격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바울도 항상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줘야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 본인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가 퓨전되면서 그가 전하는 말씀 사역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무엘의 영적인 권위를 모두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20절 읽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기서 알았더라는 말은 인정했더라. 모두의 눈에 확연히 보여서 부인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다면 광고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인정할 거예요. 나 목사예요, 나 장로예요, 나를 안아주세요, 이렇게 말 안 해도 괜찮아요. 다 알게 돼 있어요. 사무엘이 아직 나이도 어리고 가문도 미천했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가득했어요. 그가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었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인기투표로 된 사람 아니고 자기가 자원해서 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영적 지도자의 권위가 그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의 종을 그 시대에 꼭 맞는 하나님의 종을 준비했다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딱 등장시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께 세우실 때 형제 중에서 하나를 세웠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떨어뜨린 천사가 아니고 그 동시대에서 같이 태어나서 같은 문화를 알고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고난을 겪은 그 형제 중에서 한 명을 세워요. 왜? 그래야 사람들을 이해하니까.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지도자를 존중은 하지만 너무 완벽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를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약점과 상처와 실패가 있어서 실망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를 형제 가운데 하나로 하신 것은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를 세우셨다고 했어. 그 말은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정말 좋은 복은 그 시대에 정말 여러분이 함께 할수 있는 좋은 영적인 스승을 만나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뭐 좋은 학원, 좋은 교수님 만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주일학교 선생님, 좋은 주일학교 전도사님,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평생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고 가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딴거 몰라도 제일 먼저 그걸 기도하세요. 주님, 이 아이가 어디를 가든지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주일학교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거 되고 나면은요, 어디 가서 뭘 해도 괜찮아요. 영적인 지도자를 대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려고 보내신 선물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은 겸손히 그 자리를 잘 감당하고 그렇게 될때 영적인 은혜가 교회 전체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우심을 알았더라는 말. 단에서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서 최남단이 우리로 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전국의 모든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했다는 거죠. 이것은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통일의 시대가 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누어져 가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시대였거든요. 전부 다 지파별 이기주의에 가득 차가지고 남이 어찌되든 서로 막 형제들끼리 싸우고 피 흘리고 이렇게 분열되어 있으니까 외세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계속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그 300년이 넘던 분열의 역사가 끝날 것이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민족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부흥을 체험할 것이며 한민족이 될 것이다. 영적으로 통일이 돼야 정치적인 통일이 돼요. 사무엘을 통한 미스바 대부흥 성회가 있고 나서 다윗 왕국이 오잖아요.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을 때 항상 교회는 영적으로 무기력했습니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교회가 그렇게 분열되고 있으니까 세상도 분열되고 무기력해져요. 국가의 운명이 교회의 영적인 운명과 직결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실 때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서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되면 나라도 하나가 되면서 국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무엘이 바로 그런 민족 대부흥의 시대를 가져올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의 세대가 바로 이런 민족의 통일을 가져올 수 있는 영적인 대부흥의 매개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세상의 지도자와는 다릅니다. 그의 자격은 학벌도 나이도 지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거예요. 교회 지도자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의 생각과 인품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언어가 그에게서 흘러나오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자연스럽게 따르는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0: 생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그런 영적인 권위를 입혀주셨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사이즈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지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는 번아웃 됩니다.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사명이 큰 만큼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는 평범한 사람이다가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을 때 그때부터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 같은 지도자는 정말 어두운 시대에 영적인 적조를 몰아내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은혜의 태풍? 그런 거예요. 숨이 콱콱 막히는 마치 미세먼지 가득한 탁한 공간에 정화시키는 하늘의 뭐라고 공기 정화기 같은 거지. 하늘의 생기가 그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절망하던 사람이 숨통이 트이고 그와 대화하면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가 들어가면 순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교회와 살아나고 한 시대의 색깔이 한 명의 사무엘 같은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 바뀌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절망의 시대를 살았지만 시대 탓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시대 탓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헬조선 이런 말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저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사무엘을 선지자로 알았다라는 말은 사무엘이 민족 부흥의 민족 복음화의 서막을 열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가든5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비전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숫자 불리는 큰 교회가 아니라 우리 새로운 교회에 가득한 말씀과 기도의 부흥의 열기가 흘러나갔어. 이 침체되어 있는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는 민족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거대한 부흥이 일어나서 이 부흥이 민족 부흥에 불길을 붙여서 세계 복음화까지 나가는 우리 마지막 시대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모든 열방에게 일어날 큰 부흥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1: 감추인보화 지금까지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에 위치한 새로운 교회 한홍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597-0691번 새로운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5월 25일 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오는 6월 13일 도심에서 열리는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를 3주 앞두고 한국교회의 영적 갱신과 악법 저지를 위한 기도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차별금지법뿐 아니라 22대 국회에 발의된 각종 독소조항에 행정적 폐해를 폭로하는 강력한 전선이 형성될 전망입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거룩한 방파제 준비위원회는 지난 23일 오후 서울 중구 영락교회에서 세속화의 물결을 막아서기 위한 토요 연합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장 김운성 목사는 오늘날 교회

0: 가 기초부터 흔들리는 위기를 맞이한 것은 인간의 욕망을 축복으로 포장한 세속화 때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 목사는 가려운 곳만 긁어주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눈물의 회개 기도가 시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특검과 설교에 나선 교계 지도자들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과 혐오표현규제법 등의 정체를 폭로하며 법리적 행정적 독소조항의 위험성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특히 강단에서 성경적 진리를 선포할 때 수억 원에 달하는 이행 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수 있고 국민이 납부한 세금이 교회를 고발하는 소송 비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재정적 폐단이 지적됐습니다. 발제자들은 차별금지법이 죄를 죄로 말하지 못하게 재갈을 물리는 악법인 만큼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성도들이 시세를 분별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구의 신학교와 강단이 무너진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오는 6월 13일 도심대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결집해 세계 최초로 거룩한 방파제를 완성하자고 준비위원회 측은 당부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노량진 교회가 창립 120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리고 세속화의 파도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사수하며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것을 선언했습니다. 다시 믿음의 빛을 발하라란 주제로 어제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 교회 본당에서 열린 예배는 여충호 담임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으며 교계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자리를 함께하며 지난 세기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장 정훈 목사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란 제목의 설교에서 120년의 유구한 역사는 사람의 성과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시간이었다며 노량진 교회가 기후위기와 인공지능의 도전 속에서도 세대를 밝히는 복음의 등대로 쓰임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충호 담임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선배 신앙인들의 눈물의 기도와 청지기적 헌신 위에 오늘의 재단이 세워졌다며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실의 거룩함과 가정 윤리 수호가 시급한 시점에서 다음 세대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사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량진 교회는 이날 반세기 동안 교회를 파수한 장기 출석 성도들에게 기념패를 전달하며 오랜 공적 헌신에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국가적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다음 세대 영적 부흥을 가속화하기 위해 신학과 행정력을 총동원한 출산장려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예장합동 부총회장 정영교 목사는 지난 22일 경기도 화성 주다산교회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민족 멸절과 교회의 복합 위기를 경고하며 공동체가 함께 양육을 책임지는 트라이앵글 출산 대책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정 목사는 출산을 인간의 경제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오는 9월 총회장에 취임하는 대로 총회 차원의 전사적인 출산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발제에 나선 나영환 총신대 교수는 지난 16년간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도 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세속사회가 결혼과 출산을 손해로 여기기 때문이라며 출산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성경적 세계관을 시급히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단법인 샬롬 인더월드 이사장 권순욱 목사도 이 운동을 국가인구대책에 머무는 출산장려가 아닌 하나님 형상 생육번성 축복운동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하며 교단 지도부가 바뀌어도 사업이 단절되지 않도록 총회 내 상설 특별기관 설치를 통한 초교파적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문화예술을 통해 장기 기증의 고귀한 가치를 알리고 생명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감동의 음악회가 부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부산광역시와 사단법인 한국장기기증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느헤미야 미니스트리가 주관한 생명 나눔 음악회가 지난 21일 부산 진구청 대강당에서 5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강치영 한국장기기증협회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장기기증은 숭고한 시대정신이자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라며 음악을 통해 생명

0: 사회의 소중함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길 기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음악회는 고신대 총장을 지낸 테너 안민장로와 메조 소프라노 정진희 권사 부부의 이웃사랑 선율을 비롯해 고신 권사 선교 합창단의 웅장한 하모니가 이어지며 객석의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협회 측은 이번 음악회가 단순한 문화 공연을 넘어 소외된 환우들을 위로하고 시민들의 장기기증 서약 동참을 이끌어내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생명수호를 위한 공동체적 나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영역으로 꼽히는 가족과 부모 전도를 위해 문화적 소통과 진심 어린 효사역을 결합한 초청잔치가 열렸습니다. 유튜브 행복한 전도의 삶 TV와 전도연합팀은 지난 23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비신자 부모와 친지 등 32가정 95명을 초청해 제3회 부모님 효도잔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자녀들이 부모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과 화가들이 재능 기부로 그린 부모 캐리커처 액자 선물, 연예인들의 효도 공연을 통해 관계 문턱을 낮추고 복음의 진리를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방식으로 전개됐습니다. 축사를 전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한 사람의 믿음은 개인에 머물지 않고 가정과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며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음의 인내로 소망을 잃지 말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정화 서울선린교회 목사는 평생 수고한 부모에게 영원한 생명의 천국 소망을 붙들게 하는 것이 자녀의 가장 큰 소명이자 사명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고혜주입니다. F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제가 학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학문도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또한 교수님들에게 배우고 묻고 토론하면서 배워야 한다는 걸 그 기초는 그건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것만 붙들으면 본질을 놓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학문이 구원 주는 것은 절대 아니고 영생도 행복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위대한 신학자라 해도 반드시 구원을 얻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는 것 지식으로다가 해서 그게 가요. 우리 한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학자들이 그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66권에서 다 끼잖아요. 끼는데 설교는 이렇게 사람 모아놓고 여러 번 달에 할 수는 있지만은 왜 목회를 못했느냐. 말로는 하고 위증하는 거죠. 안 믿음에서 믿는 것 같죠. 성경에 아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마냥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그 사람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안 믿었거든. 성경을 잘 알아도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아, 우리 원장님 여기 계시지만은 유럽에서 디그리 받고 왔어. 성경 지식 알아. 학자요, 인격자요, 설교자요. 그런 분이 MDB 원장을 하면 목회자 양성에는 굉장히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지식이 가슴에 신학이 되고 무릎 꿇어서 무릎에 신학이 되어야 이 설교는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게 아니라 심령, 영혼을 다시 살리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지식으로만 전대만 이 귀만 즐거워져서 모르는 걸 깨달으니까 아, 은혜 받았다고 그래.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은 싸우고 투쟁하고 남을 모아내고 그건 예수의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신학자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목회를 한다 이거야. 목회를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실을 머리로 생각해서 입으로만 말할 뿐 마음으로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겁니다. 얼마나 있느냐.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인 루터, 찡그리, 갈빈, 학문과 영성을 겸비한 영적인 지도자요. 이는 위대한 분이요. 아브라함 카이퍼 얼마나 위대한 분이요. 찡그리, 루터, 갈빈 선생 얼마나.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영성이 있었어.

0: 이 사람들은 신학이라는 말을 거부했어요. 교회 사적으로도 동방교회, 서방교회도 300년, 700년 돼도 신학을 거부했어, 거부했어. 응? 하나님을 학문으로서의 접근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성경에도 무슨 신학이란 말이 있어요. 경건, 교리, 섬김으로다가 이런 어른들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신학자들이 이런 점에서 자기가 사변화되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가르친다고 하지만은 내 속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위선이다. 이게. 믿으면은 달러야 돼요. 새벽 기도 해야 돼요. 무릎 꿇고 철학 기도도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교회 사적으로 볼 때 어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해서 민족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해서 기도 성령 운동이 그 불이 꺼지지 않아서 우리 한국 교회가 죽어지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신학교, 신학교가 MDB가 43년 됐어. 43년 돼서 내가 보면 25년 전부터 이게 서서히 우리 대한민국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문자만 가르치니까 개척을 못하는 거예요. 개척을. 개척을 못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봉사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뭔가 하나님께 받을 자격이 생긴 것처럼요. 그런데 얼마 전 이런 문장을 보게 됐어요. 은혜는 우리의 충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실함에 대한 선물입니다. 아멘. 이 글을 보는데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내가 뭘 잘해서 받는 거라면 은혜가 아니라 보상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의인이어서, 내가 잘 보여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충실하셔서 나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은혜를 마음껏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면 되겠죠.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그래요.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마구마구 부어주실 겁니다. 오늘의 은혜를 구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주실 은혜도 지금 달라고 한번 간절히 매달려보세요.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신실하고 충실하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무한정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신은영의 힘찬 찬양으로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찬양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돌아보면 내 힘으로 버틴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시편에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실하심이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라서요, 잘해주겠다고 해놓고도 바쁘면 잊어버리고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랑은 정말 다르시죠. 우리의 어떠한 모습,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쳐있을 때도, 또 눈물로 기도할 때도, 때로는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는 그때에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며 기다리시고 또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성실하신, 인자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의 크기보다, 나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더 믿어야 하는 것 같아요. 성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결국 은혜를 주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은혜를 구해보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필요하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은혜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찬양들이죠. 하나님의 은혜 먼저 불러봤고요. 또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최명자의 목소리로 같이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신실하신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신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또 고백했습니다. 5821번님, 날마다 하나님께 주여 은혜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거창한 말은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구하는 기도는 많이 하고 있다고 주셨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 그리고 그 마음속에 정말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그 은혜를 베푸실 줄 믿어요. 4512번 님도요. 사업체 운영하시면서 요즘은 힘든 나날들도 있는데 오늘 또 방송을 들으면서 괜히 또 하나님 덕분에 더 든든해졌다고 사연을 주셨어요. 지난 날들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굶기지 않으셨던 날들을 떠올려 보니까요. 다시 감사가 됩니다. 다시 은혜로 은혜 장사 해보겠다고 다짐의 문자 주셨는데요. 화이팅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날들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그 은혜를 또 보게 되죠. 그것들을 기억해보면서 감사로 또 하나님이 오늘의 은혜 주시기를, 네, 계속해서 그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8479번님이요. 우리의 신랑 또한 예수님 만나서 이 귀한 기쁨 누리는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은혜 또 가족되고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라고 0231번님 주시면서 힘든 일도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라면서 장애 아들을 둔 엄마라고 소개를 주셨어요.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고 하루의 생활을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생활하고 있어요. 날마다 파이팅입니다. 아멘. 네, 아, 멋지십니다. 그래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힘내서 살아가고 계신데 아마 그 에너지, 그 긍정의 파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요. 가족들도 다 느끼고 주변 분들도 느끼고 그것이 또 복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주님 더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사는 날 동안 주님 더 많이 사랑하게 은혜 내려주세요. 라고 5463번님 아름다운 기도네요. 주님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0647번님도 항상 찬양 들으며 말씀 들으며 오갈 수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을 것 같아요. 항상 좋은 방송에 감사드린다고. 네, 찬양 속에 말씀 속에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고 계시니 마음이 아주 푸근하고 든든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찬양 같이 할게요.

네, 오늘은요, 은혜는 내 열심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주어지는 선물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마음에 꼭꼭 담아보시고요. 나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 하나님의 충실하심과 그 사랑을 더 많이 생각해보고 그 사랑 덕분에 받는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덕분에 힘내시고요.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더 파이팅! 힘내보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해석이 되지 않아 분노하고 두려워하는 사건 앞에서도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복을 받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구원의 복을 받으려면 첫째, 굳어져 있는 관행을 말씀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1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라고 해요. 다윗이 왕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죠? 정치적 안정도 군사력 강화도 아니에요.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일이었어요. 그는 통일 왕국을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임을 알았어요. 출애굽 사건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공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선포할 시기가 된 거예요. 20년간 홀로 말씀만으로 환난을 잘 견뎠으나 이제는 백성과 더불어 그 말씀을 널리 선포해서 다 같이 누리게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고합니다. 바알레유다는 기리앗 여아림의 옛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던 일로부터 무려 70여 년이 지났어요. 물론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에벤에셀의 승리 때까지 20년, 사울의 통치기간 40년, 그리고 다윗의 통치기간 1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백성의 예배가 무너져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이를 안타까이 여겨 언약궤를 옮겨오려 한 것이죠. 그런데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술에를 모니라고 해요. 고르고 뽑은 3만 명을 모으고 하나님 궤를 가지러 갔지만 큰 문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궤는 술에 싣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레위 지파 고아 자손이 어깨에 메어야 했습니다. 수레에 싣는 것은 블레셋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조차 이것을 갈등 없이 행했다는 것은 그 방식이 너무나 관행으로 굳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자기 방법으로 궤를 메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불편하다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오랜 시간 관행으로 굳어져서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른 채 내가 편한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을 받으려면 둘째, 두려움이 아닌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6절에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라고 해요. 나곤의 타작마당은 비탈길도 아닌 고정되어 있는 평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든 것이지요. 결국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고합니다. 뜨거움은 있는데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수 없습니다. 유대 예배의 새 시대가 열리는 시점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치심으로 말씀 없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고하십니다. 신약의 사도행전에서도 아나냐와 삽비라 사건으로 초창기에 벌을 주신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궤 곁에서도 이렇게 죽을 수가 있음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고 해요. 그동안 사울과 이스보셋 등 그 어려운 시험들을 다 통과해온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계속되는 승리로 말씀 적용에 소홀해진 것인지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어 끄는 것을 막지 않고 방치했어요. 다윗조차 이러니 이스라엘의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곳을 베레스우사라 이름하며 화를 냅니다. 자기 잘못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잘못을 잊지 않고 이름 붙여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9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궤에 메어 오기를 두려워하며 주저합니다. 이에 10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고 해요. 자기는 궤를 받기 두려우니 오베데돔의 집에 떠넘긴 것이죠. 그런데 오베데돔이 누구입니까? 이름의 뜻이 에돔을 섬기는 자, 에돔의 종이에요. 한때 에돔을 섬겼을 수도 있는 이방 출신 가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 궤를 받아들여요. 아마도 이전에 블레셋에서 다곤이 엎드러진 일을 알았을 거예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들여다보다 죽은 것도 알았겠지요. 그리고 방금 우사가 궤를 만져서 죽은 것까지 다 보았어요. 그런데도 그 궤를 받아들입니다. 다윗조차 두려워하는 이 일을 오베데돔이 십자가를 지듯 묵묵히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자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고 해요. 70년이나 거부당하며 박해받고 내쫓기던 여호와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가니 온 집에 복이 임합니다. 모두가 거부하는 하나님의 궤를 받아들임

0: 으로 관계와 질서 가운데 순종한 오베데돔을 하나님이 어여쁘게 보시고 큰 복으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베레소사처럼 내 잘못을 기억하며 이름 붙일 만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두려워서 피하는 자리일지라도 묵묵히 순종하며 지키고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다 조금 괜찮아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는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한 중학생의 청소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과 오빠는 크게 다투었어요. 부모님은 이 일로 이혼까지 언급할 정도로 크게 싸우셨고 그것을 듣고 있던 저는 너무 무섭고 불안했어요. 그 이후 친구 관계에서 배신당하며 제 불안증은 더 심해졌죠. 그래도 힘들 때마다 기도하라는 엄마 말씀대로 순종하여 조금씩 불안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조금 괜찮아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니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도 소홀히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작은 일에도 가슴이 뛰고 불안해지는 증상이 나타났지요. 오늘 본문에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 한 다윗과 웃사처럼 저도 조금만 평안해지면 제 방식대로 교만하게 행동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분을 찾고 의지하길 원해요. 10절 11절에 보니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기를 꺼릴 때 오베데돔이 그 궤를 모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대요. 아직 아빠와 오빠가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먼저 큐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베데돔의 온 집에 임한 가족 구원의 복이 저희 온 집에도 임하게 될 줄 믿으며 기도합니다. 저의 적용은 매일 큐티책을 펴서 본문을 읽고 쓰며 큐티하겠습니다. 날마다 자기 전에 오빠와 아빠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0년이나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궤가, 모두가 두려워 피하는 그 궤가 묵묵히 순종하는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갈 때 온 집에 복이 되었습니다. 다윗처럼 화려한 행사와 뜨거운 열정만으로는 안 돼요. 반드시 말씀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피하는 십자가의 자리를 누군가는 묵묵히 져야 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복의 자리예요. 내 방식이 아닌 말씀의 방식으로, 회피가 아닌 순종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다윗처럼 그동안 모든 시험을 잘 통과해왔다고 자만하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법도를 어기는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불편하다고 세상 방식을 끌어들이지 않게 하시고 관행으로 굳어진 잘못된 방식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잘못을 잊지 않고 베레소사하며 이름 붙여서라도 기억하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모두가 두려워서 피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를 묵묵히 감당한 오베데돔처럼 박해받고 내쫓기는 궤를 메어 모시고 관계와 질서 속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为中国祷告的三个题目：第一个，中国的发展面临着外部和内部的各种危机，求上帝的祝福，领导中国和掌权者，通过中国的发展可以真正的祝福周边的国家和世界；二，带领中国的教会走向复兴，面对环境的困难可以更加的依靠主，靠主得胜；三，祈求中国可以成为以通过“一带一路”成为宣教的大国。 在2030年派遣20,000名宣教士到不同的文化和国家，参与到世界宣教的大使命当中。 중국에서 기도 세 가지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중국 내외적으로 여러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축복을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중국 교회를 부흥하여 주시고 지금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가운데 하느님 더 의지하고 승리를 거두게 하소서. 세 번째, 중국을 일대일로 정책을 통하여 선교의 중국 되게 하시고 2030년 2만 명의 중국 선교사를 다른 문화 다른 나라로 보내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사명 감당케 하소서.
0: 부산 극동방송 다문화 사랑 캠페인은 부산 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음식 요리를 간편하고 맛있게 만들어주는 자연 조미료 자연 한알과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식량난. 지금도 여전히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는 아픔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군대를 파견하면서 식량 원조도 받았다고 하는데, 또 그리고 이전보다는 생산량도 늘어나서 괜찮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있었는데요.
1: 네.
0: 지금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심각한 보릿고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1: 그리고 북녘의 주민들은 봄이 제일 무섭다고도 이야기를 하죠.
0: 네.
1: 당장은 굶을 수는 없으니까 수확기인 가을에 시달릴 것을 알면서도 돈주들에게 고리대로 식량을 구워가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실에 농촌의 청년들은 일거리를 찾아서 도시로 나서고 있다고
0: 네.
1: 하죠.
0: 그러면서 또 농촌의

0: 일손이 부족하니까 농촌 지원에 동원이 되는 북한의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북한의 현실 가운데 우리는 이 북한의 더 나은 삶, 또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하루의 한 끼를 걱정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의 마음을 모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오늘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또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살피신다는 것을 북녘의 성도들도 알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0: 오늘도 전국의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는 동안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오늘도 북녘 주민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지역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기다리면서 예수전도단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할게요.

0: 생방송 OFP데이 오늘의 첫 찬송 함께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전해드렸는데요. 주님 품 안에서 우리는 근심 없이 살아갈 방법을 압니다만 능력해 주민들도 주님을 알아서 모든 근심 걱정 주님께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네.
0: 오늘 하루 한 끼 먹는 것조차 힘들어서 어떻게 오늘을 보내지 어떻게 먹을까 염려하고 있을 능력해 주민들이 하루 그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아멘. 먼저 그 기도의 한 줄 보내주신 분 계세요. 복음통일 아자아자 아자 하시면서 익산에서 5879님 그리고 수원에서 함께합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며 휴일에 밭에서 상추 뜯으면서 극동방송 들으며 응원합니다. 감사해요.
0: 그래 오늘 대체 휴일이라 또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 들으신 분도 있으시고
1: 네.
0: 저희처럼 저희도 정상 출근을 했는데 일상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함께 하시면서 또 같이 복음 통일에 대한 마음들 특별히 오늘은 쉬는 또 학생들도 많을 테니까요.
1: 그렇죠.
0: 가족들과 함께 같이 품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보내실 수가 있는데 이분께 선물 드리고 싶어요.
0: 네.
1: 전북 군산입니다. 서비스 직업이라 오늘 출근하면서 점심시간에 극동방송 들으며 식사하고 있어요. 소화도 잘 되고 지금이 꿀같은 시간입니다.
0: 와,
1: 저희랑 같이 출근하신 우리 우리 요 청취자분에게
0: 네.
1: 최별영 청취자분에게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0: 그래요. 조금 쉬는 시간도 푹 아주 좀 행복하게 쉬시고 또 다시 네. 재충전하셔서 다른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는 귀한 일을 하고 계시니까 더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출석 체크뿐만 아니라 한 줄 기도 오늘 문자 샵 1069번 또 어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 꼭 적으시고요. 오늘도 남북한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월요일 순서는요.
1: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을 함께 나누고요. 그 찬양을 북녘 땅에 전하고 싶은 은혜의 이야기들을 고백하는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퀴즈로 마음의 고리를 한 뼘 한 뼘 좁혀봐야겠죠. 우물정 1069번으로 잠시 후 만나보는 북한 말의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예.
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퀴즈도 잠시 후 맞춰주시면 되지만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그리고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출석 인사도 OFP대회 끝나는 시간까지 받아보고 있으니까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0: 지선의 감사 찬양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고요. 오늘 한 뼘 차이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0: 자,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오늘은 연휴로 보내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다른 날보다 참여가 많을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전국에서 지금 벌써 추석 체크가 막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울산에서도 그리고 전라도 순천에서도 오셨어요.
1: 새싹 회원이세요.
0: 네.
1: 영화 보고 아내와 같이 방송을 듣고 계신데.
0: 이야. 선물 받은 생 미나리 잎에 쌈 싸먹고 겉절이 해주시. 이야, 이거 생각만 해도. 그죠?
1: 네.
0: 저 밥 먹은 지 한 시간도 안 됐는데.
1: 아니, 오늘 퀴즈까지 맞추시고 선물 하나 더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래요. 자, 오늘도 하나와 민수의 이야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북한이 고향인 아내의 말을 잘 들어보시고요. 뭔가 알쏭달쏭한 북한어 표현이 하나 나오니까요. 이 표현이 무슨 뜻일지 정답을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0: 여보, 아니 이거 물량이 왜 이래요? 또 오방했구만요.
1: 오방? 그거 지 위치 잘못 기억했다 뭐 그런 말 같은데 자기야, 내가 지금 잘못 가져왔어?
0: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라면이 한강이 된단 말이에요. 물을 그렇게 제대로 못 받아요.
1: 물. 아 그게 아,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딱 넣었는데 딱 들켰구만.
0: 딱 들켰지요? 역시 여보가 오방하게 했다는 거 난 금방 알겠단 말이에요. 얼른 물 좀 퍼내시라요. 맛이 없어져요.
1: 아 알겠어. 아니 난 한 개만 끓여봤지 세 개는 또 처음이라.
0: 남자가 이렇게 오방하게만 하면 어떡해요. 나랑 살면서 앞으로도 돈 쓰는 것도 돈 모으는 것도 다 오방할 거예요?
1: 아이 아니지. 날 또 뭘로 보고. 그러면 또 다르지.
0: 아무튼 얼른 퍼내시.

0: 싫어요. 네, 얼른요. 배고프단 말이에요.
1: 야, 진짜 라면물은 제대로 맞춰야 됩니다. 어방하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2: 맞아요. 조금만 넘쳐도 이렇게 어방에서 나를 믿고 어방에서 하면은 싱겁기도 하고 짜기도 하고.
1: 맞아요, 맞아요. 0112님 바보. 어방하다 뜻은 바보입니다 하셨는데, 아니 뭐 바보라기보다는 지능이 떨어지는 이런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1: 자, 어방하다라는 북한어 표현이 나왔는데 오늘 우리 말로는 뭐라고 할까요? 자, 우리 남쪽에서 쓰는 우리가 보통 쓰는 말 뜻을 여러분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1번
2: 어림잡다.
1: 어림잡다. 2번
2: 어리둥절.
1: 어리둥절이다.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되겠습니까?
2: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1: 네.
2: 어방하다라는 북한어 표현이 1번 어림잡다일까요?
1: 네.
2: 아니면 2번 어리둥절일까요?
1: 정확한 표현은 국어사전에 보면은 대충 그냥 눈대중이나 생각으로
2: 그쵸.
1: 이렇게 잡다. 뭐 이런 의미예요.
2: 짐작으로 대강 헤아리는 것.
1: 네.
2: 시라고도
1: 짐작으로.
2: 이야기도. 네.
1: 대강 헤아리는 것. 그러니까 뭐든지 꼼꼼하게 철저하게 하는 것도 좀 필요할 때가 있는데 라면물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거기 써 있어요. 550ml라고. 그래야 그 맛이 납니다. 이 연구원분들이 가장 맛있는 맛을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걸로 해놓은 거거든요.
2: 네. 이게 나에 대한 어떤 근거 없는 신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어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1: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요리할 때 뭐 몇 티스푼, 뭐 몇 숟가락 이런 다 그냥 대충 손맛이지 뭐.
2: 아 근데 또 네. 반대로 생각하면 어머님들을 생각을 하면 권사님들은 이렇게 어방
1: 하셔도 돼요.
2: 완벽하죠.
1: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정 어방하셔도 된다.
2: 저는 일단 안 된다.
1: 네, 저는 좀 아직 멀었다. 어떤 땐 되고 안 된다. 자, 어방하다라는 북한어 표현인데요. 우리말 뜻은 1번
2: 어림잡다.
1: 2번
2: 어리둥절.
1: 정답 어디로요?
2: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1: 네.
2: 우물정 1069번입니다.
1: 네. 지금 오답 보내주신 분들이 가끔 있으시거든요. 우리 0487님.
2: 새싹회원이신 0777님 네. 다시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1: 그렇습니다.
2: 특히 건설 개통에서는 어방을 대면은 안 됩니다. 7799님 건설 쪽에 계신가 봐요.
1: 아이고.
2: 아주 정확히.
1: 절대 안 됩니다.
2: 네.
1: 그렇죠? 뭐 건물 짓거나 이럴 때
2: 그쵸.
1: 철저하게 계획된 대로
2: 맞아요.
1: 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또 우리가 배우고 하는 것에서도 대충 대강 이러면 안 됩니다. 아시죠? 자, 다시 한번 보기 드릴게요. 1번
2: 어림잡다.
1: 어림잡다. 2번
2: 어리둥절.
1: 자, 정답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고요. 오늘 월요일에 코너 만나볼게요.
2: 마커스의 찬양하세 찬송할게요.

0: 제가 이 찬송가를 선택한 것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살아나가지 못하고 자그마한 환경에 마음이 흔들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를 회개하며 앞으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는 마음이 없이 남은 인생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찬송에서처럼 시험을 당할 때도 언제나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 나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세상이 것보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단점보다 장점을 보는 마음을 주시고 정죄함보다 사랑으로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나 자신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서슴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눈물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북한이 고향인 박명옥 자매의 오늘의 선곡을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형제와 자매 여러분, 주님의 뜻 가운데 오늘 하루가 가장 선한 모습으로 펼쳐지기를, 사랑과 말씀이 우리를 통해 전해지기를,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길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북한이 고향인 박명옥 자매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0: 피아모심의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한 자매님의 여기에 모인 우리 탈북민 성도님의 예, 귀한 간증과 찬양 함께 하시고 받으실 은혜를 또 나눠주고 계세요. 찬양 목소리에 가슴이 뭉클합니다. 6089님 힘이 나는 찬양 또 힘내세요 라고 응원하게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우리 북녘에서 탈출하신 또 탈북하신 그리고 이곳에 정착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 한병차의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1: 오늘 어방을 대다. 어방이라는 북한어 표현이 있어요.
0: 네, 어방하다.
1: 무슨 뜻일지 1번이 어림잡
0: 네.
1: 2번 어리둥절. 근데 우리 9076님은 네. 이 번호를 그냥 어방대고 보내주신 것 같아요.
0: 아하.
1: 3번 어림잡다 하시면서
0: 3번이 없었습니다. 자, 1번과 2번 중에서 고르시면 되는데.
1: 네, 그렇죠.
0: 어떤 분께서 저는 여성복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방잡다가는 옷이 안 맞더라고요 하셨는데 그렇죠. 이런 것도 치수도 정확하게 잘 제거하셔야 돼요. 자.
1: 그리고 1117님, 아까 그 새싹회원이세요.
0: 네.
1: 29주년 결혼 기념일이라서 집사람이랑 점심 먹으러 나오는 중에 정답을 보내셨어요.
0: 네.
1: 늘 부인한테 미안한 마음입니다.
0: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신 거죠?
1: 이미 로맨틱하신 것 같은데.
0: 앞으로도 예, 더 행복하게 만드시면 되죠, 뭐. 그쵸?
1: 그쵸.
0: 자. 다시 한번 보기 드릴게요. 1번이
1: 어림잡다.
0: 어림잡다. 2번
1: 어리둥절.
0: 그 아내의 마음도 어방되지 마시고 정확하게.
1: 그렇죠. 그렇죠.
0: 원하는 바가 뭔지 왜 서운해하는지 아셨죠? 자, 샵 1069번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함께 하시고요. 선물까지 소개해드릴게요.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엔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 다육이에서 다육이.
1: 파주 헤일리 커피 1970에서 신선함을 담은 맞춤 커피 원두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 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0: 곰채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
1: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뼘차 퀴즈 정답은요?
1: 정답은 1번 어림잡다입니다.
0: 네, 어림잡다. 아내 마음도 어림잡아서 실수할 때가 많아요 하셨는데
1: 5379님. 그래도 정답은 맞춰주셨어요?
0: 그래요.
1: 잘 맞추셨어요.
0: 어림잡지 마시고 정확하게 잘 파악하세요. 그게 능력입니다. 아셨죠?
1: 교통사고로 어머님께서 다치셔서 요양보건에 계시는 어머님 뵈러 갑니다. 빠른 안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네. 1번 보내시면서 그래도 찬양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빨리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새싹개원이신데
0: 할렐루야.
1: 감사합니다.
0: 자, 어림잡답니다. 여기 대전인데요. 지난번 응원해 주신 거 힘입어서 남편이랑 같이 청주극동 포럼 다녀왔어요. 남편이 은혜 많이 받고 북한 위에서 기도 많이 해야겠다라고 했네요. 와. 감사합니다.
1: 대전에서 청주까지.
0: 저희가 또 이럴 때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울산에서도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길 기도합니다. 290님도 문자 주셨고요.
1: 자주 어림잡다가 음식이 5% 부족할 때가 있어요. 0317님.
0: 네.
1: 그 5%를 사랑으로 또 채워주시고 계시니까. 맛있을 것 같아요.
0: 그래도 먹을 때 맛있다. 너무 맛있어. 내가 먹은 게 최고야. 라고 들으셨을걸요.
1: 맞아요. 네. 가족분들이.
0: 예. 자, 그리고 오전에 상추 따서 이웃을 나눠주고요. 저 늦은 출근했답니다. 1711님 정답 1번 남겨주셨는데.

0: 네. 오늘도 힘내세요.
1: 어림잡다 샬롬 PD님 안녕하세요. 저희 교회는 이번 달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전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어림잡다 저희 카페도 복음 카페인 만큼 한 영혼을 전도하고자 동참하고자 예수님 빵을 만들어 봤어요.
0: 네.
1: 와, 제가 AI인 줄 알았어요. 사진을 보내셨거든요.
0: 네. 직접 만드셨네요.
1: 빵인 줄 알았어요.
0: 와.
1: 4420님이신데 네. 대단하십니다.
0: 정릉에 도착한 버스 기사입니다 하시면서 시민들 발이 되기 오늘 저도 출근했는데 정답 1번 어림잡다 참여해봅니다 하시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을 맡겨드립니다 4316님 문자 주셨는데 우리 기사 선생님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저희의 발이 되어주시고 또 안전 운행하시길 저희도 응원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이렇게 어방하게 라면을 만드는 게 바로 접니다. 4611님 한강을 만들어버리기도 하죠. 네. 라고 하셨는데 그게 뭐 짜게 안 먹으니까 건강에
0: 그럼요.
1: 좋지 않을까요?
0: 건강에 더 좋을 거예요. 예. 자, 인천에서도 포항에서도 정답도 남겨주신 분들이 계시고요. 이분들 가운데 오늘 당첨되신 분은
1: 우리 남편이 커피를 항상 어림잡아서 어마하게 해서 맛이 영 그렇습니다.
0: 네.
1: 하지만 계속 사랑으로 드시고 계시니까 이렇게 계속 드시는 것 같아요.
0: 아, 그럼요.
1: 5341님 저희가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요. 사연 나오면 우리 시 고모님께서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네.
1: 1번 보내신 4311님 저희 선물까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0317님 또 춘천에서 공휴일로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0: 예.
1: 정답 1번 오늘도 은혜로운 방송 너무 감사합니다 해주셨던 0606님 저도 삶이 늘 이렇게 어방돼서 부족한 부분을 남편이 채워주고 계신다는
0: 네.
1: 4228님 그리고 몇 분 더 선정해서 제가 답장 보내드릴게요. 링크 있는 답장 샵 1069번으로 받아보시면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0: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오 해피데이 제일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0: 더 행복하세요. 동역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센텀 주님의 교회 한경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 사랑하시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부산 해운대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센텀 주님의 교회 한경택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베소 4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사단의 전략을 파악하고 대적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성경은 사단을 속이는 자, 참소하는 자, 우는 사자로 묘사하며 사단의 교묘한 전술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다섯 가지 구체적인 비결을 말씀과

이해하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사단은 분열의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틈을 노리죠. 사단의 가장 고전적인 수법은 디아볼로스라고, 즉 사이를 갈라놓는 자라는 그 이름의 의미처럼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즉각적인 용서 화해가 중요하겠죠. 이 틈이라는 토포스라는 말은 영토나 자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미움을 품는 순간 내 마음의 일부를 사단의 점령지로 내어주는 것과 같죠. 아, 좋은 예가 있는데 거위의 V자 대열입니다. 거위들은 혼자 날 때보다 대열을 이뤄 날때 71%나 더 멀리 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대열에서 이탈한 거위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사단은 공격할 틈을 결코 찾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심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겠죠.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상하게 묻습니다. 사실을 살짝 비틀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의 시초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의 절대성을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기록됐을 때라며 말씀으로 사단을 즉각 반격하셨습니다. 아, 위저 지폐 감별사는 가짜를 연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짜 지폐의 질감과 문양을 완벽하게 익히는 것을 우선순위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거짓말, 이 가짜에 속지 않는 유일한 길은 진짜인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우리가 젖어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사단은 참소의 전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죄책감으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은 사단을 우리 형제를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부릅니다. 사단은 우리의 과거와 실수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내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며 무력감에 빠지게 합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신분 의식을 정체성을 확고하게 우리가 갖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고 선포합니다. 아, 예를 들어서 옷에 얼룩이 묻었다고 해서 우리가 옷을 버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세탁소에 맡기거나 아니면 집에서 세탁하겠죠. 그러니까 사단은 얼룩을 보고 옷이 쓰레기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씻으면 새 옷이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사단의 고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문인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단의 전략은 광명의 천사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은 사단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씀합니다. 무서운 모습이 아니라 아주 합리적이고 매력적이고 유익해 보이는 모습으로 다가와 타협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영적인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특히 진리의 허리띠는 모든 분별의 기준인 내 감정이 아닌 진리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 이하는 말씀합니다. 그토록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악한 길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게 요합니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죄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 예를 들어서 낚시바늘과 미끼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고기가 무는 것은 낚시바늘이 아니죠. 그 낚시바늘에 덮인 그게 맛있는 미끼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위한 것처럼 보이는 미끼를 던지죠. 그 속에 숨겨진 바늘을 보려면 성령의 조명하심, 이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겠죠. 다섯 번째, 사단은 우는 사자의 전략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여금 두려움으로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실제 사자는 사냥할 때 소리를 내지 않지만 늙은 사자는 크게 포효하여 먹잇감을 공포로 마비시킵니다. 사단은 두려움이라는 소음으로 우리를 주저앉힙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7절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고 약속합니다. 사자의 포효한 철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물원에 아이들을 데리고 한 번씩 가죠. 동물원에 사자가 아무리 크게 짖어도 관람객이 안전한 이유는 강한 철장이 사자를 두르고 있기 때문이죠. 사단은 포효할 수는 있지만 말씀의 철장 안에 있는 성도를 결코 삼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소음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그래서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단의 전략은 화려해 보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 아래 패배한 전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대적할 때 사단은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을 말씀 그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전략 중 지금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영역이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관계 갈등입니까? 그 영에서 선포할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성경 읽고 묵상하시면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분열의 전략을 파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주님, 공동체의 틈을 노려 시기와 질투, 비방의 마음을 심는 분열의 영, 이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용납함으로써 사단이 발붙일 틈을 결코 주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셔서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온몸이 마디를 통해 연합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의심의 전략을 파는 기도를 드립니다. 변함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고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주님, 고난과 결핍의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케 하는 사단의 속삭임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며 유혹하던 옛 뱀의 간계를 물리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미래의 희망임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상황이나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새의 전략을 파는 기도를 드립니다. 보혜의 능력으로 정죄함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죄와 연약함을 들춰내어 우리를 절망케 하는 참소자, 이 사단의 입을 막아주옵소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의임을 선포합니다. 사단이 심어지는 거짓 죄책감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성령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명한 천사의 전략을 파는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0: 선을 가장하여 다가오는 비실리와 타협의 유혹을 분별하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옵소서. 겉모습은 화려하나 생명이 없는 길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말씀의 잣대로 모든 것을 시험하여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과감히 버리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는 사자 전략을 파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죽도록 충성하며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네게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전능하신 하나님,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원수의 협합에 떨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줄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죽음조차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정지를 지키며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을 담대히 선포하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믿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부산시 해운대로에 위치한 센텀 주님의 교회 한경택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51-742-1968 혹은 휴대전화 010-4557-1734번 센텀 주님의 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전화 051-780-2828 부산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샬롬의 소리,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3: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마마클럽이 5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부전교회에서 5월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559-39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남로회 남선교회연합회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덕천교회에서 선교 찬양제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338-91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범천교회가 6월 1일 월요일부터 7월 31일 금요일까지 사무간사를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세례교인 이상이며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이 요구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2680-14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부산지부가 5월 28일 목요일 오후 8시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경을 읽는 가족 성경 읽기를 진행합니다. 12월 10일 목요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7622-677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대흥교회가 6월 7일 주일 오전 10시 창립 50주년 기념주일을 시작으로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851-432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 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

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신대학교 강진구 교수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이 고신대학교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명화극장 시사회를 진행되는 5월의 명화는 신학의 본질을 일깨우는 대서사국 최후의 만찬입니다. 영화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하며 스승을 판 유다와 회피했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깊은 내적 갈등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세계적인 CCM 아티스트 크리스톱린이 제작에 참여하고 철저한 성경적 고증을 위해 모로코에서 올로케이션으로 촬영되어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진정 만나셨습니까? 이 묵직한 질문 앞에 십자가의 사랑과 영적 각성을 일으킨 이 감동의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고신대학교 개교 80주년과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히 진행되는 영화 최후의 만찬은 5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 부산극동방송 아트홀과 같은 날 저녁 7시 고신대 한상동홀에서 두 차례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51-756-6000번이나 유료문자 서비스 샵0933, 샵0933으로 영화라는 문자를 적으셔서 신청해 주십시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0: 늘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의 시간은 부산시 금정구 서곡로에 위치한 부산 동부교회 양혁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1: 여러분 퀴즈 하나 내볼까요? 괄호에 들어간 말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는데 첫 번째 퀴즈 사무엘상 20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별별의 사이에는 한 걸음 뿐이니라. 괄호에 들어갈 게 무슨 말일까요? 예,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 뿐이다. 두 번째 문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별별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뭐가 들어가야 돼요? 사망이죠. 자,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3절 그리고 시편 23편 4절 공교롭게도 누가 한 말일까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냥 다윗이 아니라 젊은 다윗, 패기가 왕성한 다윗, 그가 했던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창인 나이에, 정말 한창인 나이에 죽음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는 다윗의 삶이 이 죽음에 견줄 만큼 정말 치열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목동으로 있을 때 그 숱한 고독함 가운데 들판에서 맹수와 죽음을 담보로 싸우면서 자신들의 양을 지켜냈고 또 왕의 호위무사가 되어서는 이 사울의 질투, 사울 왕의 질투 때문에 죽기 살기로 도망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다윗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 삶과 연결되어 있는 치열한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이 죽음은 정말 한 걸음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은 거죠.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코앞에 있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면서 다윗은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죽음 앞에 장사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기 위해서 늘 죽음이라는 단어, 사망이라는 단어를 입에서 떼어놓지 않았던 거죠. 나를 언제 데려가도 언제 내 인생이 끝나도 아쉬움과 미련도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그런 준비를 하고 살았던 게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의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래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어떤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냐? 죽음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 정말 복된 인생이고 지혜로운 인생인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그런 인생을 살았죠. 47년 전 아말렉과의 전쟁, 그 전쟁에서 역사에 처음 등장했던 여호수아, 그를 수식하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어떤 단어였습니까? 청년 여호수아. 그때 여호수아는 청년이었죠. 그랬던 그가 이제는 지긋한 어른이 되어서,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죽음 가까이에 있는, 한 걸음만 더 내딛으면 죽음이 찾아오는 그 자리에 여호수아 자신이

서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호수아가 바로 이때 자기의 죽음의 때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내가 죽음의 때에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2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러분, 2일 후라는 게 언제일까요? 여기서 2일 후라는 것은 모든 유언을 마친 후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인생의 결론을 말한 후라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여호수아는요, 자신이 죽음의 때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간직해왔던 그 말들을 전부 다 쏟아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죽음을 직감하고 자신의 입술을 통해 마지막 유언을 했던 그 내용들, 그걸 여러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결말을 너는 준비하고 있는가? 바로 그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또 믿음의 공동체가 보기에, 심지어 세상 그 누가 보더라도 정말 아름다운 끝맺음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자신의 이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묻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이두 가지만 바로 세워지면 반드시 아름다운 인생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아름다운 끝맺음을 맺게 될 거라는 거죠. 그두 가지가 뭐냐? 먼저 따라합시다. 버려야 할 건, 과감하게 버리라. 자, 여러분, 제가 버려야 할건 하면 여러분들 뒤에 과감하게 버리라 라고 할 때 그냥 버리지 마시고 손에 뭘 가지고 있는지 버립시다. 아셨죠? 자, 버려야 할건 과감하게 버려라. 다시요. 버려야 할건 과감하게 버려라. 여러분, 저는 이거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기억하라고 제가 이걸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버려야 할건 과감하게 버려라. 여러분, 뭔가를 우리가 살 때가 있고 뭔가를 버릴 때가 있잖아요. 둘 중에 뭐가 더 어려울까요? 버리는 게 어렵습니다. 오죽 버리는 게 어려우면요, 요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심플 라이프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니멀 라이프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직 버리는 게 힘들면 의학적으로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갖는 병명까지 나왔어요. 그 병명이 뭘까요? 저장 강박증. 그러니까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저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변명까지 나오게 됐다는 거죠. 진짜 진짜 단순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과감하게 버리면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요, 자신의 110년 인생을 한번 돌아봤어요. 그리고 공동체의 삶을 주목해봤더니 두구두구 후회되는 게 있더라는 거죠. 두구두구 후회되는 게 뭐냐면, 야, 우리가 왜 버리지 못했을까? 왜 여전히 미련을 끌어안고 그 버려야 될 것을 껴안고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자기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을 주목해보면서 그들에게 권하는 심플 라이프가 있어요. 단순하게 살기 위한 중요한 것, 그게 뭐냐면 버려야 될 것과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을 구별하는 것이죠. 뭐라고요? 버려야 될 것과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을 구별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버려야 할 걸 버리지 못해서, 미련이라는 것 때문에 과감하게 포기하지 못해서 그래서 여전히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 그걸 정리해야만 삶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아멘. 여호수아는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는 것은요, 선택을 위한 강권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이 반드시 결단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히브리어로 수루라고 하는 단어인데, 완전히 치워버림으로, 과감하게 삭제함으로. 뭘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자,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1년, 2년이 지난 게 아니에요. 10년이 지난 게 아니에요. 벌써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들은 밤낮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받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 봤는데,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과감하게 삭제하라는 얘기는 지금 그들이 그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거죠. 40년이 지났는데도 내 건강을 책임질 것 같은 우상들이 있고,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우상들이 있고, 남들보다 더 특별한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줄 것 같은 우상들을 그들이 껴안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인생 잡신들, 인생 잡신들을 과감하게 그들의 삶에서 몰아내라는 거예요. 삭제하라는 거죠. 그 요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요. 오늘 여호수아는요, 치워버리라, 삭제하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인생의 이제 마지막 한 말을 남기는데, 그 마지막 말에도 쓰루, 치워버리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여호수아의 인생 마지막 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여러분, 마지막까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정말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고 하면서도 즉각 치워버리겠다, 곧바로 삭제하겠다라는 이 구체적인 결단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애둘러서 뭐라고 얼버무리느냐. 16절 보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21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심지어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권면에 대해서도 뭐라고 반응하느냐. 여러분,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자, 여러분, 구체적인 결단이 나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버리고 치워버리겠다라는 그 결단이 나와 있냐는 거죠. 없어요. 버리겠다는 말은 없고, 차마 버리지는 못하겠고, 마치 버린 것처럼 신경 안 쓰고도 잘 살 수 있는 것을 한번 믿어보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죠. 버리지 않고도 여호와를 잘 섬기고, 버리지 않고도 여호와를 뜨겁게 사랑할 자신이 나에게 있다고 그들은 오히려 여호수아를 설득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버리지 않고 여호와를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냐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자신들의 잡신들과 우상들을 과감하게 버리지 않고도, 그러고도 여호와를 잘 섬기고 사랑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요? 치워야 주님이 채울 것 아닙니까? 버려야 주님이 채울 거 아니겠어요? 치워야, 과감하게 버려야, 그래야 진짜 품어야 될 것이 생길 것이고, 그래야 꽉 끌어안고 살아갈 것이 우리 인생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그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 가서는요,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느냐, 아주 짧게 굵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이거 안 하셨어요 또. 자, 다시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걸 메시지 성경은요, 이 짧은 구절을 얼마나 길게 번역해 놓냐면요, 그러나 쉽게 속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한 것만을 간직하십시오. 악에 물든 것은 무엇이든지 내다 버리십시오. 아낌없이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함께 하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버리지 않으면 그게 두고두고 우리 인생에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과감하게 정리하지 않으니까 결국 버리지 않는 그것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에 붙잡힌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게 무엇이든지

그게 감정이든 우상이든 그릇된 신념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요. 여러분, 지금 여전히 한 35%가 버리기를 주저하고 있어요. 다시요. 그게 무엇이든지 감정이든 우상이든 그릇된 신념이든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에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 줄 아세요? 버리면요, 마음의 멍에가 벗겨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버려야만 벗겨지는 거죠. 그때 참된 평안과 쉼을 얻게 되는 거죠. 버리면요,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섭리와 뜻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예레미야 4장 14절에서 이렇게 강권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여러분, 뭘 버리시겠습니까? 뭘 과감하게 내어 버리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던져버리시고 오히려 선명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위대한 능력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인생의 결말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따라합시다. 끝까지 현실에 뿌리받은 믿음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여호수아서는요, 사실은 한 가지의 주제를 향해 계속 달려오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오늘까지 해서 15번째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호수아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며 지난 설교들 14편을 다 봤거든요. 다 보면서 제목들을 뽑아보다 보니까 철저하게 현실에 근거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현실과 관계없는 것들은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여기 서 있는지, 그들이 모압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라합의 신앙은 무엇이고 어디에서 우리의 살 길이 열리고 기적은 언제 일어나고 어떻게 갈렙처럼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주제로 귀결되는데 바로 이 현실에 근거한 신앙, 뭔가 이상적인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실에 근거한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계속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마지막 유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은 다 잊어도 우리가 여호수아 입에서 나왔던 말 중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한마디를 뽑으라고 한다면 오늘 15절 말씀이거든요. 이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섬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이 섬긴다는 단어가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예배하겠다, 찬양하겠다, 경외하겠다. 물론 이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이건 부차적인 의미가 돼요. 여기서 섬긴다는 게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뜻이 뭐냐면 일하다, 땅을 확보하다, 종이 되어 노동하다라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지금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옴을 알면서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만을 위해 멋진 일상을 살아내겠다라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을 그렇게 살아내겠다, 일주일 168시간을 그렇게 살아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거죠. 마치 내가 일꾼이 되어서 땅을 확보하고 경작하듯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치 종이 되어서 주인을 위해 노예로 봉사하듯이 주를 위해 그렇게 섬기고 끝까지 그 마음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디서 그 일을 하느냐? 아바드, 자기가 두 발을 딛고 있는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현실에 근거한 신앙인이 되겠노라 얘기하겠다는 거죠. 뜬구름 잡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치 신앙인인 것처럼, 마치

교회 와서는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런 뚱그름 잡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상의 삶을 아바드 섬기며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러분, 아바드 섬긴다는 단어가 진짜 많이 반복됩니다. 14절 보니까 섬기고 섬기라, 15절 보니까 섬기는 것 섬기겠노라, 16절 섬기기를, 18절 섬기리니, 21절 섬기겠나이다, 22절 섬기리라, 마지막 24절 섬기고. 근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요, 여호수아하고 백성들이 줄다리기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섬기라고 말하면 백성들은 너무 쉽게 예 섬기겠습니다, 아니 아니 섬기라니까, 예 섬길게요, 아니 아니 섬기라니까, 아 섬기겠다니까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더라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현실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힘들다는 거죠. 현실에 근거한 신앙이 되는 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매 순간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아바드 하듯이, 그분을 섬기듯이 섬기는 그 모습이 우리의 일상에서 섬김을 현실화되게 만든다는 거죠.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독특해요. 왜 독특하냐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현실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데, 여러분 다윗의 신앙의 최고의 강점이 뭔지 아세요? 현실을 직면하는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쫓기고 위기를 만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피할 길을 찾습니다. 현실 도피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직면하더라는 거죠. 비록 여전히 도망자예요, 여전히 괴로움이 가득해요, 여전히 실패와 여전히 눈물의 골짜기를 건너야 했지만 다윗은 끝까지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더라는 거죠. 다윗도 사람인데 여러분은 왜 안 무서웠겠어요? 왜 안 두렵고 왜 안 슬펐겠냐는 거죠. 그럼에도 그가 현실을 직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건 경험이에요. 현실을 직면했더니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이 보이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은 도망자고 외로움이고 실패고 눈물의 골짜기였지만 그 속에서 현실과 맞이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고 지금도 자신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이 뭐냐면 현실을 직면했던 그것 덕분에 다윗은 자신의 상처, 자신의 고독, 자신의 실패, 자신의 눈물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재료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결단할 때 무슨 찬양 갖고 결단할까 하는데 행복이라는 찬양을 보니까 이 찬양의 가사가 자신의 인생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직면한 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더라는 거죠. 가사를 잘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원하는 것을 넘어서는 믿음의 삶이 딱 구별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뭐래요?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여러분 화려한 삶 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가진 것 많은 것 싫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작은 힘이 아니라 큰 힘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눈물 날 일 많은 것보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우리는 원하고 억울한 일보다 형통한 삶을 원하죠. 근데 여러분 그 삶과 직면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0: 화려하진 않지만 우리를 정결하게 사용하시고 가진 것은 적지만 그 소에 감사하게 만드시고 작은 힘이지만 나누어주며 살면서 우리 주님은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너에게 행복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 후렴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치 여호수아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버려야 할 게 있다면 과감하게 버려도 주님만 붙잡으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그런 인생에 과감하게 버리면 더 크고 놀라운 것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에 직면한 뿌리 깊게 내린 그 믿음, 내가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주를 위해서 그분의 종이 되어 섬기기를 다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역전을 일으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뭐라고 약속하느냐, 25절을 보니까요,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여호수아가 그곳 세겜에서 백성을 위해 언약을 맺고 성공적으로 그것을 자세히 기록했다. 이제 다 됐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에게 마음껏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왜요? 이미 그는 다 버려도 주만 붙잡으면 살 수 있는 길을 말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비록 여전히 그 현실은 녹록지 않아도 그 믿음을 뿌리 깊게 내리면 주님이 그 모든 삶들을 우리에게 행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이 영적인 비밀을 다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가 마지막이잖아요. 이 놀라운 비밀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 들었어요.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남으로 진짜 단단한 주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금정구 서곡로에 위치한 부산 동부교회 양혁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동부교회 051-529-9018번이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주말 주일 여러분 잘 보내셨어요? 그런데 오늘도 또 쉬는 날이네요. 자, 오늘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쉬는 날이어가지고 어제 혹시 멀리 떠나가지고 예배 안 드리신 분 없죠? 예배 잘 드리셨죠? 여러분, 이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설교가 잘 들릴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찬양이 멜로디만 들리다가 가사가 잘 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일 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 가까울 때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울 때 이런 현상이 있어요. 우리 흔한 얘기로 은혜 받고 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생각만 해도 기분 좋죠. 기도가 잘 되고 설교가 나를 위한 설교 같고, 물론 막 찔릴 때도 있지만요. 찬양의 가사가 바로 내 고백이고 내 이야기고. 그런데 또 사실 이것과는 정반대, 삶이 힘들고 속이 막 말이 아닐 때가 있어요. 교회 가기 싫고 말씀도 잘 들리지도 않고.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날씨도 좋고 건강도 또 표정도 좋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내 속사정은 어떤지 돌아보자고요. 기도가 잘 되는지, 말씀이 잘 들리고 있는지, 찬양은 어떻게 들리고 있을지, 내가 어떻게

내조를 가까이 하게 함은 빠른 버전, 밝은 버전으로 크룩스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아직도 새끼라가 뭐야? 새끼라? 어? 뭐 이런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이거의 세 글자로 줄여서 새끼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영적인 잠을 깨워드리고 싶다. 그런 의미로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결국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깨워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가까이 있을 때는 진짜 그 설교가 나한테 하는 설교예요. 막 찔리고, 아, 또 공감되고, 그쵸? 기도도 잘 되고, 찬양의 멜로디도 다 내 얘기고. 근데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을 때는 그 보면 그런 느낌이 안 들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까이 하는 방법은 물론 기도 말씀이 기본입니다. 기도 말씀이 기본이고 예배도 아주 잘 드려야죠. 어제 예배 잘 드리셨죠? 오늘 쉬는 날이어가지고 자,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어디 막 떠나시면서 운전하시면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딜 가든 우리 하나님 계시니까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내 주를 가까이

회의에서 이번에는 죽게 가까이라는 곡을 같이 나눌 텐데 죽게 가까이 이런 곡도 있지만 죽게 가까이 이렇게 좀 밝은 버전도 있어요. 이번 죽게 가까이 좀 밝은 버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0: 뉴 에스터 죽게 가까이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새깨라에 전화 연결되면요 교회를 갔다 교회 드디어 갔다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교회를 가겠다 하면서 그 뒤에 이제 소식이 안 들려올 때가 있어요. 이분 갈 것 같은데 해서 한 번씩 이렇게 전화해서 교회를 가셨을까요? 아니면 뭐 요즘 잘 지내고 계시나요? 이렇게 전화를 해서 그러면 아 교회 가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아 정말 기쁘거든요. 이 시간에 창원에 계신 분 그때 교회를 가신다고 했는데 가셨는지 저 진짜 아직도 잘 모르거든요. 전화 연결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1: 잠깐만요. 여보세요.
0: 네, 저 신채원님.
1: 네.
0: 저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아,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1: 네. 아, 네, 잠깐은 괜찮습니다.
0: 예. 지난번 우리 작년에
1: 네.
0: 작년 6월에
1: 네.
0: 통화가 됐었잖아요.
1: 네, 네.
0: 그때 30년 방학이었거든요.
1: 아, 네.
0: 와, 꽤 오래된 방학인데.
1: 아.
0: 그때 우리 라디오 앱에 라이브 찬양하다가 그때 문자
1: 네네,
0: 주셔가지고
1: 맞습니다.
0: 전화를 연결됐는데
1: 네. 네.
0: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해서.
1: 아 저는 이제 그 본가로 들어가서 네. 어머니랑 같이 그 본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0: 할렐루야. 30년 방학 끝 맞죠?
1: 네. 네.
0: 지금 그때 계시는 곳이 창원이라고 했는데.
1: 네네.
0: 본가를 들어갔다라는 게 어디예요 본가가?
1: 네. 아 진해예요.
0: 경남 진해.
1: 네, 네.
0: 진해에 지금 어머니가 살고 계세요?
1: 네.
0: 어머니하고 같이 그러면 이제 같이 사시는 거예요?
1: 네, 네.
0: 그러면서
1: 편찮으셔서.
0: 편찮으셔서?
1: 네, 네.
0: 그럼 진해에 있는 교회를 간 겁니까?
1: 네.
0: 어디 교회? 어느 교회예요?
1: 아, 진해 반석교회라고.
0: 진해 반석교회?
1: 네. 원래 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0: 아. 어머님이 혹시 그러면은
1: 네.
0: 진해 반석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겁니까? 어머님이?
1: 네네.
0: 어머님 원래 다니셨고.
1: 저도 어릴 때부터 거기 다녔어요.
0: 원래 다니다가 이제 신채원님이 좀 이제 꽤 오래 쉬셨구나.
1: 네.
0: 진해 반석교회 가니까 어머니가 좋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되게 반갑게 맞이해 주셨겠는데요?
1: 아, 네.
0: 어렸을 때부터 분들이라. 우리 막 채원아 채원아 하면서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1: 네.
0: 그렇죠?
1: 네네.
0: 어머니도 엄청 좋아하셨겠다. 그때 그리고 교회 소개를 좀 요청하셔가지고 창원극동방송에서 연락하기로 네네. 했던 것 같은데.
1: 아 예, 전화 통화했었는데 그때 세관교회 좀 말씀하셔서 제가 가기로 했는데 그때 뭐 다쳐가지고
0: 네.
1: 예, 못 가고 있다가 또 급하게 또 이사가 있어가지고 진해로 가게 됐습니다.
0: 그랬군요.
1: 약속을 좀 못 지켜서 되게
0: 아닙니다.
1: 죄송하더라고요.
0: 그래도 결국에는 약속을 지키신 거고 거기 네. 창원에 있는 교회를 가려고 했었는데.
1: 네.
0: 또 이쪽 진해 쪽으로 이사 왔기 때문에 또
1: 네네네.
0: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잘 됐네요.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되고 네. 어머님과 같이 같은 교회를 다니게 됐다는 거
1: 네네.
0: 감사하잖아요. 혹시 옆에 어머니 계시나요?
1: 아니 어머니는 지금 저기 서울 가셨어요.
0: 아,
1: 병원
0: 그래요?
1: 때문에 예예예.
0: 이 30년의 방학을 끝내고 어렸을 때 다녔던 네. 교회를 다니는 기분이 어때요?
1: 특별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한 번씩 갔었기 때문에
0: 네.
1: 그냥 뭐 원래 그 끼어져 있었던 그 기감이 없어진 거 그냥 별 표가 안 났어요.
0: 예?
1: 다들 뭐 30년 넘게 안 다녔던 데를 표가 안 났다고요.
0: 표가 안 났다고요?
1: 예, 예, 예.
0: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가셨어요?
1: 예, 예, 예.
0: 그리고 마음은 이렇게 막 떠나지 않으셨었나 봐요.
1: 아, 예, 항상.
0: 항상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1: 네네.
0: 정말 엊그저께 교회를 쉬었다가 다시 가게 된 느낌 같이. 그런가요?
1: 아, 네. 별로 크게 뭐.
0: 다행이네요.
1: 네.
0: 그때 선물은 잘 받으셨어요?
1: 네, 잘 받고. 선물책 주셔가지고.
0: 네네.
1: 글자도 크고 해서 좋아서 어머니한테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0: 성경책이요?
1: 잘, 예, 예. 그때 성경책이 왔더라고요.
0: 제가 성경책도 드렸나요? 그때 식사권하고 네. 커피가 선물로 드렸던 걸로 기록이 돼 있는데.
1: 네, 그 아니 성경책도 하나 왔었거든요.
0: 아, 성경책도.
1: 예예. 예. 아. 글자가 좀 커서.
0: 예예. 예.
1: 되게 보기가 좋아가지고 저도 보고 어머니도 보고 하거든요.
0: 잘 됐네요.

0: 네, 아, 너무
1: 그때
0: 받은 게 많아서.
1: 아유, 아니 이제 뭐그 축하 선물이에요.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된 축하 선물, 하나님께서
0: 네,
1: 주시는 축하
0: 감사합니다.
1: 선물. 그때 우리 영접기도 했잖아요. 교회 가겠다고 결단의 기도.
0: 네.
1: 이 시간에 저하고 같이 감사의
0: 네.
1: 기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한번 드리시죠.
0: 아, 네.
1: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0: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신채원님, 제가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 저하고 작년에 이제 6월에 통화가 될 때, 그때 9374번님의 그 요청으로 전화 연결이 됐었네요.
0: 아, 네,
1: 이게
0: 맞습니다.
1: 누구셨죠? 9374번님이?
0: 친구였어요.
1: 친구.
0: 예.
1: 친구가 극동방송을 잘 들으시는 분이시고, 친구가
0: 네네.
1: 우리 채원이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해줘라, 이런 문자를 보냈었나 봐요.
0: 네네, 맞습니다.
1: 우리 친구의 반응은 어때요? 우리 채원 씨가 교회를 이렇게 잘 다니고 있으니까.
0: 아니, 좋아합니다. 맨날 저볼 때마다
1: 예.
0: 빨리 교회 가라고, 기도하라고 맨날 얘기를 하거든요.
1: 네네. 근데 이제 갔잖아요.
0: 예, 그럼 되게 좋아하죠.
1: 되게 좋아하고.
0: 예.
1: 그 친구는 어디 있어요? 같이 지내
0: 창원에
1: 계시나요?
0: 있습니다. 아니요,
1: 창원에
0: 지금
1: 있어요?
0: 창원에, 예.
1: 그 친구, 예, 지금 방송 듣고 있을 것 같은데, 친구 이름 불러가면서 고마움의 메시지 한번 보내볼까요?
0: 네, 아, 그 대단한 오해. 지연아, 늘 기도해주고, 걱정해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해. 우리 40년 우정 변치 말자. 늘 응원할게. 고마워. 사랑해, 지연아.
1: 우리 지연님,
0: 네.
1: 지연님께서 우리 극동방송에 우리 친구 채원 씨를 또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0: 네.
1: 같이 이렇게 또 교회도 다닐 수 있게 됐고 너무 감사하네요. 그때 우리가 우리 지연 씨께도 선물을 드리기로 했나요?
0: 네. 아, 네.
1: 아, 그랬어요? 드린 거죠,
0: 네네.
1: 그때? 자, 이번에는 우리가 축하의 선물 신채원 씨께 꽃바구니 선물을 드립니다, 저희가.
0: 어머, 아니, 지금 이거 방송이에요?
1: 방송이에요, 방송.
0: 어머, 어떡해.
1: 어머,
0: 저는
1: 어떡해.
0: 아까, 어머, 어떡해.
1: 야, 이거를.
0: 저 그냥 전화 통화만 하는 줄 알았는데.
1: 아, 이거 너무 놀라지
0: 아니, 그.
1: 마시고. 원래 새끼라가 이렇게 하잖아요. 뭐, 이렇게 전화인 듯, 그냥 일상이듯, 저희가 이렇게 또 제가 하고 있으니까. 자, 꽃바구니 선물, 우리 축 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채원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인생 찬양은 뭐가 있을까요? 아직까지 놀라시나요?
0: 아, 너무 좀 당황스러워.
1: 아, 너무 당황스러워요? 아유, 죄송해요. 미리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예. 가장
0: 아,
1: 좋아하는
0: 저는
1: 인생
0: 그냥
1: 찬양.
0: 전화를 하신 줄 알았어요.
1: 예. 인생 찬양, 어떤 찬양 가장 좋아하세요?
0: 아, 죄송한데, 저 지금 일하러 가야 되는데, 어떡하죠?
1: 그냥 찬양 제목만 얘기해 주시면. 가시기 전에 찬양
0: 그,
1: 제목,
0: 뭐지?
1: 가장 좋아하는 거.
0: 은혜라는 찬양
1: 은혜,
0: 있다고 하니까.
1: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왜 좋아하세요, 이 찬양? 좋아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0: 아니, 근데 저는 지금 뭐, 어머님 아프시고 막 이러니까,
1: 예.
0: 항상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1: 예.
0: 어머님 기도 덕분에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1: 네.
0: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 그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신채원님, 앞으로 계속 좋은 소식 들려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은혜라는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자, 영혼을 깨우고 있습니다. 30년 방학생 깨웠네요. 어머니와 함께 어렸을 때 다녔던 진해에 있는 반석교회 지금 열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아, 전화인 줄 처음에 몰랐다가 당황하시고 지금 막 급하게 또 일하시러 가야 돼가지고 그래도 할 거는 다 했습니다. 자,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하나 둘 자 깨라 깨라

장수혁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뷔페 세트, 간장게장의 명가 백인수국게장에서 게장 세트, 매화연에서 궁중음식 지도자가 만든 유자향기 개성약과와 아이들도 좋아하는 인삼정과,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세트, 견과 전문 회사 견과안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갓블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 주얼리 루브르 파리에서 문자 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있는데요. 가정의 달 5월 우리가 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또 가족의 전도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영상이 여러분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영상이라고 두 글자를 주시면요. 그 제가 새끼라 이 스튜디오 안에 진행하는 모습도 나오고 우리 새끼라 안에서 가족끼리 서로 전도하면서 사랑을 고백한 그 목소리도 나옵니다. 예. 사랑 그리고 가족 전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상 여러분께 보내드릴 테니까요. 샵 1069번으로 영상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받으시면 그 유튜브 링크를 받으실 거예요. 그 링크 여러분 복사하셔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많은 분들에게 또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새끼라에서 전도 요청, 가장 많은 전도 요청 중에 하나가 가족을 전도하겠다는 그런 전도 요청이에요. 언니가 동생을 전도하고 싶다고 요청했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교회를 다닌다는 소식이 있어서요. 어떻게 다니게 되셨는지 한번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와 그림의 바람을 따라서 시원한 노래, 시원한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도 한번 이거 말씀드렸는데

0: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저 극동방송 김민수 PD입니다.
0: 아,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통화 지금 잠깐 괜찮으세요?
0: 네, 잠깐 제가 일하고 있어서.
1: 아, 예.
0: 네.
1: 지난번에 저하고 그때 통화 한번 했던가요? 최근에?
0: 예전에 했었고, 저 이제 예배에, 예. 건강도
1: 잘 나가고 계세요?
0: 네. 또 빠른 저기를 해요.
1: 예? 뭐를 해요?
0: 유년분대 아침에 이제 그 저기 뭐지 찬양 그거 해서
1: 딸이
0: 단장이 올라가서 이제
1: 그 찬양팀 싱어하는구나.
0: 네네.
1: 와, 딸도 같이. 딸도 원래는 안 다니다가 같이 다니게 된 거예요?
0: 네. 그 딸이 먼저 다니고.
1: 네네. 네. 그때 이종기님 그 언니 요청으로.
0: 언니 맞아요. 제가 안 하고 있었어요.
1: 동생 어제 등록했습니다라고 지난번에 문자가 왔었어요.
0: 네.
1: 어디 교회 가셨어요?
0: 여기 평택의 순복음이요.
1: 평택 순복음교회.
0: 네.
1: 그때 올해 1월인가 저하고 통화가 됐었는데.
0: 그쵸.
1: 그때 바로 갔어요?
0: 네. 그 다음 주였을 거예요.
1: 그 다음 주에.
0: 그 주간. 네. 그 주간이었어요.
1: 바로 가셨네.
0: 네.
1: 이야, 그때 7년 동안 쉬고 계시다가, 그쵸?
0: 네.
1: 이야, 정말 축하드립니다. 다시 복귀된 거.
0: 감사합니다.
1: 그때 주얼리 연어 잘 선물 받으셨죠?
0: 네, 네.
1: 아, 우리 언니한테도 그때 화장품이랑 선물 보냈는데.
0: 네,
1: 언니가 너무
0: 감사드려요.
1: 너무 좋아하셨겠어요.
0: 아니요, 언니가 워낙 네. 네, 좋으세요.
1: 딸도 엄마랑 이제 같이 다니니까 더 좋을 것 같고.
0: 네, 그리고 동생도 다니고 있고.
1: 동생도?
0: 네.
1: 동생.
0: 그러니까 아들, 제 아들.
1: 아, 네. 아들. 딸, 아들 다 둘 다 다 갔군요.
0: 네.
1: 미리 다니고 있었어요, 걔네는?
0: 그니까, 동생은 그냥 무슨 행사 있을 때.
1: 아,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엄마랑 같이 이렇게 쭉 좀 잘 다니는군요.
0: 네.
1: 잘 됐네.
0: 또, 애들 아빠가
1: 네.
0: 아침에 태워다 주고 이제 시간대가 안 맞으니까.
1: 예, 예.
0: 딸은 또 사냥팀에 들어가니까 아침에 일찍 가니까 태워다 주고 또 저희도 데려다 주고.
1: 예.
0: 또 데려오고, 예.
1: 아빠는 그냥 기사만 하고 아빠는 예배는 안 드려요? 아직?
0: 네, 아직은.
1: 아.
0: 그래서 식사라도 그냥 끝나고 편안 했더니 아직은 그거, 예.
1: 그게 보면은
0: 감사하죠.
1: 우리 애들이 이제 그렇죠. 반대하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애들이 이제 서서히 아빠 우리 같이 예배 드리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분명히 아빠도 마음 열릴 거예요.
0: 그런데 나 대통합 예배가 여기 교회는
1: 네.
0: 마지막 주에 있더라고요.
1: 네네.
0: 그래서 이제 딸이 단상 올라가서 하는 예.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고 다음에. 네, 원래 이번 주간인데 들어가면 다른 데 때문에 안 되고
1: 네.
0: 뭐 6월이라도 예, 그때 저기 하려고요.
1: 그 아빠도 남편도 옛날에 네. 신앙생활 했던 분이세요?
0: 안 하다가 저하고 결혼하면서
1: 결혼하고 좀 하다가 지금 이제 지금 안
0: 네,
1: 다니고
0: 그때
1: 계신
0: 이제 천안으로 다녔었거든요.
1: 천안에서 이제 평택으로 이사 오시면서.
0: 네, 전 결혼하면서.

0: 여기.
1: 예. 이정원님께서 이제 잘 결단하셔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애들이 옆에서 딱 측면 공격하면은 이제 남편도 잘 다녀서 모든 가족이 다 다닐 수도 있겠네요. 그 바라고 기도해야겠다. 예.
0: 네, 진심으로
1: 아,
0: 감사드립니다.
1: 어떻게 7년 만에 다시 예배 드리시니까 어떠셨어요? 그첫 예배랑.
0: 그러니까 그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되게 뭐라고 할까, 은혜, 그리고 또 찬양 드릴 때랑. 근데 이제 한 번씩 그게 약간 어색한 건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밥 먹기 전에 꼭 기도를 하다가 순간 애들 또 엄마가 이제 하면 그때 한입 넣었다가 다시 막 하고 그런 모습들도 좋고, 그리고 저도 가능한 이제 아이들이 어리니까 좀 힘이 붙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약간 조금 막 소리지르 뭐라 할 텐데, 내가 하지 말아야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해결하고, 그런 면이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1: 아, 우리 이정원님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거 진짜 축하드리고, 그 뒤로 여기 새끼라 가끔 들어봤어요? 그때 전화 연결된 뒤로?
0: 사실은 잘못 들어서 언니가 전화 와서 지난번에, 그리고 한두달 엄청 아팠어요.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근데 다시 또힘 얻어서, 그게 첫 번째니까.
1: 일하는 시간대여가지고 그 시간에 잘못 들으시는군요. 예. 제가 이제 언니한테 전화해봤더니 동생 지금 많이 좀 아프다고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전화 못했고,
0: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아팠을 때가.
1: 잘 그래도 이겨내셨네요. 잘 이겨내셨고,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때 막 교회 쉬고 있으면 방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방학 끝내고 개학했다 해서 축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 선물을 드려요. 예.
0: 어머.
1: 꽃바구니 선물 드릴게요. 예. 지금
0: 감사드립니다.
1: 보니까 일하시는 중에 전화 받아가지고 좀 바쁘신 것 같네.
0: 목소리가 좀 그렇죠.
1: 아, 괜찮아요. 예. 근데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좀 저랑 잠깐 한 1분 기도할 수 있어요?
0: 잠깐만요, 제가 자리를 좀 옮겨야 될것 같아요.
1: 잠깐이면 되니까.
0: 잠시만요. 제가 자리를
1: 아유,
0: 옮겼어요.
1: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정원 씨가 올해 1월에 이제 내가 교회를 나가겠다 결단하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바로 가서 참 너무 감사해요.
0: 아니, 그때 되게 마음이, 가슴이 뭔가 뭉클해지고, 또 언니도 그렇고 또 저희, 그리고 또 그쪽 교회에 정말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일반 이런 데서는 이익과 막 이런 걸로 하는데, 그 교회 안에서 하는데 너무,
1: 그니까요, 참.
0: 너무 너무 거기에서도 은혜를 받았어요. 저렇게 나는 할수 있을까? 선생님들이 정말 좋으세요. 거기 뭐 권사님, 전도사님. 너무
1: 그래요.
0: 감사드려요.
1: 아, 자,
0: 저희
1: 이 시간.
0: 언니한테도 너무
1: 아이고, 그니까요.
0: 감사드리고, 최고예요, 저희 언니.
1: 그니까요, 우리 이종기 언니. 참, 그때도 막
0: 정말 우리
1: 울컥울컥 하면서 정말
0: 그러니까
1: 동생 사랑하는
0: 친정에도 너무
1: 마음이라고.
0: 잘해요. 어머니, 아버님 연세 많으신데
1: 예.
0: 진짜 다니면서,
1: 예.
0: 모시고 다니고 진짜 잘해요, 정말 저희 언니.
1: 우리 이정원님이 좀 바뀌셨어요. 감사가 지금 넘치네요. 그때보다 감사가 훨씬 많아요. 진짜 그 뒤로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우리 이정원님, 우리 감사기도 저랑 잠깐 드리실까요? 저 따라서. 사랑해, 하나님.
0: 사랑해,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것을 믿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나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하신 예수님은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1: 고백합니다.
0: 고백합니다.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다시 예배할 수 있게 감사하며,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0: 감사합니다. 참 우리 이정원 씨가 이렇게 계속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니까 저도 참 보람되고 너무 예 좋네요. 좋아요. 참,
1: 예. 제가 너무 감사하게 됐죠. 예. 예.
0: 앞으로도 진짜 그 감사 고백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1: 네.
0: 마지막으로 우리 이정원 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인생 찬양, 지금도 좋고 아니면 7년 전에 좋아했던 것도 좋고 가장 좋아하는 찬양 어떤 거 있어요?
1: 저 그 똑바로 보고 싶어요.
0: 오, 똑바로 그, 보고 싶어요.
1: 정말 그 어릴 때
0: 네네.
1: 거기 그게 되게 많이
0: 네.
1: 네.
0: 참 진짜 저도 어렸을 때 그 부르면서 제 자신 막 돌아보게 되고 그런 곡이었는데 어떤 이유로 좋아하세요? 이정원 님은?
1: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언니 오빠들이 서울에 오셨었어요. 제가 여고를 다녔었고.
0: 네네.
1: 근데 그때 아무튼 겨울이었고 기억은 그때가 한참 이제 막 수능, 고3 되는 수능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0: 네네.
1: 공부. 근데 그 곡을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들려주셨을 때 참. 그래서 숙제자가 정말 한번 교회에서 그 곡을 많이 해주지는 않으시잖아요.
0: 네네.
1: 근데 할 때마다 그때 옛날 그게 스쳐 지나가면서 아 내가 그런 시기가 있었지. 근데 참 이 곡을 통해서 이 찬송을 통해서 참 이게 거듭나는 그 순간 막 되게 풍성해지는 거 있잖아요.
0: 네네.
1: 좋더라고요.
0: 그렇죠.
1: 정말 많은 저는 솔직히 찬양할 때 정말 네. 좋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그냥 찬송가 많이 이렇게 틀어놓고 있는데.
0: 예. 예. 똑바로 보고 오케이. 싶고 막 걷고 싶고 막 그런 마음 들게 하는 찬양이잖아요.
1: 네.
0: 내가 좀 갓길로 갔다면 다시 좀 정신 차리게 해줄 수 있는 좀 그런
1: 그리고
0: 부분인 것
1: 같아요. 진짜 뭐 일을 원래 했던 일을 안 하고 지금 새로운 일을 거의 10년째 되어가는데
0: 네네.
1: 참 아이들 키우고 그런 일상에서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예예. 예. 그렇구나. 아유 오늘 참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이 찬양 나누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네.
1: 네. 감사합니다. 예,
0: 이정원님 건강하시고요. 예.
1: 네.
0: 똑바로 보고 싶어요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부르죠? 시작.
1: 다시 계셔서 다시.
0: 알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새끼라 마지막 곡 똑바로 보고 싶어요. 이정원님의 신청곡 전해드리면서 저 조현출 김인수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남은 휴일 시간도 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오겠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신학의 본질은 학문이나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신학, 성령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없는 신학은 죽은 신학이다 이거요. 왜? 학문적으로는 살아서 움직이는 육을 즐겁게 할 수 있지만 영에 대해서는 죽은 신학이 되는 거예요. 신학을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한 신학은 사변화될 수밖에 없고 본질에서 벗어나 죽은 신학에 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나의 주장이에요. 학문과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신학이 학문이기를 바랄 뿐이지 학자들의 여러 이론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는요 우상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십자가가 부활을 자랑하는 사람은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배우고 묻고 토론하기보다도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이 알고 배우고 지식이 또 성경 지식과 세상적인 지식과 교리적으로 다 알았을 때 그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말씀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고 또 그리스도와 참된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배우는 것도 과정이에요. 공부하는 게 과정이에요. 과정 속에서 학문을 알아가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는 사람에게는 신학은 절대로 학문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는 목회를 할 수 있어. 이건 틀림없어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 성령의 조명을 받으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지 않고는 조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신학자들 말 속에 신학자들 책 속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은 학문으로 알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 지음

0: 받은 말씀에서 깨닫고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해 줄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담대히 외치고 고백할 수 있는 신학도 신학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신비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대안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지인 하나님이 외면하고 하나님이 박대면 내가 어디로 갑니까 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들어서는 거예요. 학문은 절대로 구원 주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셔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월 25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진행자 고효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41편 8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아멘. 어떤 사람이 매일 밤 창가에 서서 맞은편 아파트를 바라봤습니다. 그 집은 늘 밝고 행복해 보였는데요. 매일 그 집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합니다. 저 집은 참 행복하겠다. 그리고 점점 자신의 삶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맞은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뜻밖의 말을 듣습니다. 사실 저는 늘 이쪽 집을 보면서 부러워했어요. 알고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삶을 부러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비교하게 되고 또 비교는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나요? 다윗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환경의 시선을 뺏기지도 않았습니다.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뒀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머물면 비교가 시작되지만 하나님께 머물면 감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자꾸만 흔들리는 우리의 눈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찬양 올려드린 후에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오늘의 첫 찬양은 기프티드의 주를 바라보며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부산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은 시편 141편 8절 말씀인데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9507님께서 고피디님 안녕하세요. 믿음으로 고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피디님 공휴일인데 피디님 좋은 곳으로 힐링 가시나요? 이렇게 남겨주셨더라고요. 오늘 휴일인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힐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또 무엇을 하시면서 이 방송 듣고 계신지 자유롭게 나눠주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힐링하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0742님께서는요. 오늘도 믿음으로 고 주님과 함께 고혜수 PD님 오늘도 함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7721님 또 1419님 믿음 말씀카드 받아가셨고요. 0767님 오늘 처음으로 보내셨는데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들어왔어용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휴일에 쉬시나 봐요. 함께 들어와 주셨습니다. 네, 또 3874님 믿음 말씀 카드 받아가셨고요. 05093님도 믿음 말씀 카드 받아가셨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고와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 드릴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이기대 입구 삼거리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다이닝샘 부산 본점에서 식사권을, 진짜 두부가 들어가 부담없이 마음껏 먹고 건강까지 지키는 나라스팜 김두부각 선물 세트를,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심는 기업 오렌지썸에서 제철 과일을, 빛의 열매로 섬기는 기업 카페 빛에서 음료권을, 붓고 피나는 잇몸 걱정 그만 치약 대신 사용하는 양치소금 구금에서 양치용 소금을, 이루다 식품에서 어간장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쉬르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신명나는 하나님의 일꾼 기독교 전문 행사 업체 꾼에서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는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 오늘은요. 성경 속 단서를 풀어가며 미션을 해결하는 말씀 탐정단 성경 방탈출 성경 퀴즈 시간으로 함께하는 날인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시간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네, 3874님 휴일이라서 저 지금 쉬면서 비몽사몽 하면서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오늘 퀴즈 푸시면서 잠이 확 깨셨으면 좋겠습니다. 0767님 날씨가 너무 더워요. 에어컨 필터랑 같이 선풍기도 닦으면서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에어컨 필터 청소 해야 할 시기죠. 선풍기를 벌써부터 이렇게 꺼내시나 봅니다. 저도 이제 집에 에어컨을 벌써부터 틀고 있는데 청소는 안 한 상태로 틀고 있어서 이 문자 보면서 저도 집에 가서 청소를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3874님 차 안에서 저 늘 바쁘게 듣다가 오늘은 조용히 휴일이라서 집 안에서 들으니까 여유롭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또 금요일은 너무 바빠서 듣기만 했어요. 조금도 틈이 안 나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휴일이라서 조용하게 여유를 즐기시면서 네 방송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 더욱더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야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도 바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찬양 올려드린 후에 말씀 탐정단 성경 퀴즈 시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리스너즈의 찬양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말씀탐정단 성경 방탈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요. 말씀탐정단 성경 방탈출 성경 퀴즈 게임으로 함께하는 날인데요. 퀴즈 출제해 주실 순복음 안락교회 김진형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휴일을 책임집니다. 김진형 목사입니다.
0: 네. 단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휴일을 책임진다. 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또 이 방송과 방송 가족 여러분을 네.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저도 영광입니다. 기쁩니다.
0: 한 주 잘 보내셨어요?
1: 네. 잘 보냈습니다.
0: 네, 날씨가 참 더워서 네. 또 주일 주말에도 좀 더웠잖아요.
1: 네, 네 맞습니다.
0: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1: 저희 교회는 오늘 이번 주일날 다른 지역으로 다 흩어졌어요. 네, 그래서 다 시골 교회를 했는데 흩어져서 가서 교회를 돕고 네. 그런 좀 특별한 주간으로 보냈습니다.
0: 와.
1: 그래서 교인들이 많이 없었어요. 저는 교회를 지키고. 근데 다들 얼굴이 갔다 온 모든 분들의 얼굴이 막 네. 저녁에 늦게까지 돌아오신 분들 보니까 정말 기쁨에 넘쳐 계시더라고요.
0: 왠지 그래서인지 목사님 오늘 더욱더 얼굴이 밝으신 것 같아요.
1: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데?
0: 네. 네, 이렇게 오늘도 함께 어떤 퀴즈를 풀어갈지 여러분 네. 많이 기대되실 텐데요. 성경 퀴즈 게임을 바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성경 방탈출은 매주 하나의 방이 준비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방 안에는 그 방에 관련된 세 개의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각 단서가 되는 단어의 가장 앞글자가 중요한데요.
0: 네.
1: 세 가지 단어의 앞글자를 이으면

0: 또 하나의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단어가 오늘의 최종 답이 되고 최종 단어를 완성하면 방을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1: 네.
0: 각 단서마다 문제와 힌트가 주어지고 여러분들은 그 문제와 앱으로 정답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1: 네. 예를 들어서 네. 지난주 정답을 살펴보면요. 네. 첫 번째 단서가
0: 송아지였죠.
1: 두 번째 단서가
0: 이래였습니다.
1: 세 번째 단서가
0: 꿀이었습니다.
1: 그래서 최종 정답이 뭐였죠?
0: 송이꿀이었습니다.
1: 네, 각 앞글자를 딴 송이꿀이 네, 정답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각 단계마다 정답을 다 맞춰주실 텐데요. 최종 정답은 이 단서들의 앞글자를 붙이셔서 완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0: 맞습니다.
1: 네. 9672님께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0: 휴일을 책임지시는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1: 네, 그리고 0688님도
0: 샬롬 목사님.
1: 네, 9507님도
0: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이렇게 인사해 주셨고요. 네, 많은 분들께서 이 휴일을 책임지시는 목사님을 인상 깊게 이렇게 소개를 들으신 네, 것 같습니다.
0: 힘내봅시다, 여러분.
1: 네, 단장님, 오늘 방은 어떤 방인가요?
0: 네, 오늘 방은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방은 인내의 방입니다.
1: 인내.
0: 네.
1: 인내해야만이 방을 탈출할 수 있는 건가요?
0: 그렇진 않습니다.
1: 인내심이 요구되는 네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 네. 문제가 쉽게 나가기 때문에
1: 맞습니다.
0: 기쁨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1: 기쁨으로. 네. 네, 인내의 방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여러분 모두 기대해 보시면서 방에서 탈출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단장님 그럼 네. 오늘 첫 번째 문제 바로 출제해 주세요.
0: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알려주신 팔복 중에 별별 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 네.
0: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인 이 별별은 무엇일까요?
1: 네, 두 글자죠. 네. 과연 무엇일지.
0: 이 방의 제목은 네. 인내의 방입니다, 여러분.
1: 오.
0: 인내에 관련된 겁니다.
1: 힌트를 좀 주시고 계신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런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있는 사람들이 잘 모르실 수 있어요.
1: 네.
0: 인내에 관련된 건데 이거랑 비슷하다고요?라고 하지만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1: 주시죠.
0: 힌트.
1: 네.
0: 힌트가 모세 아시죠, 모세?
1: 알겠습니다.
0: 네. 모세는요, 이 별별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했던 사람입니다.
1: 오,
0: 네.
1: 바로 정답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0: 아, 그럼요. 역시 우리 네. 네, 우리 믿음의 고 전치자들은 네. 역시
1: 믿음으로 맞추고 계십니다. 네. 네.
0: 이 모세하면 이 사람이 별별하면 모세가 네. 떠올라야 됩니다.
1: 네, 정답 맞습니다.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정답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정답 보내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 함께 하신 동안 첫 번째 단서의 정답을 문자와 채팅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단장님.
0: 네?
1: 이번에도 어김없이 찬양의 힌트가 있어요.
0: 아, 그런가요?
1: 찬양을 이렇게 따라 부르시다 보면 아니면 이렇게 잘 묵상하시다 보면 어느새 정답을 부르고 계실 겁니다.
0: 네, 함께 따라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바로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1820 프로젝트의 사랑은 오래 참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말씀탐정단 성경 방탈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단장님, 첫 번째 네. 문제가 뭐였죠?
1: 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알려주신 팔복 중에 별별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셨던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인 이 별별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0: 네, 저희가 찬양으로도 힌트를 드렸고요.
1: 네, 맞아요.
0: 목사님께서도 힌트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께서 오답이 한 분도 안 보이고
1: 없습니다. 네, 네.
0: 모두 잘 맞춰주셨는데요. 네네. 바로 정답부터 발표를 해주시죠. 네,
1: 정답은 온유입니다.
0: 네, 온유입니다. 네, 네 저희가 추첨을 바로 해왔잖아요. 네. 한 분 추첨했습니다. 바로 네. 발표해 주시죠.
1: 네, 7731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네, 0742님도 온유한 자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0688님도 온유 보내주셨고요. 3874님도 정답 맞춰주셨고 네. 9507님 그리고 또 3874님께서 이렇게 네. 보내주셨어요.
1: 네, 이 말씀은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라 바로 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이네요 라고 네. 보내주셨어요. 뭐 읽어드릴까요?
0: 네.
1: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하셨죠.
0: 네, 아멘. 네, 와. 바로 이 말씀을
1: 이 온유란 네. 단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1: 기독교인들이라면 또 이 온유란 단어에서 항상 뭔가 참고 기다리면서 이게 하나님을 향한 이게 기대와 소망으로 그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0: 네. 네. 단장님께서 그리고 문제를 말씀하실 때 인내와도 연관이 된다라고
1: 맞습니다.
0: 하셨잖아요. 네. 온유가 곧 인내와 또 다름이 없잖아요.
1: 첫 단추죠.
0: 그렇죠. 네. 그래서인지 이렇게 내게 주셨던 말씀인 것 같다라고도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또

0: 틀틀사람님 오늘 추첨 되셨는데 온유 바로 보내주셨고요. 1885님도 정답 온유입니다. 라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잘 맞춰주셨는데요.
1: 이 말씀 가지고 많이 기도하셨을 네.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살아가시면서.
0: 네. 온유가 있어야 인내도 있다라는 네. 오늘 인내의 방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럼에도 문제가 여기서 끝이

0: 온입니다.
1: 네, 그러면 온 별별이잖아요.
0: 네, 온 별별입니다.
1: 네, 바로 그러면 다음 단서로 넘어갈까요?
0: 네, 두 번째 단서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방 나라 연합군의 위협으로 받을 때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 놀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별별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속하셨다고 말씀하신 이 별별은 무엇일까요?
1: 네, 이 별별은 무엇일까요? 이 별별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0: 네, 맞습니다.
1: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신 이 별별 두 글자인데요. 두 글자 들어갈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정답 보내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벌써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0: 맞습니다.
1: 힌트를 조금 주시죠.
0: 좀 진지한 힌트는 우리의 삶이 이 영적인 별별이라고 하죠.
1: 아, 영적 별별.
0: 네, 맞습니다.
1: 이 영적 별별에서 승리하고.
0: 맞습니다.
1: 네, 싸워서 이겨야 한다.
0: 제가 좋아하는 찬양도 있는데요. 네. 이런 찬양인데 뭐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뭐,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별별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이런 찬양도 있죠.
1: 오, 네. 너무 잘 불러주셔서 끝까지 듣고 싶어요.
0: 노래를.
1: 네, 이렇게 네. 벌써부터 단장님 찬양 덕분인지.
0: 아, 많은 네. 분들께서 찬양하시니까 또 우르르 또 적어주시네요.
1: 네. 네. 아, 제가 이 찬양을 오늘 준비를 못했는데.
0: 제가 부르려고?
1: 네. 이렇게 벌써부터 정답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이 별별에 들어갈 정답이 무엇일지 찬양 함께 하시는 동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웨이홈의 찬양입니다. 금을 만드는 시간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2: 둘, 셋.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얻고 말씀탐정단 성경방탈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단장님, 네. 두 번째 문제가 뭐였죠?
1: 두 번째 문제는 여호사밧 왕이 이방나라 연합군의 위협을 받을 때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큰 무리를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놀란 백성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 별별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씀하신 이 별별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0: 네, 이 두 글자를 맞추는 게 두 번째 단서였습니다. 바로 정답을 발표해 주시죠.
1: 네, 정답은 전쟁입니다.
0: 네, 전쟁이었습니다. 오, 이번에는 오답도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단장님.
1: 네.
0: 네, 저희가 추첨을 해왔잖아요.
1: 네네네.
0: 발표를 바로 해주시죠.
1: 네, 이번에 당첨자는요, 0229님이십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사회치시님은 외출했다가 지금 출첵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함께 합니다. 아, 라고 보내주셨고요.
1: 좋습니다.
0: 네. 9507님은 여전히 오늘도
1: 최종 정답이 온전땡인가요? 이렇게.
0: 네, 이렇게 유출을 하셨는데 과연 맞을지 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0: 네, 3874님 아까 단장님 찬양 들으시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제가 제 목소리 읽으라고 해요.
0: 제가 읽겠습니다. 네. 귀하신 목사님 목소리도 멋지셔서 찬양 너무 잘하실 듯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라고 보내주셨어요.
1: 앞으로 사주인 힌트 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0: 오, 너무 좋은데요.
1: 아하.
0: 찬양인 때 좋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네.
0: 그리고 9671님은 저희가 아까 네, 단장님이 네, 이 힌트
1: 전쟁입니다.
0: 주셨잖아요.
1: 영적 전쟁 정말 치열하지요.
0: 네. 영적 땡 별별 이렇게 네. 힌트를 드렸었는데
1: 네.
0: 정말 삶에서 이 다른 전쟁보다도 네네.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살아남기가 참 힘들다.
1: 맞아요. 요즘에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데가 생각이죠.
0: 그쵸?
1: 머릿속에서 가장 심하게 일어나는 것들이다 보니까
0: 너무 생각도 많고
1: 네.
0: 또 세상으로부터 침투하고 있는 다른
1: 맞아요.
0: 악한 생각들도 너무 많고요.
1: 네네.
0: 이런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시기를 바라봅니다.
1: 우리가 모두 다 정적전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0: 그렇죠.
1: 네,
0: 아무도 그곳에서 자유하거나 해방되는 맞아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1: 승리를 경험하겠죠.
0: 아멘.
1: 네.
0: 네, 그리고 또 9507님 아 오늘 인내방 이거 최종 정답 같아요.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과연 맞을지.
1: 와, 그렇습니다.
0: 또 이렇게 이 말씀도 같이 나누고 싶다고 보내주셨네요.
1: 이분 맞네요. 이거 제가 읽으면 답이 나올 것 같아서
0: 아,
1: 안 되겠네요.
0: 그러면 이거는 네. 이따가 네. 한 번에 읽도록.
1: 제 마음을 깨뜨리셨네요.
0: 네. 네. 이걸 그 빈칸에 틀어놓고 읽을 수도 없고요.
1: 네.
0: 네. 사이치치님 네, 중간부터 참여하신다고 하셨는데 중간 정답도 네. 바로 맞춰주셨고요. 1885님도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0742님도 바로 맞춰주셨고요.
1: 네.
0: 오, 정답을 세 번째 단서의 정답을 벌써부터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문제를 아직 출제를 안 했거든요.
1: 문제 안 나왔습니다.
0: 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1: 네.
0: 네, 3874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1: 영적전쟁에는 대적기도가 필요해요라고
0: 했습니다.
1: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서 떠나가라라고 해야 됩니다.
0: 네, 이 전쟁에서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이 시간 한 번 더 마음을 굳게 다짐하고
1: 네.
0: 네,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있다. 네. 마지막 문제까지 풀으셔야 최종 정답을 알아내고 또 방을 탈출할 수가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단장님, 마지막 문제를 바로 내주시죠.
1: 네,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귀 쫑긋하고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성경 인물입니다. 그 남유다의 13대 왕으로서 이 왕은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입니다.
0: 네.
1: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어 행하였다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이 왕은 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왕의 이름은 네 글자입니다.
0: 네. 성경 인물
1: 맞습니다.
0: 문제입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이 인물을 예상하시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1: 갑자기
0: 과연,
1: 댓글이
0: 네.
1: 적어주시는
0: 가장 큰 힌트는 네 글자라는 것도 큰
1: 맞습니다.
0: 힌트일 것
1: 근데 네 글자
0: 같고요.
1: 왕이 더 많아요.
0: 그러네요. 네. 한번 이제 네, 인터넷에 한번
1: 네.
0: 검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힌트를 드리면요.
0: 네.
1: 종교개혁의 아이콘입니다.
0: 오,
1: 네. 모든 우상들을 깨부수고
0: 네.
1: 승리했던 왕이죠.
0: 가장 좋은 힌트를 내주신 것 같아요. 바로 정답 올라오고 있습니다.
1: 이분들. 네. 역시 우리
0: 네,
1: 애청자들은.
0: 실시간으로
1: 네.
0: 정답을 보내주고
1: 아,
0: 계신데요.
1: 그왕 하신 것 같아요.
0: 네,
1: 네.
0: 이렇게 다들 아멘, 이 왕이군요
1: 네,
0: 라고
1: 맞습니다.
0: 보내주셨네요. 정답이 벌써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종 정답까지 벌써부터 보내주고 계신데요. 이 왕의 이름이 무엇일지 네 글자 왕이고요. 네, 지금까지 그러면 나온 단서들 한번 조합을 해볼까요,
1: 네.
0: 단장님?
1: 온유의 온,
0: 네.
1: 두 번째는 전쟁의 전이었죠.
0: 네, 그럼 현재까지 온전이고요.
1: 맞습니다.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0: 이,
1: 성경의 말씀에
0: 네.
1: 그대로 제가 냈습니다.
0: 맞습니다.
1: 맞아요.
0: 아까 이렇게 성경 구절도 보내주신
1: 네.
0: 분이
1: 차마
0: 계신데요.
1: 그걸 읽지는
0: 네,
1: 못했습니다.
0: 저도 읽을 뻔했습니다.
1: 네.
0: 최종 정답을 많이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마지막 단서의 정답이 무엇인지 또 마지막 단서 정답까지 합하셔서 최종 정답까지 함께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을 바로 보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정답 보내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정답 남기실 수 있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는 동안 마지막 단서의 정답과 최종 정답까지 문자와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잔치 공동체의 찬양 듣고 돌아옵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말씀탐정단 성경방탈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드디어 네. 마지막 문제까지 출제하고 왔는데요. 네. 마지막 문제가 뭐였나요?
1: 네, 이 사람은 성경인물, 이 사람은 남유대의 13대 왕으로 별별별 왕은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행하였던 그 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0: 네. 힌트도 많이 주셔서 그런지 정답을 모두 잘 맞춰주셨는데 네. 또 이렇게 오답도 네. 좀 속속 내리고 올라오고
1: 오답이
0: 있어요.
1: 하나 있는데요. 네. 비슷한 캐릭터긴 합니다. 또 칭찬받았던 왕이긴 한데 네. 그 선대 왕이죠. 4대 왕인데 여호사밧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네.
1: 온전여는 아니니까.
0: 온전여.
1: 충청도 분인가 해서 온전여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0: 네. 네. 힌트에 살짝 헷갈리신 것
1: 네,
0: 같아요.
1: 맞습니다. 근데 또 뒤에 보면 다시 맞춰주셨어요.
0: 네. 네. 맞습니다. 저희 방송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정답을 바로바로 잘 맞추시는 분들
1: 맞습니다.
0: 다 그러신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1: 네, 오늘 휴일인데 이 방송을 듣고 네. 있는 거는 정말
0: 애청자분들이시죠.
1: 맞습니다.
0: 사랑합니다.
1: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바로 정답을 발표해 주시죠.
1: 네, 정답은요. 히스기야입니다.
0: 네,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어렵게 두 분을 뽑아왔는데요. 네. 바로 발표를 해주세요.
1: 네, 첫 번째 분은요. 1391님이시고요. 네. 두 번째 분은 2863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391님, 2863님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네, 그럼 모든 단서들 종합해서 최종 정답을 한번 추리해볼까요? 첫 번째 단서.
1: 네, 온유의 온.
0: 두 번째 단서.
1: 전쟁의 전.
0: 세 번째 단서.
1: 히스기야의 희입니다.
0: 네, 오늘의 최종 정답은
1: 온전히입니다.
0: 네, 온전히였습니다.

0: 단장님, 저희가 네. 두 번째 문제 출제할 때부터 온전함일 네. 것이라고 맞아요. 많은 분들께서 세 번째 정답 보냅니다. 함입니다. 라고 이렇게 먼저 보내주셨거든요. 네. 모두의 예상을 벗어나고
1: 온전히였죠?
0: 네, 온전히가
1: 성경에서 최대한 있습니다. 단어 그대로 내려고 합니다.
0: 네. 네.
1: 아까 오. 앞에 말씀해 주셨던데 몇 네. 전화번호 뒷자리가 몰라서 제가 네. 기억이 안 나는데
0: 3874님이셨어요. 네.
1: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아, 이는 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라고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0: 네, 아멘. 9507님께서 네. 보내주셨네요.
1: 네, 9507님이네요. 네.
0: 이 말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1: 차마 저 말씀은 제가 일제 못했습니다.
0: 네, 정답을
1: 이제 읽어드립니다.
0: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었죠.
1: 맞습니다.
0: 네, 그래서 오늘도 온전히 방 탈출했습니다. 9507님.
1: 아, 이 라임이. 오, 네, 라임이. 네. 네, 좋습니다.
0: 그리고 2864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1: 항상 레슨 시간 겹쳐서 1번 첫 번째 문제만 풀었는데 네. 오늘은 끝까지 다 풀어보네요. 세 번째 희스기야 온전히입니다.
0: 네.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아,
1: 중간에 레슨 시간 있으시니까 봐요.
0: 그런데 오늘 휴일이어서 그러니까. 아마 끝까지 다 풀어본다라고 와우. 하신 것 같습니다. 와, 너무 축하드립니다. 오늘 네. 선물까지 당첨이 야. 되셨고요.
1: 휴일이 아주 꿀맛 같으시겠습니다.
0: 네. 네, 그리고 많은 분들 1391님, 또 0742님, 또 4277님, 또 많은 7731님, 또 0229님까지 네. 많은 분들께서 다 불러드리진 못했지만 방탈출, 온전히 방탈출 하셨습니다.
1: 재밌으시죠, 여러분?
0: 네, 오늘 단장님 오늘 네. 방 이름이 인내방이었잖아요. 네네. 오늘 정답인 온전히와 어떤 연관이 있나요?
1: 인내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또 우리의 믿음도 마음도 모든 필요도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준비시키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0: 네.
1: 그 인내는 우리의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인내를 온전히 기쁘게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어지는 귀한 것들을 보는 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0: 아, 아멘.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1: 소망을 품게 하시죠.
0: 소망을
1: 맞습니다.
0: 품게 한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0742님도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1: 네, 생명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극동 방송. 세상에 참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0: 네.
1: 저희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네. 세상에 참 소망이다. 네. 이렇게 남겨주셔서 소망이 이렇게 더 눈에 들어오네요. 네. 정말 인내는 쉽지 않잖아요.
1: 맞습니다.
0: 단장님. 하지만 우리의 믿음, 믿음으로 모든 필요를 부족함 없이 네. 준비시키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오늘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도 오늘 하루 남은 하루 보내시는 모든 분들 또 한 주를 보내시는 모든 분들 다 소망을 품고 한 주를 잘 살아내시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의 말씀의 방 탈출 못하신 분들 계신가요? 안 계신 것 같지만 계시다면 다음 주에도 계속 탈출할 기회 이어지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오후 4시에 꼭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네. 사회치치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네, 오늘 위로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네요. 네, 김진영 목사님, 고혜수 PD님, 오늘 휴일인데 온전히 방송사역 잘 감당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들어주셔서 저희도 감사합니다.
0: 네. 아, 정말 센스 있으신 게 와. 오늘 휴일인데 온전히 네, 이 방송사역을 온전히. 감당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보내주셨어요.
1: 온전히 방송했네요.
0: 네, 이 온전하게 이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 오늘도 온전히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인내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이죠. 여러분의 모든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풍성히 나타나는 삶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고혜수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 마커스 워십의 정금과 같이 이끄시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교실을 지키는 작은 용기 방관자에서 방어자로.
1: 교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친구들이 구석에서 한 아이를 둘러싸고 차가운 눈빛을 보내고 있거든요. 화가 나지만 무서워요. 내가 나섰다가 나까지 이상해지면 어쩌나 자꾸 고개를 숙이게 돼요.
0: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마음.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끼는 두려움일 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내민 작은 손길 하나가 벼랑 끝에 선 친구에게는 커다란 구원의 방패가 됩니다.
1: 그만해. 우리 이러지 말자.
2: 그래 지우야. 이리와 같이 매점이나 가자.
3: 얘들아, 방관하지 않은 너희의 작은 한마디가 교실 전체를 바꿀 수 있단다.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용기란다.
0: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우리의 목소리, 나의 용기가 우리 교실을 지킵니다.
4: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3: 부산극동방송 문화부응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6: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

정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잠언 11장 28절 말씀입니다.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감이 줄어들게 됩니다. 돈으로 만족감을 느끼고 싶어 더 크고 많은 모험을 하다가 결국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인간 마음을 우상 공장이라고 표현하면서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적 우상 숭배는 모든 사람 안에 두루 널리 퍼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공, 사랑, 재물, 가정 등과 같이 좋은 것을 탈바꿈시킨 것들이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를 내려놓아야겠습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옳은 길을 가길 소망합니다.

화가, 건축가, 생물학자 세 친구가 함께 울창한 숲으로 산책을 간다면 그 세 친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낄까요? 화가인 친구는 나무와 잎사귀들의 영롱한 색과 모양, 햇빛이 오색 찬란한 색들로 뿜어나오는 장면을 보겠죠. 건축가는 나무의 종류와 수량을 계산하지 않을까요? 어떤 나무가 건축 자재로 좋을지, 나무를 어떻게 다듬어야 할지, 값을 어떻게 매겨야 할지 볼 것 같아요. 생물학자는 아무도 듣지 못한 세밀한 곤충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무가 긁힌 자국을 통해 방금 지나간 동물의 흔적을 찾고 발자국을 쫓아가 보지 않을까요? 세 친구는 같은 숲을 걷고 있지만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셈이겠죠. 우리는 다 같이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생각하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지배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을 예수님 중심으로 이끌고 감동시키십니다. 이 놀라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참된 지식과 지혜, 삶의 방향과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가치 기준으로 용기와 희망, 사랑과 배려를 깨우쳐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바른 믿음으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을 만큼 자라게 하옵소서. 헛된 욕심을 버리고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을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으로 여기며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집을 읽고서 과학적으로 분석하거나 수학책을 문학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전능하심이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려는 것 또한 어리석은 일일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고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눈으로 보고 와도 그대로 똑같이 설명해 줄 수 없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통들을 다 설명할 수도 없고 그 고통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음도 설명하기 어렵죠. 그러나 우리만이 알 수 있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 놀라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참 지혜인 줄 우리는 압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의 시간은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서문교회 지난 주일 예배 실황으로 함께하십니다.
3: 감사합니다.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3월 달에 한번 온 적이 있고, 4월 달에 한번 온 적이 있고, 5월 달에 다시 오게 됐습니다. 무슨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까 생각하다가 성경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데 다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3월 달에 왔을 때는 오경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까지 지금 모압 평지에 이르는 40년간의 방황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모세는 세상을 떠나고 후계자로 지목된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7년의 역사와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18년의 역사, 25년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여호수아서다 하는 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350년 동안 어떻게 살았던가 하는 것이 기록된 책이 사사기인데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는 말이 두 번이나 기록됐는데 사사기를 가르쳐서 구약의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그 시대가 어땠던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생겨나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기 다음에 나온 책이 룻기인데 룻기는 내용으로 보면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같이 성문서에 속하기 때문에 뒤로 편집되어야 되는데 사사기 다음에 편집된 이유는 룻기서의 내용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사기 다음에 편집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왕국이 세워지고 왕들이 세워지고 나서 우리 왕국 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사기에 나오는 사무엘은 최후의 사사인 동시에 최초의 선지자로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요청해서 왕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다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사울 왕이 세워지고 나서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하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돼서 40년 동안 통치하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돼서 40년 동안 통치하는 역사가

바랍니다. 솔로몬 때 와서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한 다음에 솔로몬 때 마지막에 왕국이 분열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됩니다. 분열된 역사 약 380년 정도 되는데요. 이 역사를 분열왕국시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통일왕국시대 120년, 분열왕국시대 약 380년 합치면 약 500년 가까이 되는데 우리나라 500년 이조시대 500년 역사처럼 이스라엘의 왕국시대가 500년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 500년 역사가 기록된 책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라는 책입니다. 사무엘상은 다른 모든 얘기도 많이 기록됐지만 사울 중심의 기록이었고 사무엘하는 다윗 중심의 기록이었고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본문이 포함된 열왕기상은 솔로몬 중심의 기록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정말 위대한 왕이었고 엄청난 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는 한 가지 큰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고 왕국이 분열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솔로몬 시대의 신하의 아들이었던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국을 분열시킨데 여로보암에서부터 호세아까지 존속기간은 209년이었고 19살의 왕이 나타나서 통치하다가 기원전 722년에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아수르 군대가 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3년 동안 포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3년을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으니까 물자 공급이 안 되겠죠. 엄청난 고생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항복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한 곳에 아수르 사람들이 이민족을 강제로 이주시켜 살게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방의 혼혈족의 거처가 되었고 그 이유 때문에 신약시대에 와서도 사마리아 사람을 폄하하고 무시하는 전통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이 통치했는데 통치했던 그 존속기간은 345년이었어요. 그렇게 하다 기원전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바빌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2년 동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2년 더 포위하실 때 양식 공급한테 정말 많은 사람이 굶주려 죽게 됐죠. 시드기야도 그때 비밀 탈출하려고 시도하다가 잡혀가지고 결국 시드기야 9년째인데 결국 시드기야 11년까지 통치하고는 결국 죽게 됩니다만은 시드기야가 살아있을 때 자기 눈으로 보았던 최후의 사건이 자기 아들들이 처형되는 사건을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눈으로 아들들이 처형되는 것을 바빌론에 의해서 바빌론 군대에 의해서 처형되는 것을 지켜봤고 그 다음에 있을 때는 두 눈이 뽑힙니다.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사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왕국이 폐망하는 역사가 오늘 본문 이후에 기록됐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그 분기점이 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때 거듭거듭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거듭 강조했던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그토록 강조했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종하지 않았던 내용이 뭡니까? 그 땅 교민을 쫓아내고 멸하라 그랬습니다만은 두 가지 욕심 때문에 첫째 노동력을 이용해보자 둘째 그 땅 사람들로부터 농업기술을 전수해보자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땅 교민을 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좋지 못한 풍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겁니다. 솔로몬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속에 우상 숭배 있었습니다만은 솔로몬 때 와서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솔로몬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신전을 세워줌으로써 이스라엘 폐망으로 몰고 갔고 엄청난 명예와 특권과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이 모든 다 잃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제일 앞에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들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돔과 헷 여인이다 라고 하시면서 솔로몬의 이방 여인을 사랑했고, 여러분 이 당시는 민족과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민족과 종교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민족의 여성을 받아들인다마는 그 여성에 속한 민족의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11장 1절 최소도에 그런데, 그러나 라는 말이 있습니다. 11장 이전까지는 솔로몬이 이런 큰 업적에 대해서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큰 분기점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11장 서두에 그런데 라고 하시면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1장 1절을 보십시오. 이방 여인들 모압을 받아들인다. 모압의 종교 그모스 여신이야. 암몬의 신이 밀곰이라는 신이에요. 에돔의 신이 코스라는 신인데 우리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 다음 시돈의 신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아스타롯이라는 신입니다. 이런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 공개적으로 스며들기 시작했고, 그것이 솔로몬을 파멸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민족을 파멸로 이끌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부터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고, 통혼이라는 말은 결혼을 통한다는 뜻인데 결혼하지 말고 결혼시키지 말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불순종이 중요한 범죄의 시작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 신들을 맞아들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1장 2절이 보면 쭉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11장 2절 여호와께서 일찍에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의 불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솔로몬을 의미하죠. 솔로몬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다.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부인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 엄청난 많은 여성을 주변에 두면서 자기도 모르게 세 속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나이 많아지는 사절을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아졌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옆에 온전하지 못했으니 어떤 결과를 가져오면 5절 보십시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하시면서 우상을 숭배한 내용이 쭉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왕국이 분열됐을 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몇 명이었다고요? 19명이었어요. 다 악한 왕이었어. 남유다의 왕이 20명인데 그 중에 8사람은 선한 왕이었고 12사람은 악한 왕이었어요. 성경 읽다 보면 이들을 판단은 무엇을 가지고 악한 왕, 선한 왕을 보았냐면 그 표준이 뭐냐면 선한 왕의 표준은 다윗의 행적을 따랐다. 선한 왕이에요. 율법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멀리했을 때, 우상을 파괴했을 때는 다윗의 행위를 따랐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한 경우를 가리켜서 여로보암의 행위를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하나님 미워하시는가를 오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11장 앞부분에 보면 다윗의 치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다윗의 치적은 성을 건설해서 국방에 힘썼습니다. 그 당시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었는데 한나라의 안녕과 번영은 국방이 있다고 보아서 예루살렘, 밀로, 베토롬,

발라 등지로 가서 성을 쌓았고 군사를 강화시켰어요. 마병성 곧 기마부대 주둔지를 건축하였고 병거가 1,400개, 마병성 기마병이죠. 12,000명. 말을 면 외양간이 4,000 곳에 달았다. 그러니까 그 영토에 곳곳에 군사시설을 설치하고 국방을 튼튼하게 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솔로몬의 첫 번째 치적이었어. 두 번째 치적은 왕국의 판도를 확장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1절에 보면 잘 설명되어 있지만 유보르데스 강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들의 금을 바쳐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 그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외국으로부터 많은 조공물을 받았습니다. 금, 은, 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 노새가 해마다 들어왔고 한 가지 예로 스바의 여왕이, 스바는 지금 예멘을 의미합니다만은 예멘인데 스바 여왕이 가진 선물만도 금이 120달란트, 한 달란트 300kg니까 3,600kg, 엄청난 양이죠. 그 외에도 많은 보석과 향품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국과 무역을 통해서, 교역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를 추구했습니다. 솔로몬은 나라를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외국과의 무역에 힘썼고 많은 외국의 말, 병거, 금, 보석, 향품을 수입하였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지하의 보물은 솔로몬의 영화의 극치를 이루었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솔로몬의 영화보다 크겠는가라고 말하면서 솔로몬의 영화라는 말을 마태복음 6장 29절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영화가 얼마나 컸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룩한 네 번째 큰 치적이 성전을 건축한 일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4년째 시작해서 성전 건축한 지 7년이 걸렸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노동자 3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돌을 깨는데 석공들이 7만, 연인은 7만 명, 돌 이동할 때 인구 약 1만 명. 야, 말도 못합니다. 가장 좋은 목자가 바빌론에, 가장 좋은 목자가 그 백향목인데, 레바논에 백향목을 수입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는데, 성전 크기가 우리 성이 69비, 19비 이렇게 나오지만, 여러분, 길이가 30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너비가 10미터, 높이가 13.5미터, 아파트 4층 내 5층 크기예요. 지금에는 큰 건물이 아니라 볼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정말 찬란한 건물을 건축한 거예요. 나무 위에는 금을 입혀서 금 도금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헌당식에 대해서 열왕기상 8장이 이렇게 기록됐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때 양과 소와 재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열왕기상 8장 5절에 보면 기억할 수도 셀 수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시가 화려함이나 그 규모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찬란한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를 나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했을까요? 열왕기상 8장 23절 이해해 보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가 나오는데 솔로몬을 회중 앞에서 드린 성전 봉헌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심정과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던가를 보게 됩니다. 기도를 마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큰 부귀와 영광과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사건이 자신뿐만 아니라 민족의 파멸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왕이 됐을 때 여러분 알다시피 무릎 꿇고 기도했고 무엇을 구하는가 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 그에게 지혜까지 줬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될 때 우리들의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믿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치솟던 그 영하와 위협과 그 모든 것이 일거에 다 사라졌던 이유가 바로 우상을 숭배했던 일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족과 종교는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이방 예언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방 예언의 종교가 민족 속에 흡수돼 갔던 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 종교가 어땠을까?

했을까요? 몇 가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바알신을 섬겼어요. 왜 바알신을 섬겼을까요? 바알신이 뭐 하는 신이냐 하면 비를 내려주는 신이 바알신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만나가 끝이죠. 농사 짓고 살아야 돼요. 농사 짓고 살아야 되는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농사 짓을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비를 내려주시는 바알신을 섬기게 된 거예요. 실제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이 내가 비를 내리고 바람을 불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신을 숭상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오기 전에 그 애굽에 살 때는 나일강이 범람할, 나일강이 범람할 때 물이 넘쳐 그것이 농사 짓는 터가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건 다 천수답이에요. 비가 안 오면 농사 짓을 수 없는 거죠. 비가 안 오면 농사 못 짓는 양식이 생산되지 않을 게 이 생존의 문제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비를 내려주신 바알신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면 비를 내려준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는 것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보여줬습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히 내리시리니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 450명과 대결할 때 여러분, 여러분 3년 5개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바알의 450명 사제들과 대결했을 때 비를 내 불을 내려서 제물을 다 태우시고 그리고 비를 내리게 하셨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분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 바알인 것처럼 바알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시돈의 신이 아스타로스입니다. 아스타로스는 욕망의 신, 음욕의 신이 바로 아스타로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욕망의 신이 뭘까요? 동물도 암컷이고 수컷이 있어 새끼를 놓고 생산하듯이 신들도 그러하다 보았고 신들을 대신해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여사제와 남자 재관 사이에 말할 수 없는 음란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입에 담기도 어렵지만 그런 음란한 일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행해졌습니다. 그 신이 바로 아스타로스 신이었던 것입니다. 아스타로스는 이 신에게 바쳐진 남자를 미동이라고 불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잘못된 종교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성전 안에도 미동의 집을 만들어서 매춘한 공간을 만들어 줬던 것입니다. 나중에 요시아 왕 때 미동의 집을 헐었단 말은 바로 아스타로스의 이 종교행위를 금지했다는 뜻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않고 있을 때 우상의 신들이 그 백성 속에 스며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이 암몬의 신인데 암몬의 신 바로 밀곰입니다. 밀곰이란 말로 몰록이라고도 나오는데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뭐가 밀곰 신입니까? 밀곰. 청동으로 이와 같은 모습을 만듭니다. 얼굴 모습은 동물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청동 이 판을 열어 뜨겁게 달군 다음에 어린아이를 그 위에 얹어서 불타서 죽게 만드는 거죠. 3살짜리, 4살짜리 어린아이 그걸 언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통 때문에 울부짖겠죠. 그 소리를 안 듣게 하려고 큰 북을 쳤습니다. 심지어 므낫세 왕을 중심해서 북이스라엘의 왕 네 사람이 자기 아들 그렇게 불태워 죽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동물도 어떻게 사는 사람은 심지어 왕이 자기 자식까지 그렇게 했을까요? 가장 소중한 것을 신에게 바치면 신도 가장 소중한 혜택을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것을 신에게 바치면 신도 가장 소중한 것으로 보응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같은 범죄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나이가 많아지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여서 신당을 짓도 요구합니다. 그 심지어는 여러분 감람산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산 바로 마주 보는 것에 몰록의 신전을 만들어주고 아스타로스 신전을 만들어줬던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모압의 가정은 금옷을 위해서 예루살렘 산 이게 예루살렘 감람산을

0: 말합니다. 신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해 이 몰록을 그냥 몰록이라 말하지 않고 가증한 일 말씀을 이유가 사람 인신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였습니다. 8절 그가 또 그의 이방 예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은 신전을 세워줬던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솔로몬을 모든 것을 상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을 때 다 상세하게 만들어 자기뿐만 아니라 민족의 폐망을 가져왔고 왕국이 분열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두 번에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됐죠. 두 번이나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폐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상 숭배는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명예도 지혜도 영화도 모든 것을 일시에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그 다음 절에 보면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바로 어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다서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23절 보십시오. 또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네.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만드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와 같은 신들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런 신들은 없었지만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의 유혹하는 좋지 못한 이단 사상들, 좋지 못한 사상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가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범죄가 여호와를 섬긴다 하면서도 이방신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 시대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다른 종교에 기웃기웃거리는 종교 혼합 사상입니다. 심지어 기독교 신학자들마저도 종교 혼합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르친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기독교만의 유일한 종교가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여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쉽게 말하면 등산로를 가도 말할 수 있는데 이 일로 올라가도 정상 올라갈 수 있고 저길로 가도 정상 올라갈 수 있듯이 기독교 안에는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이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심지어 기독교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한 사람들이 있고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심지어 선교사를 가기도 해요.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 가서 불교 신자 보고 당신이 과거 진짜 신앙은 불교 신자로 하여금 기독교를 개종하게 만들어주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종교를 버리고 참된 기독교 신앙을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불교 신자 보고 당신이 그 종교에 충실하면 그 종교를 통해서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종교 다원주의 생각이에요. 우리 시대에도 기독교 신앙을 회파하는 이렇게 좋지 못한 사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 시대 때 종교는 우리 시대에 없지만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와 같은 사상들이 있는 거예요. 형식주의도 우리를 위협하는 신앙이에요. 몸은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서 실제 마음은 멀리 떨어져 나가서 그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행위도 똑같은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풍미하고 있는 네오막시즘이라 말합니다만 여러분 동성애 같은 것들 성경적 가치와 다른 것이 유폐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다 보면 이제는 마음대로 설교도 못하게 되고 근신은 가장 파괴되는 위험에 처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주님 섬기고 살아왔지만 앞으로 변함없이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의 시간은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서문교회 지난주일 예배 실황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862-1445 서문교회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모로코는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무슬림권에 속한 나라입니다. 이 땅이 복음화되어 주님의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현재 모로코 땅에는 비즈니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좋은 사업 파트너와 회계사 그리고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모로코에서 NGO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비자를 얻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비자를 순적하게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그 땅에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션디 조시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산 주님의 교회 신종철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가정의 영적 공기를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비교와 불평, 시기와 억울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무거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악인의 형통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없는 성공보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현실에만 머물러 불평으로 끓어오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이야기가 더 커지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가 사라지고 결핍만 바라보던 마음을 돌이켜 다시 한번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 무너졌던 샬롬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와 속도, 계절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축복하고 품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무게를 주님께 맡깁니다. 자녀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미래의 염려도 주님의 어깨 위로 굴려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결과가 아니라 말씀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기쁨으로 삼게 하옵소서. 세상의 성공과 소유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영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을 담아 이번 한 주 우리 모두의 가정 가운데 빛이 있으라. 아멘. 우리에게 햇빛 비춰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하는 생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아멘. 우리 영혼 가운데 햇빛 비춰주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그 손길을,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브라운워십의 찬양,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오늘 첫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와 속도와 계절을 신뢰하며 걷는 삶, 서로를 축복하고 품어주는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걸어가는 삶,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무게를 주님께 맡기며 이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 저녁 우리가 붙들 것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소망하는 이 저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기쁨으로 삼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영혼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되는 삶.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며 그 믿음을 담아 오늘 이 저녁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빛이 있으라. 아멘. 오늘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도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기도문에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하시는 분들 지금 출석 체크 해주세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아멘 아멘 보내주시면 오늘 출석 체크 완료. 그리고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매일 보내드리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빈 공간을 채우다, 캘리그래피 작가님인 김수빈 작가님의 예쁜 손글씨 말씀 엽서 오늘도 변함없이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아주 멋진 이 사진 풍경과 함께 예쁜 손글씨 말씀 카드로 만들어서 준비했는데요. 지금 샵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아멘 아멘 외쳐주시면 출석 체크 완료되고요. 말씀 엽서도 모든 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휴일이라 집에서 여유롭게 듣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우리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전도 대상자들과 우리 셀 모임 식구들과 함께 이 말씀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샵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아멘 50원의 유료 문자, 그리고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4918번님 아멘 외쳐주셨고요. 주님 저희 집에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4918번님 아멘입니다. 기도로 행저술라 함께합니다. 휴일이라서 쉬면서 듣고 있습니다. 덕분에 마음이 평안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6089님 7418번님도 오셨고요. 4918번님께서 오프닝 다시 듣기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네, 오늘은 특별히 매주 월요일에는 이 신종철 목사님의 은혜로운 기도문을 모든 분들께 이 말씀 엽서와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오프닝 기도문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보내주시면 말씀 엽서와 함께 기도문까지 보내드립니다. 4768번님 아멘. 8185번님도 아멘. 8596번님 1225번님도 오셨고요. 앱으로 듣고 계신 8765번님 8765번님 5263번님 2114번님 5312번님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해서 여러분 아시죠? 매주 월요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치킨의 은혜가 있는 날입니다. 오프닝 받아가시고 또 나눠주시는 분들,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다섯 분 추첨해서 가마치 통닭에서 드리는 두 마리 통닭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번입니다. 아멘 외쳐주시고요. 찬양 듣는 동안 여러분의 출석 체크 기다릴게요. 이어지는 찬양 새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리스너즈가 부릅니다.

나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주인 되시는 참 좋으신 친구가 되어주시니 감사뿐인 세상,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립니다. 보내주신 1225번님의 고백처럼 우리가 늘 의지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참 행복한 이 저녁입니다. 6시 13분 지나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369번님,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극동방송, 내가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매일이 은혜입니다. 사랑해요, 극동방송. 할렐루야. 오늘도 행저질라와 함께 행복한 시간입니다. 4887번님도 오셨고요. 고속도로에서 차가 막히는 중에 잘 듣고 있어요. 아멘. 2136님. 나의 소망을 이루실 하나님 의지합니다. 9007님. 아멘. 편안한 휴일, 방송 들으면서 휴식하는 저녁, 주님 주시는 평안이 세상에 주는 평안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3위.

1129님. 그래요.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전에서의 하루가 더 좋다고 고백한 말씀의 고백처럼. 오늘 모처럼 만에 이렇게 휴식 취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은혜는 저희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편안히 쉬십시오. 이 저녁 편안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아, 저와 같은 분이 또 있군요. 9376님 야근하면서 출석합니다. 네. 남들 쉴 때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또 하나님께서 두 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처음 문자 주신 0313님, 와, 세상님이세요. 처음 문자 주신 0313님 반갑습니다. 앱으로 처음 들어오신 2088번님도 처음 출석하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매일매일 뵙기를 소망합니다. 자주 만나요. 오늘 새싹님들이 많이 계시네요. 1577님, 7055님, 7113번님도 오늘 새싹 처음 문자 주셨고요. 6130번님, 캘리그라피를 배우고 있는데 말씀이 없어 도움되겠어요.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네,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받아보시고 캘리그래피 연습 겸 또 한번 참고해보시면 더 좋겠죠? 언젠가 우리 6130번님의 손글씨로 말씀엽서를 함께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해봅니다. 아, 그리고 8765번님도 아멘 외쳐주셨고요. 앱으로 듣고 계신 5263번님도 아멘 보내주셨습니다. 출석 체크해주시는 분들 중에 5분 추첨해서 오늘 맛있는 치킨 교환권, 두 마리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많이 보내드리겠는데요. 출석 체크해주시는 분들 5분께 치킨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또 잠시 후에 우리 힘차게 신나게 찬양하면서 할렐루야로 화답해주시는 분들 중에 또 추첨 통해서 5분, 와, 오늘 뭐 10분께 치킨의 은혜가 내려갈 것 같습니다. 자, 6시 16분입니다. 우리 로고송 듣고요.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코너죠. 텐트메이커스와 함께하는 더 힘날 데이, 더 힘차게 하나님 찬양하는 월요일 저녁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제주에서, 그리고 여러분 계신 곳에서, 힘차게 주님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고송 듣고 더 힘날 데이 만나볼게요.

0: 찬송가로 더 힘나는 퇴근길 더 힘날 데이. 부산에서 듣고 계신 분들은 더 힘난데이 하실 것 같은 더 힘날데이. 죄송합니다. 자, 복음전파의 진심인 극동방송과 전도의 진심인 텐트메이커스가 만나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신앙 선배들의 믿음의 정수가 담긴 찬송가로 함께 찬양하며 한 주를 여는 은혜로운 메시지 듣는 시간인데요. 특별히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거나 방학 중이신 분들이 들으면 더 은혜롭습니다. 다양한 찬송가를 함께 부르고 은혜 받는 월요일 저녁 텐트메이커스와 함께 합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목사님, 그 춤추고 있는 바이브 그대로 한 주간 근황 토크 해주시죠. 계속 네. 춤을 추셔야 됩니다. 춤을 계속 추면서 얘기해야 됩니다.
2: 어제는요? 제가 파주에 다녀왔고요. 파주 DMC에서 네. 북한을 향한 새로운 찬양을 같이 공유하는 예배에 저희가 텐트메이커스 팀이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0: 내고 같이 그곳에서 다 예배하고 네. 또 북한을 위한 기도와 또 그런 나눔들 네. 그런 것들을 같이 어제 같이 나누면서 네. 되게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왔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1: 근데 왜 도중에 총 멈추셨어요?
0: 이게 멘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1: 원래 이끄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네. 자, 우리 사모님 어떻게 한 주 또 보내셨습니까?
2: 네, 저는 이번 주에 좀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1: 아, 네.
2: 어떤 좀 가족에게 학대받고 맞고자란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1: 네.
2: 굉장히 심한 우울증과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었던 청년인데 이 청년하고 같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1: 네.
2: 아 근데 그때 주님이 네가 숨쉬고 살아줘서 고맙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 네.
2: 이 친구가 근데 뭐 되게 놀라운 일이 이 친구가 무릎이 물이 차가지고 엄청 아팠는데
1: 네네.
2: 그 얘기를 듣고 기도가 끝나고 다른 대화를 하는데 무릎이 나은 거예요.
1: 할렐루야.
3: 네.
2: 아, 그래서 근데 이 친구가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하던 친구였거든요.
1: 네.
2: 근데 어제 하늘을 향해서 따봉을 날리면서 쌍따봉을 날리면서
1: 네.
2: 이제 아르바이트가 정리가 되면 교회에 나와서 찬양팀을 하겠다.
1: 와, 할렐루야.
2: 네. 정말 신기했어요. 왜냐면 와. 열이 펄펄 끓는 무릎이었는데
1: 네.
2: 대화하다가 막 봤더니 갑자기 다리가 냉장고처럼 차가워진 거예요.
1: 와.
2: 그래서 와, 주님이 이게 사랑이 정말 주님의 사랑이 진짜 놀랍다.
1: 네.
2: 라는 경험을 한 아주 재밌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 아멘, 아멘. 이거는 뭐 사람은 그냥 이제 지켜볼 뿐이고
2: 그쵸.
1: 하나님은 일하실 뿐이고 우리는 네. 쌍따봉을 날릴 뿐이고
2: 너무 재밌었어.
1: 아, 네, 할렐루야.
2: 도파민이 터지는 주님이십니다.
1: 아, 우리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네, 뭐 세상 도파민 비교할 수 없는
2: 그쵸.
1: 아, 거룩한 도파민. 아, 이 사모하는 마음이 또 뿜뿜 올라옵니다. 아, 주님의 네. 거룩한 도파민이 오늘 이 방송을 듣고 함께 찬양하는 여러분 가운데 팡팡 터져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우리 미나 자매님은 어떻게 또 이번 한 주 도파민 터지는 일 없었습니까?
3: 아, 도파민 터지는
1: 일. 잘못 시작했어.
3: 기도하던 친구였어가지고.
1: 아, 그렇군요.
3: 네, 또 얘기해 주셨을 때 되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 어제 파주 집회 갔었을 때
1: 네.
3: 그렇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 북한 땅을 보면서 어쨌든 예배했잖아요.
1: 네.
3: 그래서 또 북한 땅까지도 그 사랑이 하나님이 네.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1: 네. 아,
3: 내셨습니다.
1: 공유 도파민이었군요. 네. 나의 것이 아니라 네, 모두 것.
2: 네.
1: 네. 아, 이렇게 특별한 또 집회 소식이 있으면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네. 방송 통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분들 계시면 또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 집 근처에 오셨으면 미리 말씀을 해 주시지.
0: 그러니까.
1: 예.
2: 거기 진짜 좋더라고요.
1: 아, 그럼요.
2: 네. 네.
1: 파주가 워낙 넓습니다. 좋은 데 가셨나 봐요.
0: 끝자락. DMC.
1: 아, 네. 좋은 데 가셨네.
0: DMG.
1: 좋은 데 가셨네요.
0: 네.
1: 아, 또 북녘을 향해서 우리 극동방송도 지난 70년 복음 통일을 꿈꾸며 전파를 보내왔는데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0: 네.
1: 자, 6시 22분이고요. 매주 월요일 함께 우리 더 힘차게 찬양하는 시간 더 힘날 데이.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아멘은 우리가 출석체크 키워드니까 내가 분명 찬양을 했고 은혜도 받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할렐루야, 매주 월요일은 할렐루야로 화답하기로 우리가 의결을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보내주시고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또 앱으로 할렐루야 외쳐주시면 다섯 분 추가로 추첨해서 또 치킨의 은혜를 저희가 플로잉 해드리도록
0: 할렐루야.
1: 하겠습니다. 아멘의 은혜 다섯 분 또 할렐루야 외쳐주신 분들 다섯 분께 총 열 분께 오늘 네 닭들이 바쁩니다. 열 분께 보내드릴게요. 할렐루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 오늘 첫 번째 찬양 어떤 곡이죠?
0: 아내가 이 찬양을 추천을 했어요.
1: 예.
0: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1: 왜 헤매셨어요?
0: 이 가사가 너무 설명을 해주시죠.
2: 꿈속에서 헤맸으니까 아, 그렇게 예. 힘들진 않았는데
1: 네네.
2: 거기서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성경 속에 그 성경에서 일어난 일을 내가 직접 보았다. 내가 그것을 시뮬레이션에서 봤다.

0: 좋았다.
1: 네.
0: 너무 좋았다.
1: 아, 됐네요.
0: 네, 아멘입니다.
1: 네, 뭐, 헤맨 줄 알았는데 꿈속이었는데 거기서 주님 만났다. 뭐 됐네요. 자,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뭐 우리가 농담삼아 우습게 이야기했지만 네, 이 찬양의 가사 여러분 아시죠?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아 정말 언젠가 천국 가서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실시간으로 4D로 볼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나는 천국의 소망을 또
0: 예,
1: 이렇게 파노라마로 내 앞에 그 성경의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그 빨리 천국 가서 보고 싶다. 아, 그 천국 소망을 우리가 꿈꾸며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0: 아멘.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오늘의 첫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6시 30분 지나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매주 월요일에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더 힘날 데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 찬양 이어갈 텐데 많은 분들을 지금 은혜 받고 계시다고 우리 미나 자매님 2676번님 사연 주셨는데 한번 읽어주시죠.
1: 네. 늘 수고 많이 많이 하세요. 늘 은혜 받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은구슬처럼 굴러가요. 감사합니다. 행복하네요. 네.
0: 2676번님 경비근무 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네, 참 감사하다고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아멘 아멘 외쳐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0614번님도 주셨습니다. 목사님
2: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창문 넘어 저녁 노을을 보며 병원에서 은혜로운 찬양 들으며 은혜 받습니다. 축복합니다.
0: 네. 이렇게 저녁에 병원에서 듣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 비록 병상에서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지만 이 시간 함께 주님 붙들고 찬양하는 시간 주님께서 세상이 참아줄 수 없는 그 만지심 허락해 주실 줄을 믿으며 아멘. 함께 찬양했으면 아멘.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찬양 우리 주의 친절한 팔에 안 계세 405장 우리 같이 계신 곳에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2: 와, 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여전히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답을 한단 말입니까?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대들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다른 하나는 막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오늘은 우리말 성경으로 본문을 읽어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신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또는 자신의 이해로 깨달아지지 않는 경우에 신을 부정하거나 혹은 신을 무시하곤 하죠. 또 나아가 더러는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그 신에게 자기 욕망을 투영시키기도 합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아멘 시간 밖에 계시는 유일하신 분 바로 우리 하나님 인간이 무엇이기에 그의 경륜에 대해 옳다 그르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사람을 높이는 것도 낮추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십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제한하지도 않으면서도 마침내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를 우리가 무엇이기에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의 구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한 것입니다

0: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는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 이 땅에 이미 왔었고 또 지금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 또한 오게 될 모든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 멸망당해야 하는 멸망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미래에 1분 1초도 미리 알 수 없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요,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완전한 선하심과 또 완전한 공의를 따라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토기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모두가 원래 멸망당해야 할 존재들인 우리를 그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야말로 형언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커다란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완악함 가운데 내버려 두실지라도 그것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을. 또한 하나님은 그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이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독생자를 저주의 대가로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악인에게도, 나와 같은 악인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이야말로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한하고 보잘것없는 나는 전능자를 판단하거나 힐난할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 생명 안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초청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그저 감사하며 찬양할 뿐입니다. 더불어 그에 더해 무려 우리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잃어버린 당신의 또 다른 자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은혜에 함께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토기장이 되신 주님, 우리는 모두 멸망당해야 마땅한 존재들이었던 것을 자주 잊습니다. 오늘 당신의 그 주권 안에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자 예수를 온 삶을 다해 전하는 인생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찬양과 함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P&L푸드 박평의 인생추어탕에서 추어탕 밀키트 세트를,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전자성경 전문회사 로고스전자에서 로고스 전자성경을, 생명을 살리는 기업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데일리 멀티비타민을,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황금햅쌀 가마솥만 누룽지 구간의 식품에서 누룽지를,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0: 나라 땅의 숨결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름 농장에서 푸름 유정란을, 나침반 출판사에서 여러 번 뇌수술과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백혈병으로 먼저 보낸 찬양사역자 김인자 사모가 쓴 간증과 찬양시 멈출 수 없는 눈물을,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수제로 추출해 더욱 진하고 깊은 맛과 풍미의 성수동 카페 BNS 콜드브루를,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를, 그리고 레모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샬롬 하세요.
1: 네, 오늘 저녁도 샬롬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10분 추첨했는데요. 와, 10분께 예, 치킨 교환권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내드렸는데요. 접속하셔서 성함과 주소 또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발송과 수령까지는 약 3주 정도 소요되니까요. 너그럽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끝 찬양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텐트메이커스와 함께했습니다. 324장 함께 찬양합니다.

0: 부산시 대연동 대학가에 위치한 건강한 교회 이상현 목사님입니다.
1: 우리는 성결치 못한 것은 비우고 성결한 것은 채워가는 매일의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매일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갖는 큐티 말씀 묵상은 우리 마음속에 죄를 비워내고 말씀으로 채우는 좋은 통로가 됩니다. 이렇게 비우고 채우면 우리의 마음이 빛에 거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고 부정적인 마음을 비우고 긍정적인 마음을 채우고 절망을 비우고 절대적 소망을 채우는 비움과 채움의 영적 호흡을 계속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결을 유지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세속의 길을 벗어나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0: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교회, 말씀과 찬양에 감격에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이상현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건강한 교회로 가보실래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시냇가에 새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은 은혜로 교회 김은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절기상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이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비롯한 120명을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기도하는 가운데 열흘이 되는 그날 바로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이 지난 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날을 오순절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했을 때 불의 혀까지 갈라지는 것이 보였고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방언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방언은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이 일이 2000년 전에 첫 번째 성령 강림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은 우리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 교회는 성령께서 교회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6일에 쉬셨다고 하는 바로 그 안식일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절과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진 교회의 생일 세 가지가 함께 다 포함된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일을 세우시고 주일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진 이 세 가지가 함께 주일의 중요한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일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한 역사들을 이루신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함께 감사하며 기념하며 영광 돌리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은 보통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날, 구별된 날 주일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과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부활의 능력과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스트레스나 역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가리킵니다. 삶의 고난을 어려움을 겪고도 다시 튀어오르는 공처럼 회복하는 능력을 가리켜서 회복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회복탄력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이 다 잘 튀는 것은 아닙니다. 공에 적당히 바람이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람이 없으면 아무리 큰 공이라도 바닥에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바닥에 축 늘어져 버리고 맙니다. 반드시 튀려면 공은 바람이 들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하늘의 공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성령의 생기를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의 생기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을 당해도 그리고 힘든 일을 겪어도 그 성령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있어서 마치 공처럼 우리가 다 이겨내고 다시 한번 튀어오를 수 있는 하나님께서 회복 탄력을

수 있는 이런 은혜들을 주셨기에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의 생기가 늘 가득 찬, 성령의 생기가 가득 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내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해 보면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많은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당당히 걸어오게 됐음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0편 3편은 다윗이 아들이 반란으로 떠나면서 쓴 시입니다. 자기를 해치려는 적이 아니라 아들이, 친아들이 아버지의 왕좌를 노리고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은 신발도 못 신고 머리도 풀어헤치고 고개를 숙이고 울면서 피난 가면서 쓴 시입니다. 그때 다윗은 너무나도 비통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첫마디를 이렇게 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러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갈수록 그 정말 사악한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은 점점 더 많아졌고 자기를 대적하는 무리, 결국은 그 무리들이 더 많아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습니다. 비탄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며 말하기를 그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렸어. 이제 다윗은 끝이야. 다윗은 그게 더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자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쉽지 않고 힘든 일이지만 그보다 더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조소하는, 저주하는 시므이 같은 사람에게 저주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저주가 다윗에게는 더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했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쉬운 일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없어도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엔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그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가정에서조차도 그 죄성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겁니다. 이기심, 그리고 또 남을 미워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 그리고 남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시기심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 죄성들로 뭉쳐진 우리의 이 심령 속에서 자주자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믿음으로 누르고 살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죄로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 싹신 사망이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올 때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 사회를 보면 정말 진짜 분노 사회 같아요. 어떤 일이 있으면 너무 많이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다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일 때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이겨내고 쉽게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믿음이 참 놀랍습니다. 시편 3편에 보면 참 많은 선조들이 은혜를 받고 격려를 받게 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버림받은 자라고 조소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뒤에 그 호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고통스럽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들을 수밖에 없었지만 다윗은 사람을 보지 않고 자기를 치려고 하는 원수를 보지 않고 그 시선을 하늘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아,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지금 다윗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방패 아닙니까? 자기를 막아주는 적의 화살로부터 창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해줄 정말 방패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바로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이 수고리던 이 머리를 다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에는 하나님을 방패라고 고백하며 반석이라고 고백하며 요새시오 특히 피할 바위라고 많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곳에 숨어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에게는 적들로부터 사울왕으로부터 쫓겼고 아들에게도 쫓겼고 그런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그가 피했던 곳은 바로 동굴 속이고 바위 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바위라고 피할 바위라고 요새시오 반석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세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나를 막아줄 방패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피할 바위가 필요합니다. 내가 디디고 설 견고한 반석이 필요합니다. 어디겠습니까? 그 F-15 조종사에게는 그 바위들이 그의 피난처였습니다. 그의 생명을 살려주는 피난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이런 바위 같은 것들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주님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디딜 반석이요 여러분들이 피할 바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데 가지 마시고 혼란스럽고 답답할 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지 마시고 교회 와서 엎드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있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무릎이 있는 가정, 기도실이 있는 가정, 그 기도실이 따로 특별한 어떤 것을 꾸며놓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방이나 거실이나 어디든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장소가 있는 가정이 바로 여러분들이 피할 바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할 곳이 있어야 됩니다. 숨을 곳이 필요합니다. 도울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다윗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겼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추락한 전투기 조종사와 같이 정말 어느 소설 제목처럼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제목처럼 정말 날개 없이 추락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게임에서 AI를 가지고 가상 나를 만들어서 가상 세계를 만들어서 나를 천하무적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건 가상 세계입니다.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의리고 뭐고 다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을 겪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 한 세 개 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민화들입니다. 이거 보신 적 있죠? 네, 병풍에도 많고 다 민화들입니다.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이 민화에 꼭 다 등장하는 두 동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호랑이와 아치개, 그렇죠. 일부 예배 때보다 더 잘합니다. 일러주지 마십시오. 왜 호랑이가 나오느냐면 호랑이는 강한 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호랑이의 그 힘으로 우환을 막아주고 우리 가정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옛날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액한 기운들을 막아주는 그런 수호신처럼 생각해서 항상 호랑이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병풍에도 이 호랑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동물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막아달라고 한 것이고 까치는 그럼 왜 그렇게 그려놨겠습니까? 까치는 우리가 옛날에 까치가 울면 뭐라고 합니까? 좋은 소식. 까마귀가 울면 재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까치도 무서운 새예요, 이거.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까치를 좋은 소식을 물어다주는 그런 설날에도 나오는 그런 까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모든 우환을 막아주고 까치가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해달라 이런 뜻으로 호랑이와 까치를 그린 민화들을 우리 조상들은 절교했습니다. 사실 얼마나 사는 것이 두려웠으면 자기를 잡아먹는 호랑이에게 안전을 맡기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서워서 비행기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이런저런 두려움 때문에 현실 도피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자기 학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결코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환경은 절망적이었고 찬바람 몰아치는 광야에 있었지만 그는 그 광야만 보지 않고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만 보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돕는 자도 없고 죽이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호사 진친다 하여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천만인이 나를 애호사 진친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허풍 떠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담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수도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그렇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염려를 많이 하고 여러 상황에서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 내가 별것 아닌 일에 내가 두려워합니까? 검진을 하는데 뭐가 조그마한 게 하나 보입니다. 이거 한번 조직검사 해봐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덜컥 겁을 냅니다. 그리고 조직검사 한다고 결과 나오는 한 일주일 동안 온갖 소설을 다 써가면서 생각합니다. 걱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조그만 일에 두려워합니까? 우리 자신이, 내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 앞에서는 별거 아니라고 털털 털고 그냥 너털 웃음으로 웃고 넘어갈 수 있을지언정 자기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는 겁니다. 개인 기업을,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 매상이 조금만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문 닫는 거 아닌가 염려도 합니다. 몸에 조금 뭔가 이상이 있다면 이게 뭔가 이게 큰 죽을 병이 아닌가 걱정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을 겪어보면 내가 참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너무나도 무능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내가 잘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을 보고 자기를 보면 두려워할 것이 참 많지만 다윗을 보십시오. 그 배짱을 한번 보십시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배짱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님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그리고 또한 영광이요,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세상에 어떤 일을 겪더라도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다면 웬만한 두려움들, 어떤 어려움들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내 안에 힘이 있고 그리고 요즘 하는 말로 회복 탄력성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뭐가 두렵습니까? 부모와 사는 자식은 아침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식이 일어나서 아침에 밥상을 받습니다. 식탁에 앉습니다. 엄마가 정성스럽게 밥을 차려줍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자식들은 아, 엄마 고마워요. 오늘 반찬 참 맛있네요. 이런 말보다는 주로 어떻게

않습니까? 반찬투정합니다. 뭐 짜니 맵니 뭐 싱겁니 우리 집 반찬은 왜 이래요? 반찬이 맛이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막 이게 불평합니다. 남편은 그렇게 못합니다. 했다가는 다음 기가 보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이렇게 당당한 겁니다. 자녀의 권세가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당당합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 아버지께 요구하십시오. 오늘도 당당하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당당하게 예배드리시고 당당하게 찬송 부르시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물론 예배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말 우리 마음을 가만 생각해 보면, 중심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게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각 뭘 내가 도움받아야 될지 다 다를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말은 하지 않아도 그 도움받아야 될 목록들을 다 리스트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함에 은혜 받기 위해 나왔지만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응답의 은혜가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 위해 싸워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있죠. 주변에 그렇게 많은 것 같아도 내가 어디 속하 있는 단톡방 안에 있는 숫자를 세하리면 몇백 명이 넘는다 하더라도 진짜 어려움을 당하면 오히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참 없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한 재벌 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지병으로 결국 숨을 거두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약국마다 치료하는 약이 천지이고 전 세계 유명한 의사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 하나 고쳐줄 병원이 없고 나를 고칠 약이 없구나. 그리고 나를 정말 고쳐줄 의사가 없구나. 그럼 이렇게 탄식하며 죽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보면 사람들이 다 바글바글 하지만 진짜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예. 내가 아까 다음에 우리가 부를 찬송이지만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가 나를 도와주시네. 여러분 시편 121편 이 말씀은 있지요.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불러서 압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 묵상해 보세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눈을 들어서 내가 산을 보는 겁니다.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내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산신령도 아니고 이 땅도 아니고 내가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고 시를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면 다 하나님께 길이 있는 겁니다. 몸이 아프면 치료할 길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0: 해결할 길을 우리에게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면, 간구하면 받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 공식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크십니다. 창조주의 전능하신 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은 작지만 그 전능하신 그 손을 움직일 수 있는 손이 되기 위해서 시편 34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면 치유가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회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영육이 회복되고, 기도하면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가야 할 곳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심을 내가 깨달을 수 있기에, 여러분 기도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찬란한 영광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 손잡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적에게 시달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적을 다스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는 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기도할 수 있는 강한 무릎이 믿음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가 믿는 데가 있었기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인생은 믿음의 그릇에 좌우됩니다. 인생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에 사람의 힘으로 막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의 힘으로 이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다 해결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요 반석이요 요새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해야 할 거룩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 인생 여정에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이 고백을 다시 한번 힘차게 한번 외쳐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호사 진친다 할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1: 새생명 시냇가에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사산구 대동로에 위치한 은혜로교회 김은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313-4603번 은혜로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왕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둡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다시 오실 왕을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흐름 속에서도 그들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현재의 삶은 그날을 준비하는 순종의 여정이지요. 고난과 기다림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오늘의 삶 속에서 거룩과 순종으로 그 기다림을 살아냅니다. 오늘 첫 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캐리 언더우드의 찬양과 구주 예수의 지함이 나무의 내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기에 그리도 복잡합니다. 하지만 늘 말씀하지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의 삶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매일이 그런 삶이기를 간절히 또 기도해봅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이 몸의 소망부행과 손영진의 찬양과 가이 페너드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두 곡의 찬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엘린 듀오의 아름다운 연주곡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날마다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만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면류관과 주님의 칭찬이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전진해 나아갑시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IG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므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시편 81편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부르짖을 때 건져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먼데 있지 않았고 늘 가까이 계신 분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므리바에서 마실 물이 없는 시험을 겪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여전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의심보다 백성들의 의심과 불신에 대해 더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매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거역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풍성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풍성한 쉼을 누리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첫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내 삶의 노래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주의 소이지아미 게리 체프먼의 영어 찬송으로 출발했고요. 이어서 시와 그림의 반석의 길 그리고 주찬양 선교단의 나주를 멀리 떠났다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건져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원망하고 불평했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양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도 꾸며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함께하고 계시는지 또 문자도 보내주시고요. 신청 찬양과 또 기도 제목들 함께 보내주시는 곳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드릴게요. 남미워십의 찬양, 날 기억하소서 듣고 오시죠.

풍성한 찬양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 함께하고 계심을 찬양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영혼의 극이 깊은 데서 크룩스의 찬송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페이스워십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듣고 오셨고요. 월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이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찬양들로 꾸며가고 있는 이 시간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 축하 메시지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의심하는 것보다 백성들의 의심과 불신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더 심각한 이유는 그것은 의지적인 것이고 또 적극적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계속해서 함께 나누면서 주님 앞에 내 모든 문제도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레이스 힐 워십이 찬양합니다. 우리의 노래.

두 곡의 찬송 듣고 왔습니다. 다마리의 만유의 주제 영어 찬송 들으셨고요. 진의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잔잔하게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건져주시는 주님은 언제나 항상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는 새로운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대적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또 하루 되시다가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문자 보내주시고 신청곡들 보내주셨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 계속해서 귀 기울이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배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현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4명을 꼽는다면 사도 바울, 아우구스티누스, 마틴 루터, 요한 웨슬레가 아닐까 하는데요. 활동한 시대도 다르고 맡은 사명도 달랐지만 4명에게는 기도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을 남길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은 기도를 통해서 변화했고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경건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당시 매일 3, 4시간씩 기도로 영적 전투를 벌이며 부담감과

힘든 마음을 이겨냈다고 하고요. 또 요한 웨슬레는 틈만 나면 기도했고 어딜 가나 기도의 용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닌 성도가 꼭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단 하루도 범하지 않는 성실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를 부탁하면서 다른 것을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하실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압 왕에게 그것을 알기까지 자신의 부모를 부탁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는 경험을 통해 절절하게 중요성을 깨달은 뒤 현재 당면한 문제에서 그 깨달음을 그대로 드러내며 자신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피해 어느 요새에 있을 때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는 갓 선지자의 말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에게 위험을 무릅써야만 되는 일이었습니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순종했고 이전에 안정을 찾겠다고 블레셋으로 피신했다가 죽을 뻔한 경험을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험과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유다 땅으로 기꺼이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끔찍한 소식이 들립니다. 그것은 자신이 거짓말하여 도망할 때 자신에게 떡과 칼을 주었던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성읍 모든 제사장 그리고 아이들까지 모두 다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일은 모두 자신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묻지 않고 그저 자신의 감정과 생각, 특히 두려움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비극의 현장에서 도망쳐 나온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에게 사건의 경과를 듣고 나서야 그 모든 일이 자기 탓이라고 인정합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이 그에게는 교훈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묻고 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계속 자각하게 됩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날개 뽑날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

사랑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참된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칠게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목회자 디엘 무디는 자신을 의지하면 실망하게 되고 친구를 의지하면 헤어지게 되며 돈을 의지하면 패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했었고 또 마침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어 역사의 초승을 잘 놓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하루아침에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냐 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닐까.

네, 찬양 앨범 오늘 첫 곡으로 스티브 캠프의 곡으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He covers me를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아주 따뜻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곡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될 때 모든 것이 바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겁니다.

네, 세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맨 처음 들으신 곡은 샌디 페티의 찬송가 메들리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그리고 Turn Your Eyes Up on Jesus, 마지막 곡으로 구주의 의지함이 'Tis So Sweet to Trust in Jesus' 찬송가 메들리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브루클린 테너버클 콰이어의 곡으로 'Lord I Believe in You'를 들으셨습니다. 아, 이 곡은 여러 버전이 있는데 오늘은 브루클린 테너버클 콰이어의 라이브 버전으로 골라봤고요.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마라나타 싱어즈의 프레이즈 앨범 12집 중에서 I Will Celebrate, 개그싱어 리아 발로치의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오늘 하루였으면 좋겠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Winds of Worship 11집 중에서 Jesus is Coming Again을 보내드립니다. 이 곡은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한 곡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바쁘게 달려온 하루의 끝자락입니다.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또 앞서 나가려 분주했던 하루.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라, 멈추어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결국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내려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 밤 찬양 가운데 잠시 멈추어 서서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연입니다.

아멘. 윤주형 목사님의 예배 인도로 두 곡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로 함께했습니다. 5월 25일 월요일 저녁에 인사드려요.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진행을 맡은 조시연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라 하신 그 말씀. 오늘 이 저녁 찬양 가운데 우리의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창조주 되신 그 주님 앞에 잠잠히 가만히 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김상진의 평안하라, 그리고 키스와 크리스틴 게리가 부른 Abide With Me 두 곡의 찬양 들려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유료 문자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14님, 피디님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있는 중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학교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아무도 다치지 않고 더운데도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즐겁게 체육대회를 마쳤습니다. 아쉽게도 저희 반이 순위권에 들지 못해서 아이들이 많이 속상해했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 즐거운 추억이 하나 더 생긴 것에 기뻐하며 위로받는 저녁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행복 찬양 신청하고 싶습니다. 같이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참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사연 남겨주셨어요. 사실 저도 학부모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요즘 이런저런 소식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1년에 한 번 있는 운동회 날 이 소음 민원이 그렇게 많이 접수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가 시끄럽다, 듣기 싫으니 조용히 하게 해달라, 뭐 이런 민원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 운동회가 취소되기도 하고 또 실내에서 진행되기도 하고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시끄럽게 해드려서 미안합니다라고 사과를 해야

해야 한다는 그런 모습도 보면서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더 밝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또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아닐까요? 또 우리 크리스천들이라면,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어른들이 신앙의 선배로, 인생의 선배로 우리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보석 같은 우리 다음 세대들, 1년에 하루 정말 신나게 뛰어놀고 또 이기는 사람도 있고 지는 사람도 있지만 이김을 통해서 패자를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배우고 또 패함을 통해서 승리한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수 있는 마음을 배우는 그런 기회를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참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또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시죠?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 우리 보석들 가르쳐 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1214번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선생님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을 이 찬양을 드려야 할것 같네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마칠 시간이라. 오늘 끝곡은 행복, 우리 선생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조금 일찍 인사를 드리고요. 내일 화요일 저녁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이의 행복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제작진행의 션디 조시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응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RG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니 이는 그가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이로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 기도를 실제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말해도 아무 반응이 없는 분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말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김도연의 샬롬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위트니 휴스턴의 I Love the Lord 들으셨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과 감정에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쓰게 됩니다. 그냥 지나가듯 했던 말들조차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게 되면 사소한 것들도 하나하나 다 말하고 싶어집니다. 별거 아닌 일들도 나누고 싶고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 기대하게 되죠.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까지도 아시고 작은 말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으시는, 그래서 우리는 크고 중요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나가는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말하게 되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오영은의 세례, 오벳의 내 마음 주님과 같이, 조준모의 쏟아부은 그 사랑 들으셨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브룩 리가트우드의 A Thousand Hallelujahs, Brandon Lake의 Love of God, Maverick City Music의 Promises까지 들려드렸습니다. 한때 저는 일기를 쓰던 적이 있습니다. 뭐 요즘은 SNS에 일상과 생각을 올리는 게 대부분이지만 예전에는 아무도 보지 않기를 바라면서 심지어는 자물쇠까지 채워가면서 글을 일기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때 썼던 일기를 다시 보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도 않고 그때 감정은 그대로 느껴지진 않더라도 그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밖으로 꺼내놓기 위해서 종이에 그렇게 열심히 적어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도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정리된 말을 적은 게 아니라 그때의 마음을 그냥 하나님께 꺼내놓는 시간, 뭐 잘 정리가 안 되더라도 주절주절 쓰다 보면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윌러브의 허망해 보이나, 잔치 공동체의 다시 밤이 없겠고, 왕현의 십자가의 사랑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배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약 두 달이 지나고 마가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따라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불길처럼 퍼져갔기 때문에 신학자들은요,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2000년 전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이 우리의 삶에 임할 때 다시 복음은 불길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다음은 웨슬리 듀엘 목사님이 쓰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기도문인데요.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임하소서. 기도드리는 이 시간 속히 임하사 축복하시고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빛을 주시고 거룩한 불길로 임하여 주소서.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공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사오니 홀연히 임하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성령이 오직 내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예스 CCM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고요. 앞서서 들으신 오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첫 찬양은 송정미의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어떠세요? 성령이 임할 때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웨슬리 듀에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기도문 여러분과 나눴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요.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별그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성령님이 좌정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에게 좌정하소서, 나에게 임하소서, 날 다스리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별그대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어떤 찬양이지, 누가 불렀지 궁금하신 분들 샵 1069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또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도 문자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계속해서 하는 찬양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날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아멘. 윤한기 목사님의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송가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샵 1069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어떤 찬양들이 이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면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대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에 기쁨이 강같이 흐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에 좌정해 주십니다. 그런 성령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교통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J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나무는 빛이 비추는 곳에서 잘 자랍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가장 깊고 단단한 뿌리는 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곳에 내리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한 환경보단 고난과 흔들림, 또 외로움과 시험 속에서 진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단단해지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배우는 인내는 평안 속에서 얻는 지혜보다 더 굳건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현실이 마치 어둠처럼 막막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끄실 것을 믿으며 결국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이즈미르의 광야를 지나며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비 메이슨의 와더프렌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홍성선의 담대하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제이스의 찬양하리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크룩스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홀리원의 참 행복한 일이야 띄워드리고요. 여수리 컬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알리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이정규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예라몰십의 내 주의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여섯 포임의 The Love of God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위드 갓의 말씀 앞에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나의 삶은 복되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올해도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보릿고개라는 말 들어보셨죠? 북한의 식량난이 하루 이틀 들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지만 또 수년 동안 계속되어온 이야기들 가운데 올해는 더없이 힘들어한다라는 얘기가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서 밀 등의 식량 등을 공급받았고 또 이전보다 식량 생산량도 증가했다고 하는데 한 해 동안 수확물이 가장 적어지고 그리고 먹을 것이 부족해지는 시기를 뜻하는 보릿고개. 지금부터 보리를 수확하는 한 7, 8월 정도까지가 가장 나기가 힘든 시기인데요. 북녘에서 그래서 오늘 하루 또 한 끼를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버티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디 북녘의 주민들이 오늘 배를 골지 않기를, 넉넉하진 않더라도 한 끼 또 하루를 지내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셨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난에서 벗어나서 또 사람들이 배를 골지 않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기 위해서는 국제사회로 다시 나와야 합니다. 제재가 없어져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를 통해 북한이 핵 문제 등을 해결하고 포기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나서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겠지요. 그렇게 북한이 변화될 수 있도록 북한의 주민들이 오늘도 안녕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에서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 하사 전해드렸는데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도 오늘 하루의 한 끼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우리는 쉽게 도움을 또 청할 수도 있고 그런 사회 안전망이 갖춰져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배급이 무너져 있고 식량을 이제는 스스로 구해야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고리대를 활용해서라도 지금은 당장 하루를 나고 결국에 또 가을 수확철이 되면 더 많은 것을 빼앗기고 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북녘계 주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습니다. 이 보릿고개 하루하루 이 봄 시기를 지내는 게 가장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북녘 주민들. 하지만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의 삶을 또 베풀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그들이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힘으로 오늘 하루를 견뎌낼 북녘계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외부의 정보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아실 수 있도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AM 1188kHz 또는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이용하셔서 만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에서 FM 채널을 통해 만나고 계시지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의 간증 전해드릴 거고요. 또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탈북민 신앙과 안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김북한 목사님의 간증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실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시작한 성경 공부. 하지만 성경 통독을 하는 그 시간에 또 많은 갈등도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기도 겪어내신 김북한 목사님, 어떻게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0: 또 한국까지 오게 되셨을까요? 오늘 그 두 번째 이야기 바로 만나보실게요.
1: 한국에 후원하는 단체에 고맙다는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행히 집에서 공부도 했고 글 쓰는 걸 어려서도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작가 공부도 했고 하다 보니까 좀 문장이 다르잖아요. 제가 모사가 이렇게 보더니 그때 눈에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중국의 큰 대도시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그다음 후에 서안까지 가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야 진짜 잘 먹여줬어요. 옷은 한국에서 날라서 뭐 한국 옷 막 입히고 좋았죠. 집도 고급 아파트에서 이렇게 새들고 살면서 좋았는데 통독이 그 뭘 모를 때는 한 달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벽에 깨나서 기도를 하래요. 한 시간 동안. 대충 기도하는 척 하다 이렇게 가만 앉아 자는데 못 자게 한다고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라 그래요. 야, 진짜 밥 때문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나가면 갈 데 없지. 그리고 밥 먹고 또 8시부터 한 8시간 통독시키고 저녁엔 또 1시간 기도시키고 성경 또 10절 암송시키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한 3번은 도망갔던 것 같아요. 저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야, 도저히 이건 못하겠다. 도망을 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나갈 수는 있는데 나가서 그럼 어디 갈 건데 그 넓은 땅에 진짜 절회 고도에 떨어진 것처럼 홀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한 몇 시간 앉아 있다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 마지막에는 체념을 했죠. 통독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한 달 이렇게 앉아 들으면 들려요 소리가. 익숙해지니까. 저는 그래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뭘 습득하는 건 빨랐던 것 같아요. 한 1년이 되니까 성경 신약을 한 100독하게 되고 구약성경 한 10독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좀 익숙해져요. 100독한 다음에 팀장으로 발탁이 돼가지고 파송이 됐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전 하나님 안 믿었어요. 이렇게 믿어서 팀장이 된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보다 좀 나으니까. 근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뭘 배웠냐면요. 믿는 척하는 걸 많이 배워요. 그러면 왜 연기를 배울 수밖에 없냐면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우리를 보면 잘 믿는 애들을 잘해줘요. 성경책도 예쁜 거 갖다 주고 뒤에서 돈도 슬슬 주고 놀러 갈 때도 대륙 다니고 잘 믿어야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잘해서 잘하면 한국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산이 산 거죠. 그때부터는 믿는 척하는 연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김일성이 앞에 하던 거 그대로 하면 되니까. 말만 바꿔서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기도할 때 눈물도 주룩주룩 흘리고 또 지식적으로 뭐 쫙 이렇게 푸니까 쏘갔는지 쏘가졌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목사가 너 팀장해라. 파송해줄 테니까 가서 네가 팀장이 돼서 또 이렇게 사역장을 하나 꾸려가지고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하겠다 했어요. 파송을 하면 돈을 이만큼씩 줘요. 그 돈이 답 나가지고 파송 받겠다 한 거죠. 보통 다른 때는 파송할 때 한 사람씩 파송을 해요. 그땐 팀으로 내보낸 거예요. 같이 나가니까 내가 돈 맞을 기회가 없는 거 이게. 에이 그럼 왔던 김에 일하지 뭐 해서 탈북민들 이렇게 한 6명 모았어요. 그때부터 저도 단독 사역을 하게 된 거죠. 믿지도 않는 사람이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뭘 했냐면 제가 무슨 이렇게 사역비를 주는 거예요. 한 달 먹고 살려면 팀이 월세도 나가야 되고 뭐 음식도 사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돈을 한 1,000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한 달 생활비를. 그러면 300원은 빼는 거예요. 이거 내 거. 그리고 700원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죠. 티 안 나게 잘 했어요. 그렇게 한 1년 했나? 돈이 모이잖아요. 거의 한 3,000원 정도 모였어요. 그때 중국 돈 3,000원. 돈이 품에 있으니까 평안이 오는데 잡혀도 공안한테 이 돈을 주면 그건 나오거든요. 난 살아. 돈이 주는 믿음. 그래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설교하는데 마음속에서 뭔가 바늘 같은 게 꽉 찔리는 어떤 느낌이 오는 거예요. 넌 도둑이야 하는 느낌. 그렇게 한 주일인가 계속 찔리다가 하도 찔리니까 그래서 양심인 줄 알았어요. 이게 밥 먹을 때도 찔러요. 자다가도 찔러요. 아, 그 다음에 너무 괴로워서 야,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이 내 양심에서 헤어나오려고 돈을 포기하는데 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 아까운 돈. 그래서 돈을 다시 1,000원 받았으면 한 300원 더 붙여서 1,300원 쓰는 거예요. 다시 사익비 흘러내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양심이 놓일 것 같아서 그렇게 했더니 안 찌르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 아, 됐다. 이제 살 것 같다. 잠도 좀 잘 것 같다. 했는데 또 이름이 오는데 이번 메시지가 달라지더라고요. 공개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서웠어요. 전 양심인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생각을 한 거예요. 혹시 성령님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 뭐 그랬어요. 아, 나 도둑인데 어쨌다고 도둑질 안 하면 나 북한에서 벌써 굶어 죽었다고. 그때 또 제가 소문이 좀 잘 가르친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아, 죽어도 못해 이건.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제가 목사님 그때 전화가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 어머님이 그때 권사님이 가스레인지가 고장난 거예요. 네가 가서 좀 고쳐줘라 해서 알았다고 해서

최강 목사님이 사택으로 제가 가게 됐어요. 아파트 어디 들어갔는데 집에 장판이 없는 거예요. 아, 너무 충격이에요. 그리고 집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집이 춥고 꾸리지도 않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 사역장들은 정말 공전이었어요. 아, 집이 왜 이래? 이러면서 들어가서 가스레인지 고치고 나오는데 권사님이 그때 택시 타고 가라고 그때 중국돈 50원을 줬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받았어. 근데 저는 사역장을 운영했기 때문에 알아요. 이 50원이면 한 달을 따뜻하게 살수 있어요. 난방비 할수 있다는 거. 근데 나한테 택시 타라고 주면서 자기 난방비 안 하는 그거 보면서 택시를 타는데, 야, 뭐 그때 뭔가가 이렇게 임하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우리한테 복음 전하려고 온 가족이 와서 고생을 하는데 도둑질이나 하고 앉아있으니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제가 택시에 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가서 공개하겠습니다 하고 사역장 갔죠. 아, 근데 공개하겠다 해놓고는 정작 그떡 앞에 앉으니까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가지고. 그 당시 제가 그 가르치던 탈북민들이 한 10명 있었는데 다 대부분 제대군인들이에요. 잘 먹여놓지, 근육은 울퉁불퉁한 것들이 힘은 뻗치지, 이런 것들 가둬놓고 지금 성경 가르치는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돈 훔쳤어 하면 맞아 죽겠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그리고 겁이 나서 용기가 안 나가지고 기도를 해놓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오디오에서 통독이 쫙 소리가 나가는데 너 때문에 지금 주님이 마귀 앞에서 얼굴을 못 든다. 아, 그 부분이 나오는데 나한테 하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건 아니지 해가지고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중국 돈 3천 원이 있다. 이러고, 이렇게 해서 돈을 이렇게 훔쳤다. 그래서 돈을 아예 꺼내놓고 그랬어요. 아니다, 이거 내가 훔쳤다. 잡히면 나 혼자 살려고. 그리고 안 잡히면 이거 가지고 북한 돌아가서 나잘 먹고 잘 살려고 훔쳤다. 그냥 이실직고 했어요. 아니, 눈물이 나요? 뛰쳐나가서 다른 방으로 갔어요. 거기서 제가 하나님 만났어요. 갑자기 어떤 기운이 저를 확 이렇게 안아주는데 거의 울다가 막 혼절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그 울다가 다 정신 차려봤더니 학생들이 이런 말 해주는 거예요. 아유, 선생님, 우리 선생님 돈 띄문 거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어떻게 아냐? 북한 문화에서는 돈 다루는 사람이 좀 띄어먹는 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띄먹겠지. 다만 좀 너무 많이 띄먹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었는데 내가 꺼내놓으니까 얘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존경한다고. 예상하지 못했던 이렇게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저한테 임하는데, 거듭남이 무엇인지 제가 그때 겪었어요. 하늘과 땅이 다 바뀌어요. 사람이 눈이 바뀌어요. 밖으로 나갔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거구나. 이렇게 보이시니까 그렇게 신비로운 거예요. 지나가다가 나무 한 그루, 돌멩이 하나까지도 너무 신기하고 아름답고 마치 흑백으로 된 세상에 살다가 칼라로 된 세상을 만난 것 같은 느낌?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그때. 그리고 가장 좋았던 게 설교를 하는데 이 파워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얘들이 진짜 믿는 거예요. 그때 그 행복함 때부터 저는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한국 안 가도 됩니다. 그냥 여기서 죽는 날까지 북한 선교를 하다 죽겠습니다. 그렇게 진짜 기도를 했습니다. 두 달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두달 만에 다 잡혔어요, 저희. 그때 생각하면 이건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탈북민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면요. 똑같은 종교 때문에 가족이 굶어 죽고 해체됐단 말이에요. 그 아픔이 있는데 이름만 바꿔서 다시 믿으라면 누가 믿습니까, 그거? 그래서 그 철벽을 깔고 의지적으로 안 믿어요. 왜 믿었냐? 이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 이거 믿었거든요. 공안이 아무리 무서워도 하나님이 지켜주면 우리 안전할 거야. 이거 철석같이 믿었는데 잡힌 거예요. 내가 꿈을 꾸나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언제 정신을 차렸냐면 도문 감옥이라는 그 감옥은 탈북민 전용 감옥이에요. 그래서 이 감옥에 들어오는 탈북민들은 오래 있지 않아요. 일주일에 두 번을 북송을 시켜요. 그래서 그 사이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정말 길게 있으면 2, 3일 정도 있다가 조사받고 나가는 감옥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 넉 달을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서한사역장의 총팀장이었기 때문에 중국 공안들의 입장에서는 저한테 신문할 게 많으니까 조사를 계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어요.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주듯이 하나님이 건져줄까 했는데 안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짓 하던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경 통독을 했고 북한 선교를 하다가 이렇게 잡혔는데 왜 하나님 우리 도와주지 않느냐는 그 원망.

0: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쓰다가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 나는 이제 버림받은 존재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을 이제 지우고 이제는 죽음만 기다리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조사가 다 끝나고 북한으로 북송될 날을 기다리는 거죠. 저는 그때 죽음을 받아들인 거죠. 저는 두만강을 넘으면서 제 인생을 목숨을 끝내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죽자 그러고 있는데 호송되는 날 손에 다 죽압을 채우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보통 군용차가 감옥 안에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국경 경비 군인들이 호송을 하거든요. 근데 공안들이 와 있더라고요. 공안들이 승용차에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승용차 타서 북한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집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왜 나오게 됐는지를 알게 됐죠. 제강 목사님이 한국으로 추방돼 간 다음에 우리를 구명하기 위한 활동을 좀 많이 했어요. 그렇게 나온 다음에 저는 더 이상 중국에서 사역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으로 오기 위한 길을 시작했죠.
1: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결국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나와서 한국행을 결심하게 된 김북한 목사님. 하지만 한국으로 오기까지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중국에서 다시 고난의 시간을 겪어냈어야 됐다는 김북한 목사님의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 월요일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찬송 함께 하시고 간추린 소식 만나봅니다.

수준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중동 긴장 완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중동전쟁 장기화와 미국의 고금리 여파로 아시아 주요국 통화가치가 흔들리며 외환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캐나다 해군이 한국의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을 두고 구형 혼다에서 신형 테슬라로 바꾸는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수주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경제난, 내부 통제 강화 속에 러시아 내부에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검찰이 AI로 대규모 범죄 분석 시간을 대폭 줄이며 법조계 전반의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 도움 없이 200시간 동안 택배 분류 작업을 이어가면서 AI 노동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AI 확산과 경력직 중심의 채용 구조 속에 청년층 고용률이 24개월 연속 하락하며 세대 간의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해산시에서 장세 부담을 견디지 못한 주민들이 길거리 장사에 몰리면서 노점상 간 자리 다툼과 충돌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을 30일 안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중동 긴장 완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검토 중인 양해각서 초안에는 이란이 즉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고 30일 안에 통행량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동맹국 이란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중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인데요.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폐기하는 방안에도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실제 핵협상은 향후 60일 동안 별도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 제거 작업이 시작되고 이란이 약속을 이행하는 수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아직 최종 마무리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나쁜 합의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미국과 이란은 아직 공식 서명에는 이르지 못했고 추가 세부 합의 내용은 현지 시간으로 25일 공개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중동전쟁 장기화와 미국 고금리 여파로 아시아 주요국 통화가치가 흔들리며 외환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 차질 우려가 이어지면서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큰 압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 루피화와 필리핀 페소화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인도네시아 루피화 역시 아시아 외환 위기 당시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글로벌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이동하는 현상도 통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는데요. 미국의 인공지능 산업과 증시로 자금이 몰리면서 아시아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셀 아시아 현상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본은 지난달 엔화 방어를 위해 630억 달러 규모의 시장 개입에 나선 것으로 추정되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긴급 금리 인상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는 외환 보유의 감소세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환 보유액을 활용한 시장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동전쟁이 실질적으로 진정되지 않으면 아시아 금융시장 불안도 쉽게 가라앉기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캐나다 해군이 한국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을 두고 구형 혼다에서 신형 테슬라로 바꾸는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한국 잠수함 기술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한국과 캐나다 해군 연합훈련 참가를 위해 캐나다 빅토리아 해군 기지에 입항했는데요. 국산 잠수함이 태평양을 건너 캐나다까지 항해한 것은 역대 최장 거리로 편도 약 14,000km를

이동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캐나다가 추진 중인 최대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도입 사업 수주전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한국의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콘소시엄은 독일 TKMS와 경쟁하고 있으며 실제 운용 중인 최신 잠수함을 직접 공개해 기술력을 입증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캐나다 해군 관계자들은 한국 잠수함의 성능과 자동화 수준, 장거리 항해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측은 잠수함 수주에 성공할 경우 현지 생산 투자와 일자리 창출 계획까지 제시하며 적극적인 수주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차기 잠수함 사업 우선 협상 대상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경제난, 내부 통제 강화 속에 러시아 내부에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피로감과 실망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러시아 재계 인사와 서방 정보당국 관계자 등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 중 하나라는 평가가 러시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엘리트층 사이에서는 전쟁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국제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재계 관계자들은 푸틴 대통령이 의미 없는 자해적 결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일부 정치권 인사들 사이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속히 끝내야 한다는 주장도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연말까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장악을 목표로 전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당국의 인터넷 통제와 사회 감시 강화도 국민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는 북한처럼 통제 사회가 되고 있다는 자조 섞인 반응까지 나온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여론조사기관은 최근 자국민 행복지수가 1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검찰과 법원, 로펌 업계 전반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며 법조계 업무 방식과 채용 구조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대전지검은 최근 전세 사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1,000개가 넘는 통화 녹음 파일을 AI로 분석해 핵심 증거를 15일 만에 출연했습니다. 검찰은 기존 방식대로라면 기초 자료 분석에만 6개월 이상 걸렸을 작업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서울 동부지검에서는 검사가 직접 오픈소스 기반 AI 프로그램을 제작해 100만 건이 넘는 카카오톡 대화를 분석하고 범죄 정황이 의심되는 대화만 선별하는 방식도 활용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과거 신입 변호사들이 맡던 판례 검토와 서면 작성 같은 기초 업무를 AI가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실제 변호사 채용 공고는 최근 4년 사이에 약 19% 감소했습니다. 반면 AI가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만들어내거나 허위 사건 번호를 생성하는 부작용도 늘고 있어 법원은 허위 사건 번호 확인 서비스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가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은 분명하지만 최종 검증과 책임은 결국 사람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피겨 AI의 인간형 로봇 피겨 03이 사람 도움 없이 200시간 동안 택배 분류 작업을 이어가며 AI 기반 자동화 시대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피겨 03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13일부터 약 8일 동안 쉬지 않고 작업을 이어가며 총 24만 9천여 개의 택배를 처리했습니다. 로봇은 택배 바코드 방향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했으며 자체 AI 모델을 통해 물건 크기와 형태를 스스로 판단해 작업했습니다. 회사 측은 원래 8시간 연속 근무 가능 여부를 시험하려 했지만 예상보다 안정적인 성능이 이어지면서 200시간까지 테스트를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로봇이 목표 시간을 돌파하자 직원들이 카운트다운과 함께 환호하며 성공을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피겨 03은 외부 원격 조종 없이 스스로 판단하며 작업을 이어갔고 비닐 포장과 상자 크기에 따라 한 손과 두 손을 구분해 사용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들은 AI가 이제 단순 사무 업무를 넘어 물류와 제조 현장 같은 육체 노동 영역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서는 공상과학 영화 속 장면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AI의 확산과 경력직 중심 채용

구조 속에 청년층 고용률이 24개월 연속 하락하며 세대 간 고용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15세에서 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3.7%로 30대 고용률 81%와 격차가 37.3%포인트까지 확대됐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수준인데요. 전문가들은 AI가 신입 인력이 맡던 기초 업무를 빠르게 대체하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 법률과 회계 등 전문직 분야에서도 AI 활용이 늘면서 신입 채용 축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와 수시 채용 확대까지 겹치며 청년층 장기 실업 문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6개월 이상 구직 중인 장기 실업자는 10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8%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특히 장기 실업자의 절반 이상이 청년층과 30대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이 첫 일자리 경험 자체를 얻기 어려워지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노동시장 진입 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해산시에서 장세 부담을 견디지 못한 주민들이 길거리 장사에 몰리면서 노점상 간 자리 다툼과 충돌이 잦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은 최근 해산시에서는 장마당 매대를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뒤 길거리 장사로 나서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장마당 안에서 장사를 하려면 장세를 내야 하지만 최근 경기 침체로 수익이 줄면서 고정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단속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길거리 장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노점상들이 사실상 자기 자리처럼 사용하던 장소에 새로 나온 주민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해산시에서는 장사 자리를 둘러싼 다툼 과정에서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일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지 주민들은 가족 생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누구도 쉽게 물러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장사꾼들이 단속까지 피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버티고 있다며 최근 북한 주민들의 생활고가 그만큼 심각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5월 26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북한 전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적인 비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새벽부터 전 지역 곳곳에 비가 내리다가 밤부터는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그리고 황해도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함경남도와 황해도에는 30에서 10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겠고요. 평안남도는 20에서 60mm,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는 5에서 3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미끄럽고 시야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0도 사이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하루 동안 날씨가 흐리면서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 20도, 안주와 진남포 19도, 낮 최고기온은 안주 27도, 평양과 진남포 26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는 대체로 오전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맑겠는데요. 구성은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와 희천에서는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평안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희천 18도, 구성 17도, 강계 16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구성과 강계 희천이 28도까지 상승하겠습니다. 황해도는 전 지역이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20도, 장현 18도, 낮 최고기온은 사리원 25도, 장현과 개성 24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함흥과 원산, 평강은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산은 비 소식은 없겠으나 날씨는 흐리겠습니다. 함경남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평강 18도, 함흥과 원산 17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5도, 평강 23도, 원산 20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는 전 지역이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성진과 무산에서는 오후부터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남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성진 15도, 웅기 14도, 무산 11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성진과 무산 20도, 웅기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도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6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이끄심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 예수보다도 능력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TBC 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백의의 천사로 불리는 나이팅게일은 33가 되던 날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늘 내 나이 30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된 것이다. 주님,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겠습니다. 유치했던 생각을 다 버리고 이 세상에 나를 보내주신 주님의 목적과 명령에 순종하게 하소서. 이후 나이팅게일은 간호사의 모범이 될 정도로 봉사와 헌신을 다했다고 하죠. 간호사 하면 많은 이들이 나이팅게일을 떠올릴 정도가 되었고요. 간호학의 어머니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그녀를 찾아가 묻습니다. 헌신적인 생활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말이죠. 그렇게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비결은 하나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뜻에 나를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4절의 말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 그 명령을 지키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5월 26일 화요일에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주 음성회에는 찬양사역자 홍지승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주 음성회에는 1절부터 4절까지 가사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전심 어린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는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 주님께 꼭 붙들려 있을 때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에 우리를 맡기고 나아가는 그런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함께 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발맞춰 걸어가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함께하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부족한 것도 쓰시는 하나님, 우리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쓰시는 거 보면은 참 부족하고 쓸모없는 인간도 또 부족하고 쓸모없는 백성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봤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훈련받아 제자가 된 다음 사명을 맡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순서예요.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죄에 앉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죄인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실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참 쓸모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무리 같은 사람, 영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100만 명을 예수 믿게 한 위대한 사람, 처음에 나의 목적이 바뀌어진 것을 봤을 때 야, 나는 미국 가서 정치 공부하고 돌아와서 정치해야 되겠다. 목적이 가난하기 때문에 허리밥 먹기 싫어서 난 정치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 목적을 바꿔놓으셨어. 너희 나라는 너 아니라도 정치할 사람 많으니까 너는 신학을 해서 믿지 않는 너희 가족을 전달하고 하는 목적이 완전히 뒤바뀌었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으면 하우스보이 출신 정치 못하게 하시고 신학을 해서 돌아와가지고 어머니, 형님들, 누님 다 전도하고 집에 있던 터줏갈이 다 갖다 내 불살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족이 됐으니 참 하나님의 목적, 뭔가 내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제가 미국 유학을 갑니까? 못 가지요. 근데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로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아진 파울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왜 날 미국에 데려다 유학을 시켜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도 가난하고 돈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 얘 데려다가 공부시켜라. 하나님의 계획에서 움직인 거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집사, 장로, 선교사, 목사, 전도사 된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한번 목적을 완전히 변화시키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서 목적을 완전히 바꿔주면 그 사람은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워십 찬양 앨범 가운데 찬송 올려드렸고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모음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또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이화 챔버 콰이어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올려드립니다. 찬양 후에는 매주 이 시간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 이번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김은혜 자매와 함께하는 시간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정착 8개월 차 함경남도에서 온 김은혜입니다.
1: 오늘도 함경남도가 고향인 정착 8개월 차의 김은혜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지금 어디 살고 계시죠?
0: 인천 강역시.
1: 인천에?
0: 네, 남동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1: 처음에 그 지역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서울도 있고 인천도 있고 부산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있는데 인천을 고르신 거예요? 1번으로?
0: 네, 사실은 저는 서울에 가고 싶었어요.
1: 서울 쓰셨어요?
0: 예, 그러니까 그 대도시에서 살다 나니까 그래도 한국에 오면 그래 중심지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한국 그 하나원에서 이 집을 배정받을 때 서울에 오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1: 그렇죠.
0: 근데 그분들을 다 보니까 다 그 친척이 있고 다 이런 분들이 그 친척을 찾아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 우리 그 서울에 가는 분들도 이렇게 집이 뽑기를 하고 가거든요.
1: 네.
0: 그래서 생각하다가 제가 포기했어요. 그래도 나는 그 서울에 아는 분이 없으니까 안 가도 되는데 그분들이 제가 가게 되면 그분들이 못 가게 되는 거잖아요.
1: 확률이 줄어드니까.
0: 네, 그래서 그 서울을 그 포기했어요. 서울을 포기하고.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
1: 네. 예,
0: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하고 함께 제가 그 교회에 다니던 그 자녀분을 알게 돼서 교회 하나님도 알게 되고 이 교회에도 다니게 되고 이랬으니까 예, 그 자녀분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려고 그 목사님하고 아주 가까운 곳으로 선택하느라고
1: 세상에.
0: 인천으로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의 자녀다.
1: 네. 예,
0: 내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교회도 말을 들어보니까 이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교회. 상태에서 와서 교회 선택을 잘못하면 우리가 또 또 이 인생이 바뀌는 거지 않아요.
1: 그쵸.
0: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자녀분하고 이야기할 때도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랬거든요. 나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사는 네. 거가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 그래도 고향을 둥지고 이렇게 왔는데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네, 그래서 하나님을 택하게 됐고
1: 네.
0: 국일에 들어섰으니까 나는 교회에 먼저 나갈 것이다 이런 입장으로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과 아주 가까운 인천으로 선택해서 왔어요.
1: 교회까지 그러면 네. 얼마나 걸려요?
0: 그 우리 목사님이 집이 시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집을 지나서 교회를 나가게
1: 같이 타고 가세요
0: 되거든요.
1: 차를.
0: 그러니까 항상 목사님이 우리를 태우고 갔다가 집에까지 바래다 주거든요.
1: 와, 주일마다요?
0: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 목사님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진짜 이 하나님이 이 은혜를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1: 이곳에 네. 오셔서 추석 명절도 보내시고 설 명절도 보내시고
0: 네.
1: 연말 연시 또 네. 새해에도 같이 보내셨잖아요.
0: 네.
1: 그때 보통 이제 북한에 고향이신 분들은 교회에서 같이 그 시간을 보내시는데 이제 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봄 소풍도 같이 가고 할 것 같은데.
0: 했죠.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그래도 한국 이 사회에 대한 인식을 주느라고 우리를 데리고 예, 저기 인천에 있는 그 바닷가 월미도 예, 거기에 가서 배도 타고 우리로 예, 식사도 시키고 예, 그렇게 여행도 시켜주시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조직하는 예, 은혜 동산

0: 네. 제주도에 가서
1: 제주도까지 다녀오셨어요.
0: 제주도 은혜동산을 통해서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은혜도 많이 받고 또 이미 전에 그 북한에서 온 분들을 하나님을 믿고 목사가 된 분들을 그런 분들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이 역사하시는 이 그걸 많이 보고 느끼고 그래서 또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데리고 또 우리 저기 또 바닷가 옆에 그 찻집에 가서도 우리 마음을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많은 위로를 받았거든요.
1: 참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고 나눌 수 있는 게 감사인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이 찬양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찬양의 감사의 고백들처럼 모든 것이 감사,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할수 있음에 감사인 고백처럼 이곳에서 특히나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이야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하루하루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나눔의 그런 은혜들이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시고 정착하시면서 저희가 다양한 걸 먹고 또 지내기도 하고 경험도 하고 인천에 집도 받으시고 이것저것 사기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새로운 의식주를 경험하셨는데 여기 밥은 음식은 좀 입에 맞으셨어요?
0: 네, 그런데 좀
1: 짰어요.
0: 뭐랄까 많이 음식이 달아요.
1: 달아요.
0: 네, 그 달아서 좀 그랬는 데는 그래도 그 북한에서 그 수산물을 그 동해바다 옆에서 살았으니까 그런 수산물을 많이 먹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가장 인식이 남는 거는 그 명태 그 보고 뭐 음식 이름이
1: 명태찜? 동태찜?
0: 네. 명태찜을 아주 인상적으로 먹었거든요.
1: 맛있으셨어요.
0: 네, 중국에서는 수산물이 하나도 그 북한에서 먹던 그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 고기는 중국에서는 고기는 많이 먹었는데
1: 네.
0: 그런 수산물을 먹지 못해서 한 10년 동안 엄청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 북한에서 먹던 그 고향 음식. 그다음 또 한국에 들어오니까 북한 음식이 많더라고요. 그뭐평그 냉면. 네, 냉면, 두부밥,
1: 맞아요.
0: 인조고기 밥.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 하나원에 있을 때 사실은 그 우리 주일마다 이 목사님들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때
1: 네.
0: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서 우리 탈북민들이 입맛에 맞는 음식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걸 먹으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다 아시고 이런 걸 우리한테 다 채워주시고
1: 네.
0: 진짜 감사.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그저 감사한 거예요. 네.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집을 떠나서 밖에 나가면 고생하고,
1: 그쵸.
0: 거기서 진짜 헤어나오자면 힘들고, 별의별 고생 다 하고, 이런
1: 맞아요.
0: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1: 네.
0: 여기 와서 뭐, 다 고생할세라 섬겨주시고, 그렇게 뭐, 해주니까, 그저 우리는
1: 네.
0: 우리 입에서 그저 감사의 말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네.
1: 참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북한 땅에 전파를 통해서 고향 땅에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지만 다음 시간에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우리 북녘 땅에 계신 고향 땅에 있는 분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오늘도 함경도가 고향인 정착 8개월차 김은혜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정말 머자는 하나님의 그때 복음 통일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청취자분들,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 감사를 누리는 하루 보내세요.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북내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였다 하셨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은혜와 평강 가운데 충만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0

하루.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동방송은 나를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해준 어머니다. 어머니 같아. 이 국동방송이 없었더라면 내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또 그 다정한 목소리로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무슨 이런 방송이라고.
1: 은근히 위로를 받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방송이 힘들수록 그 다음 정 갇혀 있을수록 자꾸 라디오를 틀고 채널 돌리게 되고.
2: 이제 창호를

0: 그냥 밤, 열, 저녁에는 가리고 불을 끄고 앉아서 그냥 듣는 거죠. 약간 음성도 저절로 잘해가지고 본인만 들을 수 있는 정도로 해서 듣는 거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할까? 라디오를 한 번 듣어서 호기심이 가면요. 피곤하든 안 하든 자다가도 일어나서 주파수를 맞추고 방송을 듣는 거죠.
1: 외화벌이를 나갔던 러시아에서 밤마다 극동방송의 채널을 맞췄습니다. 하루를 꽉 채워 일했던 근무 일정 때문에 피곤하기 일쑤였지만 새벽녘까지 라디오를 놓지 않았습니다. 제3국 땅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안드레 집사님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2년에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오신 안드레 집사님과의 이야기 함께하는데요. 1990년대부터 러시아에서 외화벌이를 하면서 극동방송을 청취하기 시작한 안드레 집사님,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7시부터 시작했던 러시아에서의 일과가 있었음에도 자정부터 네. 항상 4-5시까지 네. 방송을 계속해서 들으셨던, 아, 내가 듣지 말아야지 하면서 주파수를 헝클어놔도 다시 맞춰서 들으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주셨는데, 선생님이 일을 하시는 쪽보다는, 어쨌든 지시를 받으시는 쪽보다는 지시를 하시는 그런 위치에 계시다 보니까 예. 더 사상 교육을 많이 받으셨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이 극동방송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방송에서 처음 들으시고 복음에 대해서 들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하시면서 좀 괴리감이 들진 않으셨을까 싶거든요.
0: 예, 맞아요. 저희가 극동방송을 그때 들으면서 여기 지금 김장안 목사님
1: 네.
0: 국무분에 대한 소개도 잠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대한민국에서 만나는 목사님들한테도 이제 잠깐 말씀을 여쭤봤지만은 이 목사님 그때 들을 때도 목사님 설교도 나온 걸로 저는 알고 말씀이
1: 지금도 잘 나가고 있어요.
0: 네, 나가고 70년대인가 언젠가 여기서 큰 70년대 초인가 무슨 어느 목사님하고 그 네. 폭력을 했죠. 여기 어디서
1: 맞아요. 맞아요. 그때
0: 예, 미국에서 그때 하면서 그런 쪽으로 이제 나면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기독교가 제가 생각했던 북한의 우상 숭배하고 여기하고는 다르구나 하는 그런 거를 느꼈고 김장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좋고 저로서는 단언 기억을 못하지만 그때 이제 보면은 북한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숨기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말씀 중에 북한은 김일성 외에는 누구도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반대쪽으로 좀 반 거죠. 북한은 체제하고 우리 지금 이 국동방송에서 나온 하나님 하고 볼 때 김일성이가 하나님인가 북한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제 조금 자유롭고 말씀에 보면은 성경책이 2000년 전에 쓰여졌다 뭐 5000년 전에 쓰여졌다는 그런 말은 많은데요. 그 말씀 중에 제가 처음 국동방송을 들었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신 그 말씀을 볼 때에 그때는 좀 이상하게도 생각을 했지만 때가 지나면서 또 시간이 바뀌고 이제 국동방송을 청취하면서 조금씩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 말이 북한은 북한이 잘 살길 위해서 뭐 태양에서 이제 김일성이 태어났다 뭐 민족의 태양 이런 거로 나오는데 좀 반대적인 변에서 이제 많이 봤고 그때는 제가 성경은 이제 말만 듣지 보지도 못하고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있고 99년도에 98년도에
1: 네.
0: 어느 선교사님부터 성경책을 한번 선물을 받았댔어요.
1: 러시아에서요. 네.

0: 그 또 그 선교사님 막 협박을 하다가 이제 친해져가지고 이제 성경책을 받아서 이제 대략적으로 성경을 조금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한 2, 3년간 두뒀던 이제 국동방송하고 좀 대비해서도 보고, 근데 또 실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던 거하고 이제 성경책을 보는 거하고는 좀 또 차이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1: 네,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0: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방송으로 나오는 말씀은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말씀을 이제 좋은 목사님들이 좋은 말씀을 만들어서 나오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은 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다는데 왜 창조했는지 그것도 안 나오고 이제 그러니까는 이상하고 이런 귀신이 진짜 있었나 하는 그런 의심이 많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방송 들으면서 좋은 말씀들로 해서 이제 해설을 잘해준 강사 목사님들 말씀하고 성경을 직접 제가 읽는 거하고는 또 좀 다르다 하고 좀 호기심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 면에서.
1: 이게 성경을 혼자서 그냥 이제 처음부터 읽다 보면 그런 어려움들이 정말 꽤 많으셨겠어요.
0: 맞아요. 처음에 제가 성경을 받아서 가방 속에 이제 넣고 다니면서 남이 보이면 안 됩니다. 북한은 성경 가지고 다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경 말하다 이제 그 가족체로 보이부에서 실어간 걸 봤습니다. 아. 장도에서.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감추고 다니고 봤지만은 처음에는 창세기는 저는 아주 흥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다 됐다 뭐 웅창이가 바다가 됐다 뭐 이렇게 그거는 뭐 잘 믿어도 안 지고 이거는 나쁜 소리다 이렇게 인식을 했고요.
1: 네.
0: 근데 이제 직장이랑 왔다 갔다 하면 보면은 무슨 십계명을 딱 읽어보면은 북한 조선노동당 귀화하고 딱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조항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식 그런 것도 좀 이해가 안 됐지만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다음에 네 이웃에 대해서 고집중고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좋은 말이다 해서 다시 이제 성경을 좀 나름대로 보기를 시작했고, 그 창세기는 아예 안 봤습니다. 안 보고 지나가는 좋은 말씀들인 것 골라보고 또 이해되는 거 좀 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 그때도 러시아에서 이렇게 몰래 성경을 보시면서 극동방송도 계속 들으셨던 거죠?
0: 그렇죠. 제가 수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1: 러시아에서
0: 네 들어가면서 시골에 이제 섬으로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그 중국산 노홍기들이 있더라고요. 해가지고 겠다 뭐 러시아 말보다도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잊어버리기 싫어가지고
1: 네.
0: 한국 방송을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하바롭스크는 또 국동방송이 잘 잡혀요. 저쪽 시베리아하고 좀 다르고.
1: 시베리아?
0: 네, 네. 그게 한 다르고, 저는 잘 잡히고. 그러면서 이제 김장환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성경책은 그때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유일하게. 그 성경책을 보고, 또 말하는 건 듣고, 이러면서 네. 이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로구나. 근데 북한은 이제 김일성 숭배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말씀으로 보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어느 목사님을 알게 돼서
1: 네.
0: 좀 문의한 것도 많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저는.
1: 네, 그렇게 지금 수배라고 말씀하신 것던 것처럼 외화벌이를 위해서 러시아에서 지내던 곳을 나오시고 나가야겠다 하시고 나오시고. 성경을 받았던 거는 나오시기 직전인가요? 아니면
0: 그렇죠. 98년도 제가 하버로스 7장을 왔다가 이제 11일로 가면서 이제 열차 안에서 한국에서 파견된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좀 협박을 하다가 밤새 얘기도 나누고 예수 네. 믿고 복 받으세요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성경책을 받았습니다.
1: 협박을 하다가 성경을 맞아요. 선물로.
0: 맞아요. 좀 시간상 이렇게 다 얘기하고 좋은 기회가 또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강조하고 싶고요. 말씀드리고 싶고, 협박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밤새 앉아서 말씀을 하시면서

0: 이제 아침에 돼서 내리면서 성경책을 선물로 줘가지고
1: 네.
0: 그 성경책을 제가 가지고 이제 다녔습니다.
1: 그 선교사님은 그러면 지금까지 다시 뵌 적은 있으세요?
0: 그분 제가 이제 한 2년 좀 1년 좀 넘어가지고 찾아갔을 때는 간암 말기가 돼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곧 간다고 했는데 그때 후회되는 건 그 선교사님이 젊은 부부인데 50대도 안 됐는데 그 교회 가니까 이제 완전 간암 판정을 받고 들어서 사역 정리하러 이제 와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2박 3일 같이 지내고 저는 다시 나오고 한국으로 꼭 간다고 했습니다. 간다고 했는데 지금 후회되는 거 그때 그 어느 지방에서 왔는데 어느 도시에서 왔는데 주소를 좀 알아봤으면 좋을 걸 그걸 다행히로 생각은 안 하지만은 참 불행입니다. 그걸 그때 못 물어본 거예요. 그 처지를. 지금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만날 사람들을 만나고 찾을 사람들은 찾았는데 그분은 찾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아직 못 찾았습니다.
1: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너무 귀한 선물을 통해서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사람이셨어요.
0: 맞아요. 네.
1: 그 선교사님을 꼭 다시 마주하셨으면 좋겠어요.
0: 저도 지금 찾아보려고 이렇게 노력은 네. 하고 있는데 그 워낙 그때 러시아에 나오면 안 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많은 핍박받고 막 그러면서 진짜 남은 사람들도 미치고 있는데 어디서 파송해 있는데 장로교라는 건 알았습니다. 장로교를 알았는데 서울 사람인지 어디 사람인지 제가 자꾸 많이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90년대 온 분들을 근데 감리교에서 많이 파송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감리교 침례교에서
1: 참 많이 알아보셨어요.
0: 가족이랑도 만나면 좋을 것 같은데
1: 네
0: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너무나 귀한 열매로 이렇게 또 신앙생활도 하고 계시고 자강도에서부터 러시아까지 오고 가시면서 정말 그 찰나에 만났던 선교사님에게 받았던 성경과 어쩌다 이렇게 듣게 된 극동방송 여러 방송 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시는 시간을 그 귀한 시간들을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0: 네.
1: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지만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고 어쨌든 지금은 그때 읽기 싫으셨던 창세기도 다 읽으신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게 성경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면서 우리 집사님에게 있었던 변화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그 열매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강도가 고향인 1990년대부터 러시아에서 2022년 이곳 대한민국에 건너오기 직전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안드레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부터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가족을 생각하는 5월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종이 섬기는 교회는 5월 가정의 달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여 깊은 의미를 나누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앙 유산주일입니다. 보통 부모가 생을 마감하면서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관례인데 믿음의 부모들은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유산을 물려주자는 운동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계승하는 신앙 유산 운동이지요. 선친들의 신앙을 계승한 젊은 부부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며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동안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자녀 교육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 오전에는 자녀들과 함께 직접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토요 온가족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끝나면 강단에서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고 안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후에는 부모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쉐마스쿨을 한 시간여 보내고 주일을 대망하여 준비합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부모 세대가 직접 교사로 참여하여 내 아이를 넘어 다른 가정의 자녀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양육합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순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내 자녀를 어떻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할까, 그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며 어떻게 직장생활이나 일터에서의 삶을 살까 고민하며 기도 제목과 마음을 나누는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어린 자녀 세대들을 다음 세대라 부르고 이들의 부모 세대를 저희 교회에서는 차세대라 부르며 다음 세대와 차세대의 부모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계승하는 운동을 꾸준하게 벌여서 현재 저희 교회는 2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신혼부부 및 젊은 부부 포함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 가정이 풍성하게 부흥하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행함의 열매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 신앙 유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에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신명기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0: 에게 부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신명기 6장 6절로부터 7절은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규례를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유산의 축복을 물려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들이 지켜야 될 규례와 명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결해 주었다고 해서 부모의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중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하고 어린 자녀들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이 성경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일평생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그리고 남북의 동포들과 디아스포라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름다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5월 26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과 북한 모두 날씨가 흐리면서 전국적인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북한 지역은 새벽부터 전 지역의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함경남도와 황해도에서는 30에서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 평안남도는 20에서 60mm,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는 5에서 3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저기온은 서울과 광주, 목포와 제주가 21도, 평양과 개성, 강릉과 대전이 20도, 춘천과 대구, 부산과 여수가 19도로 보이고요. 신의주가 18도, 함흥이 17도, 강계가 16도, 해산이 14도, 청진이 1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신의주와 강계가 28도, 평양과 해산이 26도, 함흥과 서울이 25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춘천, 강릉, 대전, 광주, 제주가 24도, 부산과 목포, 대구가 23도, 여수 22도, 청진이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날씨가 흐리면서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 가운데 머무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그리고 우리의 가족에게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며칠 채 남지 않은 5월의 가정의 달 나날 보내시길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더불어 대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엘리야이지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 바알 선지자 450명을 홀로 제압했던 선지자의 상징과 같은 인물입니다. 갈멜산의 놀라운 승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불로 제단을 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엘리야는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의 박해를 피해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로 피신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죽는 것이 낫겠다면서 고통을 호소하지요. 천사가 준 꿀과 떡을 먹은 후 호렙산으로 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엘리야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는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또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 이토록 노력했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게 혼자 되었고 목숨도 위험합니다.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하며 하나님께 그 힘든 마음을 쏟아 놓습니다. 아무리 권능을 행하고 이적을 행했던 사람도 위기와 시련이 닥치면 무너지기도 하지요. 복음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역자들에게도 말 못할 외로움과 약함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주님께 나의 사정을 털어놓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시며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너는 여기서 뭐하고 있니? 하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첫 찬양 나눕니다. 찬송가 84장, 새 찬송가 13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현대 시대에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2019년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사람이 80만 명 정도였는데, 2020년에는

0: 2004년에는 110만 명을 돌파했고 5년 새 우울증 환자는 30% 이상 급증했으며 2020년부터 2030년 청년 세대가 겪는 만성질환 1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1: 병원에 갈 생각도 하지 못하고 혼자서 견디고 있는 사람들까지 하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그 수는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은 사람이 외로움, 고민, 무능, 비관 등의 증세를 겪으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어보심 같이 너 지금 무엇을 하니? 얼마나 힘드니? 라고 묻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건 참 감사한 일일 텐데요. 묻는 사람도 없고 힘들다고 푸념을 할 사람도 없이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많지요. 아픔과 상처를 감추고 외로움과 고민을 덮으면서 괜찮은 척, 강한 척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내 형편과 사정을 아뢰고 털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나의 가장 좋은 친구와 스승, 그리고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곡의 찬송입니다. 찬송가 405장, 새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97장, 새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언젠가 한 방송 매체에서 우울증과 자살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명랑하고 말도 많고 쾌활하게 보인다고 해서 우울증과 상관없지 않고요.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다 해서 자살하지 않는다는 법이 없다는 그런 얘기더군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참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물론 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는 유난히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연예인들이 자살을 해서 모방 자살을 의미하는 베르테르 현상들도 여러 번 겪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를 누를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소리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께 힘든 내 사정과 마음을 다 쏟아놓을 때 힘들어하던 엘리야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더하셔서 굳건하게 하시고 귀하게 들어쓰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도 치유와 용기 그리고 소망의 은혜를 주시고 또 가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으시고요.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 나눕니다. 찬송가 397장, 새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평안한 날 보내십시오. 내일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수원 중앙 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3: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을 받아라. Receive Holy Spirit.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나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교회에 나오는 거 성령이 인도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 아, 내가 예수 믿었다 아니죠. 성령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After he was resurrected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았어. 왜? 주님이 명령하시는 성령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봐서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 성령 안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착각하고 의심하고

성령이 아니면은 여러분 오늘 여기 교회 못 나와.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 예수 못 믿어요. 나는 17살 때까지 교회도 한 번도 안 나갔어. 성령이 뭔지도 몰랐어. 성경 한 번도 안 봤어. 그럼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믿는 학교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건 성령이 하신 거예요. 거기 가서 채합을 참석하고 저녁 예배 참석하고 할 때에 이미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어. 그러니까 나 예수 믿어야지. 믿었지. 세례받았지. 난 침례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은 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도 응답되고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고 나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고 God plans everything.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이 교회 못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 줄 알아서 못해요. 성령이 나를 움직이지 내가 성령을 움직이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성령을 충분하게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충분히 못 받은 사람들이 있지. 그러나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교회도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초대교회에 임하신 사건은 지구 최대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성령 강림절을 교회의 생일이라고 그랬지. 성령이 강림. 그게 초대교회의 생일이요. 성령 없이는 교회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성령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도 증거하고 찬양도 하고 나팔도 불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죠. 침례 요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그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령을 받아라. Receive the Holy Spirit. 제자들이 성령 받고 예수님 대신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바울사도는 손수건만 만져도 사람들이 병을 낫고 독사를 밟아도 우리가 독사에 물려도 아무런 증거가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세상 물질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는 성령에 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성령을 과소평가하는 사람, 성령을 과대평가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마치 이성봉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결교회 유명한 부흥 목사님이에요. 성령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기름 마른 기계 같고 엔진이 꺼진 자동차 같고 바람이 빠진 풍금 같고 목마른 우물 같고 비 없는 구름 같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다고 해서 누가? 성령을 과소평가하는 사람. 이사야서 63장 10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시니 친히 그들을 치셨다고 그래서 성령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그랬어.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면은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범죄인으로서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평생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많은 종교들은 경전이나 철학 서적이나 자기 개발 서적이나 섭렵한 힐티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철학을 행복론, happiness, essay on the meaning of life, happiness, 행복론을 썼는데 그 책에서 어떻게 나오는 거 하니? 첫째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즐거움. 이게 성령 충만한 다섯 가지 유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모든 사람과 사물에 대한 공포의 해방. 돈이 없어도 걱정 안 하고, 양식이 없어도 걱정 안 하고, 세 번째로 모든 염려에서 자유로워요. 왜? 너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세상에 큰 존재하지 않는 열정과 생기를 소유한다 그랬어.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얻는 권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God gives you power.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만사가 형통할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Galatians chapter 5 오직 성령의 열매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의 열매, fruit of the spirit,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홍 장로님, 그 열매 다 맺어요? 아니, 못 맺어. 하나 정도는 맺을 거예요. 사랑,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인내, 오래 참는 거. 그건 우리가 열매 받을 수 있지. 아이, 또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어도 좀 참어야지. 애들이 좀 싸워도 참어야지. 하나님께서 그거는 성령의 열매로 우리들에게 열매를 주시는데 그 열매를 다 맺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대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는 거,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돈 쓰는 것도 절제할 수 있어. 어디 가서 쇼핑하는데 보면 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절제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절제시키는 거예요. 나 살 수 있어. 그만한 돈은 있기 때문에 살 수 있어. 근데 성령이 너 필요 없어. 절제하라. 그걸 다른 데 쓰는 거. 뭐 어디 써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또 이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게 과식을 하거나 과음을 하거나 이 과자가 들어간 거는 무서워요. 그래서 성령을 과대평가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그냥 딱 돌려펴고 이거 하면 그게 하나님이 자기 주신 말씀이래.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심으로써 성령을 대신 보냈는데 그분이 보혜사라고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성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성령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

역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예, 성령이요. 왜 성령 안 받아요?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명하셨는데 Receive Holy Spirit. 주시는 거 받으세요.

불의 혀가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우리 다 성령 받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 권능을 우리가 받으면 첫째, 변화의 권능을 받습니다. We have to be changed.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술 먹던 사람 술 끊어야 돼요. 담배 피던 담배 끊어야 돼요. 그건 무엇을 하냐? 끊어. 변화가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32장 15절에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우게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니라. 광야, 못쓸 땅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럼 쓸모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참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반드시 변화, 개혁, 개종, 변혁 시킬 수 있는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 세계에서 개혁하고 변화하는 거는 때가 지나면 변해요. 진정한 변화나 개혁은 하나님의 성령의 소관이지 세상 거는 수시로 변해. 그래서 미국의 Ladies are very fickle in America. 그렇죠? Change. 성령이 주는 변화는 변하질 않아.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성경에 나오지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변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화되고 고통에서 기쁨으로 변화되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거 망신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해라. 그리고 예수님한테 아들한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아유,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하인들에게 거기 풍속으로 물통 여섯 개가 있는 거라. 오시는 손님들 손 닦고 발 닦고 하는 물통이야. 예수님이 종들한테 저기다 물을 가득하게 채워라. 그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물 갖다 채운 거예요. 이제 그걸 떠다가 연회당에 잔치집에 갖다 줘라. 야, 그거 먹어보니까 맛있는 포도주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 성경을 보면서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숙성을 해야 돼. 그렇지? 금방 포도 집을 틀어가지고 하면 술이 안 되는 거예요. 6개월, 1년 수성을 해야 그게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제일 맛있는 포도 주스가 들어가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아니, 금방 물 떠다가 갖다 놨는데 그게 어디 술이 되냐? 포도 주스는 될 수 있지만 술은 숙성이 돼야 돼요, 농림부 장관. 그래, 안 그래? 한번 김일두 목사가 있어요. 한국 최초의 능력이 종이었었어요. 황해도 신천 출신이에요. 이 사람 깡패 중에 깡패예요, 김익두. 그 사람은 부흥회 하면 다 신발 벗어놓고 들어가는데 그 신발을 다 갖다가, 그런 사람이요. 그 사람은 시장에 나무해러 가요. 산위로 가지 않고 시장으로 가. 왜? 기계에다가, 아니요, 지게에다가 나무 팔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 옛날에. 그럼 그 사람이 발길로 걷어차고 자기가 하나 지고 가.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그가 예수 믿고 변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려오는데 골목에 하반신 불구자 장애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성경 보면서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안질뱅이가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 게 사도행전.

3장에 나와요. 야,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기도 끝마치고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환자를 보고 오늘 나도 한번 해봐야지.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번 시험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 손 붙들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꼼짝 안 하고 있는 거라. 천만다행으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오는데 교인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급하니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주고 계속 금식 철화를 하고 있으니 그 아이가 다 난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하니까 안 돼요. 성령으로 하니까 그 아이가 고쳤어. 뭐 기도해 보니까 거의 죽었던 애가 살아난 것도 봤고, 그런데 매번 기도했다고 암 환자가 다 고쳐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이루어지는. 즉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는 반드시 온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도하는 능력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데모데 후서 4장 2절에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예, 어떻게 전달?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믿지 않는 사람이 변해서 예수 믿고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지더라고. 너 우리 형님 누님 예수 믿고 변하는 거 봤어? 우리 형님들은 이거 잘해. 내가 일찍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도 그 혈통을 받아가지고 이거 잘할 수 있는데, 미국 가서 예수를 일찍 믿었기 때문에 일체 알코올은 입에도 안 돼. 우리 형님들은 뭐 이거 마시면은 고주망태기가 돼서 술집에서 나오지 못해가지고 얻고 와야 돼, 가서 얻고 와야 돼. 전도하는 능력을 주신다.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의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베드로, 예수를 믿었지만은 예수님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여기 변호사님들 오셨는데 베드로가 가서 불을 쬐이고 있을 때 비자라는 건 식모 비슷한 여자예요. 와서 당신도 그 당이라고 하니까 나 아니라고 세 번 부인했어.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거다. 그때 성령이 조금 없어서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다 하려고 그랬어. 바깥에 나가서 통곡했어. 왜? 자기가 세 번 부인하니까 나 예수 모른다, 나 그 사람 당 아니다 했을 때에 닭이 꼭해요 꼭 하고 울었을 때 그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닭을 통해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손만 대도 병이 떠나가는 거야. 이거는 베드로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그 감옥소에 갇혀 있었을 때 잠을 자고 있는데 성령께서 야 빨리 깨서 나가라, 문이 다 열렸어. 그래서 로단의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베드로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감옥소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집 가서 문을 두들기니까 식모 비자가 나와서 누구세요? 나 베드로요. 기겁을 하고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아, 저 기도 그만해라, 지금 베드로가 저 문에 서 있다. 그러니까 야, 그 혼이 왔나 보다, 이미 죽어서 혼이 왔나 보다. 계속 두들기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서 보니까 베드로야. 성령의 역사예요. 즉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는 반드시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권능을 받고 전도하는 힘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 얼마나 부도덕한 여자예요. 남편이 몇 명? 다섯 명 있었어. She had five husbands. 참 잘난 여자다.

하여 지금 네가 데리고 사는 남자도 정식 네 남편이 아니라 그랬어. 그 양반이 물을 길러왔다가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난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 만나고 변했어. 동네 들어가서 내 과거를 다 얘기하는 사람이 여기 와 있으니 와서 보라고 할 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여자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동네 다 예수 믿었어. 변화가 온 거야.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죄를 지적해 주세요. 성령 받았으니까 내가 죄 조금만 져도 죄여 지적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빌어.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여요. 오순절날이 이미 임함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의 앉은 집에 가득했다 그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들이 지은 죄를 지적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적해 주십니다. 야, 너 그거 계속하면 너는 죽어.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리라 하지 않노라. 나 같은 가망이 없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순간순간 느껴질 때 그동안 지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달았지만은 그럼에도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희망도 없고 가망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죠.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신다 그랬어. 가롯 유다. 외식하는 죄, 오만 불순한 죄, 무자비한 죄. 하나님께서 사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은 가롯 유다예요. 회개 못하는 죄 지적해 주셨죠. 그게 뭐냐?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존 웨슬리가 감리교를 시작하고 있을 때에 영국에 있는 그 어떤 곳도 그들에게 설교할 장소를 내주지 않았을 때 그래서 노천에서 설교를 했고 때로는 농장 창고에서도 모여서 설교를 했습니다. 온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고함을 지르고 있을 때에 바깥에서 문을 잠그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었을 때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그랬어. 우리는 다 죄인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All have sinned and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이라고 그랬어. 세 번째로 성령이 오시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요새 사도행전 2장 21절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 얻는 거예요. 왜? 모든 죄인은 구원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는 지옥 가게 돼 있어서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을 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0: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으면 천국을 볼 수 있고,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 못하고, 의를 행하게 되고, 서로 사랑을 하고, 세상을 이기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의 후사가 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광명으로 옮겨진다고 그랬죠. 예배를 마치기 위해서 내가 매일 기쁘게라고 하는 찬송을 허버트 버펌이라고 하는 사람, 목사가 1922년에 작시를 했고, 생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작곡을 해서 영어로는 He abides,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으로 보혜사 성령을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버펌 목사가 시를 써서 생키라고 하는 사람이 가사를 비춰서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찬송은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승리의 찬 삶의 여정의 노래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I am rejoicing, 나 이런 데이 찬송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경기도 수원시 매산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경기전화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J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차를 타고 달리다가 깊은 터널을 만나면은 마치 세상과 단절됨을 느낄 수가 있지요. 그런데 터널을 통과하는 데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로 반드시 창문을 닫아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라이트를 켜야 합니다. 그리고 갓길과 추월은 금지고 또 꽉 막혔을 때 외에는 중간에 멈춰서도 안 된다고 하지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 짧고 깊은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규칙을 잘 지키는지요. 먼저 세상을 향한 창문을 닫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밝히십시오.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표 대신 주님만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터널이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영원한 터널은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인

인생의 터널은 먼 길을 돌아가지 않고 바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인생의 터널을 주저하지 말고 세상을 향한 문을 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고 오늘도 인생의 터널을 감사함으로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여 서울시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아들의 믿음, 종의 믿음.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믿었지만 진정한 회심은 목회자가 되고 나서 경험했습니다. 웨슬리는 자신의 회심과 사역에 대해 종종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 설교 시간에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회심을 하기 전에도 선교사였고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심을 한 뒤에도 선교사이고 크리스천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삶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회심을 하기 전에도 저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종의 믿음으로 억지로 감당했습니다. 회심을 한 뒤에도 저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들의 믿음으로 기꺼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한다 해도 아들의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축복이자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에서의 사역, 세상에서의 사명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구원의 감격을 잊고서 종처럼 의무감으로 감당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아들이며 아버지를 섬기는 아들처럼 기꺼이 기쁨으로 책무를 즐겨야 합니다. 종처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들처럼 기꺼이 헌신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사역을 할 때 억지로나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로 하게 하소서. 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바르게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확인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클래식 콰이어의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태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메리 제인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역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말씀의 생터. 말씀의 센터 오늘의 시간은 사상교회 장찬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 고통의 문제와 치열하게 실험해 왔습니다.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고 또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 이 세상과 인생을 이게 고통의 도가니로 만들었는지 그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불교의 창시자였던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사람은 그 인생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게 보리수 나무 아래서 그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통받는 인생을 독화살을 맞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유하면서 그 독화살의 정체가 뭐냐? 집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집착을 끊어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착 때문에 번뇌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모든 고통이 생긴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경우에는 판도라의 상자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판도라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판도라라는 여인이 절대로 열지 말아야 될 그 상자를 열게 되는 그 순간 갑자기 그 안에 갇혀있던 모든 악과 재앙이 세상으로 퍼져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 독화살의 정체를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독화살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고통들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마 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는 않을 겁니다. 뭐 별로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걸려 넘어지는 지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지점은 뭐냐면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이

이것입니다. 왜 예수를 잘 믿고 따르는 내 삶에도 고통의 문제가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을 때는 그래, 고통이 있어도 이해가 돼요. 근데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왜 내 삶에 고통이 일어나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주신 이 말씀은요,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에게 닥치는 이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 풍랑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4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마 무리들, 백성들을 갈릴리 바다라는 곳에서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호수입니다. 호수, 담수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다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호수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헷갈리잖아요. 저도 그냥 쓰겠습니다. 바다 하고 뭐 호수 뭐 헷갈리,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저는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언제 설교가 시작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설교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상교회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점점 더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님께서 바닷가에서, 그 해변가에서 설교를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이드니까 이 좁잖아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예수님은 배에서 설교를 하시고 그 모여든 백성들은 해변가에 앉아가지고 둘러서 설교를 저처럼, 저 그림처럼 듣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좀 완만합니다. 그 주변에 보면 좀 완만한데요. 그래서 마치 그 천혜의 반원형 극장처럼 아마 그런 구도가 연출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지형조차도 기막히게 사용하셔가지고 설교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드셨던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설교가 저녁 저물 때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저녁 해질녘까지 됐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설교가 시작됐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축도로 마치는 시간은 해가 니엇니엇 저물 때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설교가 딱 끝나자마자 주님께서 무슨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얘들아 저 건너편으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해가지고 출발을 하십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좀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배에서 설교를 하고 계셨던 것 같고 끝나자마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태워가지고 출항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타신 배를 따라서 설교를 듣던 무리들, 아마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부가 배를 타고, 다른 배를 타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러면 대답 안 하세요? 한 번만에 하세요 그냥. 빨리 갑시다 우리. 예. 저도 해질 때까지 설교할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거의 됐는데, 근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잔잔하던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광풍이 불어닥치더니 삽시간에 모든 배들이 저처럼 풍랑에 휩싸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도 여지없이 풍랑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요, 지형 특성상 이 돌풍이 빈번했습니다. 이 서쪽으로는 저처럼 완만한 그러한 경사가 있고요, 동쪽으로는요, 바상골란이라는 그 지역이 병풍처럼 저렇게 그 호수를 둘러치고 있습니다. 서쪽으로부터 오는 서풍은 되게 미풍이라서, 약풍이라서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동풍, 겨울과 봄에 그 부는 샤르키에라는 동풍은요, 좁은 계곡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소용돌이 치면서 광풍이 일어나면서 큰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심각한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바로 그날 밤에 이 샤르키에라는 동풍은 예고 없이 불어닥쳤고,

주님께서 가자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에도 그 길을 할지라도 거센 풍랑, 인생 폭풍우는 얼마든지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35절을 보십시오. 이 항해는 누가 먼저 시작했습니까? 누가 먼저 가자고 했나요? 예, 예수님이 먼저 가자고 했어요. 제자들이 가자고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해낸 것이지만 거기 제자들 중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있잖아요. 이 어부들이 기상을 살펴보고 분위기를 살펴보니 아, 지금 건너면 안 되겠다 하면서 말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 순간에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돌풍이 불어온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돌풍이 분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계실 때에 풍랑이 일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가자 저 편을 건너가자 하신 그 길에 뭐가 생겼습니까? 돌풍이 생겼다는, 풍랑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모든 배들은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풍랑을 감수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어떤 설교자들은요, 이 예수 믿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만사형통, 꽃길이라고 포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달콤한 그리고 교묘한 이 환상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그 환상에 쉽게 빠져들까요? 그리고 왜 그 환상에서 쉽게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그 환상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의 욕망이 종교라는 탈을 쓰고 복만을 간구할 때에 그것은 더 이상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바울사도가 회심을 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 다메섹 도상이라는 곳을 가게 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를 박해한다고 그러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교회를, 성도들을 자기 몸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교회와 성도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그 날에 우리 성도들이 당했던 그 모든 고난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버림받고 멸시받고 그리고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풍랑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풍랑을 당할 때에 그 장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시편 23편에 보시면 우리 참 사랑하는 애송시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면요, 여기 양은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그죠?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합니까? 아니에요. 상황이 엄침한 골짜기도 인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고백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요지가 뭐죠? 자기가 인생의 밤을 지나고 그리고 그 사망이 득실거리는 그 음침한 골짜기로 지난 것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지난 것은 내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윗을 그곳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뭘 들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다윗을 지키시면서 그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요 중요한 것은 풍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풍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독교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을까요? 만약에 제자들이 그날 밤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지 않았다면, 육지에 남아 있었다면 여러분 제자들은 풍랑을 맞았을까요? 예, 안 맞았어요. 맞지 않았죠. 그날 그 무리들 중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 말고 그 설교를 듣던 무리 중에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고 육지에 남았던 사람은 풍랑을 맞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 따라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육지에 있으면 풍랑을 맞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계시지 않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비록 갈릴리 바다에는 풍랑 치는, 폭풍과 치는 그러한 거친 그 폭풍으로 맞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곳에 그 배 위에 누가 함께 계셨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풍랑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임마누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거셨다는 사실을 제발 기억하십시오.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풍랑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겁니다. 불안하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일 때에 풍랑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옆에 잠들고 계신 그 예수님을 불러서 깨우십시오. 그분에게 부탁하십시오. 그분을 살려달라고 부르십시오. 그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주인의 음성을 알아들은 그 갈릴리 호수가 잠잠해진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풍랑도 잠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풍랑이 닥치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른 것 같습니다. 본문 37절을 보시면요, 그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된 걸 볼 때에 아마 시간이 좀 흐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요? 왜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을까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짐작을 하죠. 왜냐하면 12명의 제자 중에 어부 출신들이 있거든요. 그 어부 출신들은 그런 폭풍을 한두 번 만난 적은 한두 번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풍랑 가운데서도 잘 살아남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전에 하던 것처럼 습관처럼 대처하는 매뉴얼 따라서 열심히 풍랑을 이겨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있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있어요. 지금까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가 맞았던 풍랑은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풍랑이겠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바다 위에서의 풍랑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었습니다. 한계 상황에 놓여졌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죽을까 봐 벌벌벌벌 떨고 있던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뭐하고 계셨습니까? 참 쉽게들 말하시네요. 제자들 죽는다니까 지금요. 지금 제자들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풍랑이고 막 죽는데 제자들이요. 그러면 안 돼도 제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제자들은 죽는다니까요. 지금 조금 있으면 죽어요.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 풍랑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권하게 주무실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이유, 명확한 이유 찾았습니다. 쉴 새 없이 사역하시느라 너무 피곤하셨던 거예요. 지금 우리 예배드리면서 주무시는 분 제가 참 이해합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예, 정말 그 주무시신 거 이해합니다. 예,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주님께 이런 말씀드려 정말 죄송한 말인데, 우리도 에너지를 막 쓰다 보면 방전이 될 때가 있잖아요. 저도 뭐 사상교회 와가지고 한 달 동안 뭐 이것저것 뭐 특별 새벽 기도 준비한다고 뭐 한번 열심히 해볼 거라고 막 새벽 기도 끝나고 바로 출근하고 막 밤 늦게까지 있고 막 하다 보니까 방전이 막 되더라고요. 감기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수님도 아마 방전이 딱 돼가지고 바로 뻗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뻗는 순간에도 베개를 찾았어.
성경을 보세요. 베개를 베고 이렇게 돼 있어요. 베개를 찾아서 뺐어요. 그러니까 완전 완벽하게 세팅.

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풍랑일잖아요. 그럼 뭐가 칩니까? 거품, 파도, 그죠? 여러분 배에서 낚시 좀 해보신 분들, 그리고 배에서 건물 좀 던져보신 분들은 아마 이 말이 뭔 줄 알 거예요. 파도 조금만 쳐도요, 이게 파도가 얼굴에 칩니다. 여러분 그날 예수님은 깊이 잠이 드신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깨어나실 의도가 없으셨을까요? 저는 어릴 때 이게 큰 숙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 정말 어린아이다운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는 안 주무셨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놈들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자고 있는 척 했다. 그래가지고 막 실눈 떨면서 얘가 잘하는지 보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막 깨우니까 막 일어나가지고 막 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맞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럴 수 있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지 간에 제가 이 풍랑 가운데서도 곤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모습을 보면서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시편 131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 영혼이 엄마 품에서 안겨있는 젖된 아이 같도다. 여러분, 아기가 어디에서 제일 평안을 누립니까? 엄마 품에요. 아파트, 빌라 필요 없어요. 엄마 품에. 예수님이 지금 폭풍우 가운데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그 아기와 꼭 같이 닮았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품에 안겨가시고 새록새록 곤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주님께서 풍랑 가운데서도 이렇게 단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였다는 사실이죠. 미친 듯이 풍랑이 있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여러분, 풍랑이 대작하는 그곳에서 유일하게 파도 한점 치지 않았던 유일한 한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위대한 진리를 배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할수록 그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저절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풍랑에 있어도 잠잠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 신뢰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쭉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인생보다 풍랑 있는 인생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끝에는 십자가 풍랑까지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항상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외쳤습니다. 왜요? 스스로의 힘으로? 아니요. 당신을 지키시고 계신 그 하늘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도 광풍의 세상 속에서 고난의 인생을 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해를 마칠 그날까지 얼마나 더 많은 풍랑을 당할지, 그리고 얼마나 큰 풍랑을 맞을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대와는 달리 풍랑은 계속해서 찾아올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풍랑을 이겨낸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풍랑을 이겨내는 비결은 풍랑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기대나 아니면 풍랑이 나를 비켜갈 것이라는 그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매일 매 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향한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그 풍랑 가운데서 주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도 고백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을 그

풍랑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왜 두려워하니, 왜 믿음이 없니 책망하셨지만, 그러나 다시 그들을 건져내시고 붙드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주님 왜 외면하십니까? 좀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이 말 누가 했을까요? 모르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항상 먼저 앞선 사람이니까요. 근데 베드로는 십자가의 풍랑을 맞았을 때도 도망쳤잖아요. 근데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그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갇힙니다. 그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엄청난 풍랑을 그가 맞은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잤어요. 선잠을 잔 게 아니에요. 그냥 뻗었어요. 예수님처럼 뻗었어요. 천사가 처음에 어떻게 깨웠을까요? 그 풍랑 속에서 제발 살려주세요 이런 베드로를 정말 그 풍랑 앞에서도 너무 깊이 자가지고 쳐서 깨워야 되는 숙면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떨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두려워서 그 풍랑 앞에서 덜덜덜 떨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 베드로처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상교회에 제가 신방해 보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엄청난 풍랑인데 그 풍랑 가운데서도 믿음을 견고히 지키시고 해맑은 웃음으로 주님 뜻대로 하시겠지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그 기독교 가정, 한 기독교 가정의 두 자매였던 베시텐 붐과 코리텐 붐이라는 두 자매가 2차 세계대전 그 나치, 그 2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풍랑을 맞았을 때 어떻게 주님을 따라갔고 어떻게 주님을 신뢰했는지 실화를 기록한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자매가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나치에게 잡혀가지고 수용소 감방에 갇힙니다. 근데 하필 수용소 감방도 어떤 감방이냐면 이 벼룩이 너무 많은 감방인 거예요. 벼룩이 너무 많은 감방인 거예요.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 우리 환경에 좋을 때만 감사하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감사하라고 하셨어. 그 다음에 이 층층 침대 사이에서 두 아이가 기도를 드립니다. 벼룩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근데 코리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지요. 그래도 이건 아니야. 이번만큼은 언니가 틀렸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니의 이 말도 안 되는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아십니까? 코리가 놀라운 기적을 본 거예요. 다른 감방에는 간수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감방에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성경을 읽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유가 뭐죠? 벼룩 때문에. 벼룩이 올물까봐 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적의 한 가지입니다. 그 감옥에는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 너무너무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지옥 같은 감옥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주님에 대한 신뢰로 평안하고 평안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도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그 시선의 닻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당신의 생명을 거신 그 약속의 이름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샘터 지금까지 부산시 사상구 운산로에 위치한 사상교회 장찬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303-9944번 사상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

0: 부산시 해운대구 새실로에 위치한 답이 되는 교회 김상권 목사님입니다.
1: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도 풍랑은 찾아옵니다.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책망이 아니라 측은히 여기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거도 그리고 앞으로도 작은 믿음으로 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비록 작은 믿음이었지만 주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살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문제를 그분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작은 믿음으로 사는 법입니다. 지금 죽을 것 같은 큰 풍랑 앞에 서 계십니까? 무서워 떠는 작은 믿음이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큰 풍랑이 큰 잠잠함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0: 말씀으로 가슴 설레는 젊은 교회, 사람 살리고 제자 세우는 답이 되는 교회 김상권 목사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답이 되는 교회로 가보실래요?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QQ 극동 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주향감리교회 박형민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혼란과 갈등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거룩함과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주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게 하옵소서. 경제와 가정과 국민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 땅에 복음의 은혜가 다시 흐르게 하시고 성령께서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 아침 오늘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 함이니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니. 아멘.

네, 앞서서 찬양이 먼저 나갔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이 잠시 멈춰서 찬양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네, 성경을 보면요. 성령이 한 사람을 사로잡으실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요. 시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이 그대로여도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보여지는 현실이 같아도 해석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흔적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임할 때 현실의 모양이 바뀌지 않더라도 마음의 방향이 달라지고 시선이 새롭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우리를 맡겨드리는 이 아침이 되길 바라면서 아주 특별한 아침 출발합니다.

네, 2019 극동방송 가스펠싱어 옴니버스 곡이었죠. Flowing Love Away 찬양 함께 나누면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키시는 성령님. 성경 속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던 순간을 보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서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시선을 변화시키는 순간이었고요. 그 순간에 그는 깊은 세 가지 고백을 남겼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는 고백,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긴다는 고백, 그리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모든 고백은 성령께서 스데반의 시선을 이미 하늘로 들어 올리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임할 때 우리의 시선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모양이 바뀌지 않더라도 마음의 방향이 달라지고 시선이 새롭게 열릴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그때요. 그래서 이 아침 우리가 성령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아침 힘차게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 함께 선포하면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니. 아멘. 오늘 이 마음으로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늘 시선이라고 보내주세요. 시선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한 줄 결단 기도문 보내드립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시선이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힘차게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 연휴를 보내고 오늘 출근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또 비가 많이 온다라는 예보가 있었는데 부산은 아직까지는 비는 오지 않고 좀 흐린 날씨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마음의 무게가 무거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의 마음의 무게에 우리의 태도를 맡기지 말고 우리가 오늘 주님의 시선으로 내가 힘차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오늘 나의 마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아침 힘차게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시선이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함께 말씀 선포하고 한 줄 기도문 함께 선포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강찬의 찬양이죠. 예수가 길이라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그리고 선포 이 아침 또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마음도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는 오늘의 코너 메시지인 힘 시간으로 함께 할게요.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시선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자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특별한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아침.

말씀 속에 힘이 있고 찬양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 아침, 묵상과 함께하는 찬양 나눔 시간, 메시지인 힘.

0: 아주 특별한 아침 말씀 묵상과 함께 풍성한 찬양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메시지인 힘 시간으로 함께 할게요. 이 시간 함께하는 짝꿍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오늘도 멋진 큰형님들과 함께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분들과 함께하는데요. 우리 한 분씩 인사 나눠주실까요?
1: 네, 저는 그리스도의 편지 단장 문지희 집사입니다.
2: 네, 저는 박인규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네. 함께 네. 하니까 더욱더 힘이 나고 더욱더 행복합니다.
2: 그렇네요.
0: 네, 어떻게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1: 네, 뭐 저희들은 평일에는 사업을 하면서
0: 네.
1: 예, 또 이제 매주일마다 전국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저희 찬양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한 주간 동안은 양산 원동에 있는 베들레헴 수련회 찬양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0: 네.
1: 개최한 지 한 10년 정도 되었는데요. 그런데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는 아름다운 교회였고요. 다음 세대가 많아서 참 좋았던
2: 네.
1: 예, 집회였습니다.
0: 다음 세대와 함께해서 더 좋았던
1: 네.
0: 시간이었다.
1: 네.
0: 그래서 장로님은 또 함께하시면서 어떠셨어요?
2: 네, 사실 전교인 수련회였거든요. 교회 내에서 또 이렇게 한다는 것도 새로웠지만 사실 요즘 교회들 다니다 보면 다음 세대들이 없잖아요.
0: 맞아요.
2: 아주 그냥 갓난아이부터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0: 오.
2: 사실 처음에는 조금 멘붕이긴 했는데 저희 분위기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같이 있으니까 아 그래도 아이들이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1: 네.
2: 함께 예배 드릴 때 또 그 속에서 더욱더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맛보는 순간이었네요.
0: 아멘. 함께 할 때 더 큰 은혜가 주어지는데 온 세대가 함께하는 시간은 네. 더 큰 은혜도
1: 네, 네.
0: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사실 네. 아이들 함께하면은 혹시나 아이들 떠들지 않을까 시끄럽게 하지 않을까
0: 맞아요.
2: 걱정인데 아이들이니까 떠들거든요.
0: 맞아요.
2: 어른이 떠들진 않잖아요. 네.
0: 그리고 그 아이들의 네. 그 천진난만한 순수한 모습 속에서 보이는 또 자유함이 있잖아요.
2: 그렇죠.
0: 그 자유함을 또 함께 누리면서 더욱더 귀한 시간 보내시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참 감사함이 느껴집니다. 어제는 쉬셨나요?
2: 네. 아니다? 푹 쉬었습니다.
0: 우리 단장님도
1: 저는 반은 일하고 반은 쉬었습니다.
0: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또 어제 또 회복이 가득한 또 하루셨기를 바라면서 이 아침 또 함께합니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 분들을 향한 또 축복의 마음들 또 함께하시면서 힘찬 마음들 또 표현해 주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샵 093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시선이라고 보내시면서 오늘의 말씀도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 함께 나눴는데 오프닝 함께 보시면서는 또 어떠셨어요?
2: 네, 갑자기 시선이라고 하니까.
0: 아, 네네. 오늘 오프닝에서 이제 우리의 네.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2: 네네.
0: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시선을 바꾸십니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눴는데.
2: 아, 그렇죠.
0: 네, 오늘 오프닝 들으시면서는 또 어떤 마음이셨는지.
2: 네.
0: 이 대본에 없는 질문을.
2: 아니에요.
0: 갑작스럽게.
2: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0: 네네.
2: 과연 사실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까 하는데 저는. 쭉 올라오는 문자에 사실 시선이 가 있었거든요.
0: 그렇죠.
2: 네, 시선이 가 있었는데 쭉 읽다가 처음에 4592번님의 네네. 문자에 시선이 갔어요.
0: 4592번님.
2: 네. 오늘 하루가 기적이 되길 기도합니다라고 네. 했는데 사실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들은 너무 평범한 시선들이었잖아요. 그런데 4592번님은 이 시선조차도 오늘 하루가 기적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 말에 제가 감동이 돼서 제가 적었어요. 사실은
1: 네.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사실은 네. 기도하고 똑같아요.

0: 돼요.
1: 아, 정말요?
0: 네. 네, 저도 오늘 하루가 늘 기적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이 친절하고 또 그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네.
2: 사실 우리 애청자분들 네, 또 청취해 주시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것에 저희들이 문자를 보면서 사실 워낙 많다 보니까 다 소개를 못 해드리거든요.
1: 맞아요.
2: 그런데도 이 문자는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감사가 사실 넘쳐요.
1: 네. 아, 오늘 네. 우리 4592번님의 이 네. 짧은 문자, 짧은 기도 제목이겠죠. 기도 제목에. 네. 네. 우리 장로님의 시선이 네. 꽂히면서 우리 또 단장님께서도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 제목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질 겁니다. 근데 아멘, 네. 사람의 기준의 기적이 아닌 각자에게 특별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0932번님은 와우 큰형님이시다 목소리부터 힘의 응원이 느껴집니다. 장로님 단장님 또 복음의 길 씩씩하게 걸어가 주시는 믿음의 선배로 선발팀으로 달려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네. 또 축복의 말씀 이렇게 함께 나눠주셨고
2: 감사합니다.
1: 또 오늘 지금 많은 분들이 저희 전도특별생방송에서 네. 오렌지 한 박스를 선물로 보내드린다라고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2: 네.
1: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업체 측에서 바로 발송이 가는 거라서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빠르게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0720번님 온통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고 월요일 같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로지 주님만 시선을 올리고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길 아멘. 원합니다 하시면서 함께 해주셨고요. 4498번님도 오늘 아침 성령을 의지해봅니다. 마음이 무거울 때 다른 곳에 바라보지 않고 성령님 꼭 붙들겠습니다.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함께 그 마음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조망하면 우리의 삶이 참 감사하지 않을 게 없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1: 아멘. 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2: 아멘.
1: 자, 오늘 저희 이렇게 오프닝 출발했고요. 또 이제 메시지의 힘 시간에 또 특별히 나눌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그 주제 퀴즈 드리면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큰형님들의 퀴즈 잘 들으시고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바로 드릴게요.
0: 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지고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셨죠. 처음엔 고통과 죽음의 상징이었지만 예수님 이후에는 사랑과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 교회 꼭대기에도 세워지고 또 목걸이로도 많이 착용하지만 사실 그 의미는 단순한 장식보다 훨씬 깊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셨고 또 우리에게도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무엇일까요?
1: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보기 1번
0: 면류관,
1: 2번
2: 십자가.
1: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셨고 또 우리에게도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0: 네.
1: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주제 퀴즈예요. 1번 면류관, 2번 십자가. 정답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부산 채널 설정하신 후에 실시간 메시지로 올리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과연 무엇일지 면류관일지 십자가일지 정답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힌트 한번 나눠드릴까요? 무엇인지?
2: 오늘은 뭐 힌트를 안 드려도
1: 근데 네. 질문 속에서도 참 공감 가시는 게 많을 것 같아요.
2: 네.
1: 장식품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2: 네. 네.
1: 또 목걸이로도 네. 또 많이 사용한다.
2: 그렇죠.
1: 하지만 그 의미는 단순한 장식보다는 훨씬 깊다.
2: 네.
1: 라는
2: 네.
1: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2: 주변에 보면 저녁에도 빨간 불빛이 네.
1: 많죠.
2: 예, 교회 꼭대기마다
1: 맞아요.
2: 네, 많아요.
1: 특히 우리나라 풍경,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처음 왔을 때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0: 네.
1: 이게 밤에
0: 너무
1: 많나서
0: 네.
1: 한 번씩 놀란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2: 네. 과연 면류관이 빛날까요?
1: 그러니까요.
2: 십자가가 빛날까요? 어떻게 빛나고 있을까요?
0: 저는 네. 그것을 바라보면
1: 네.
0: 아, 갑자기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1: 아, 그렇죠. 네.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가득히 느껴지고
0: 네.
1: 때로는 눈물이 날 때도 있고요.
0: 그렇지요. 네. 네.

0: 때로는 정말 무한한 감사가 느껴질 때도 네, 있고 네. 근데 정말 솔직하게 때로는 무거울 때도 있어요.
1: 그렇죠. 네. 많은 생각이 네, 크로스되고 교차되고
0: 맞습니다.
1: 네.
0: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카페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여하시면 선물 받으실 후보로 올라가시니까요. 지금 바로 퀴즈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그러면 한 번 더 퀴즈 질문 드리고 찬양 들으면서 정답 한번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퀴즈 한 번 더 내주실까요?
2: 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고통과 죽음의 상징이었지만 예수님 이후에는 사랑과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 교회 꼭대기에도 세워지고 목걸이로도 많이 착용하지만 사실 그 의미는 단순한 장식보다 훨씬 깊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셨고 또 우리에게도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무엇일까요?
0: 네, 보기 1번
2: 면류관,
0: 2번
1: 십자가.
0: 정답 아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세요.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립니다.

0: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메시지인 힘 시간 그리스도의 편지 멋진 큰형님들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현재 시각 아침 7시 33분 58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셨고 또 우리에게도 지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맞춰주세요 라는 퀴즈를 드렸고요. 보기 1번 면류관, 2번 십자가까지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정답 우리 큰형님 두 분께서 한 목소리로 힘차게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정답은요.
1: 네, 십자가.
0: 네,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또 우리에게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십자가였고요. 앞서서 찬양도 트루바의 듀엣 찬양이었어요. 십자가 그늘 밑에 그리고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메들리 찬양으로 잔잔하게 올려드렸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정답 맞춰주셨는데요. 우리 0932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2: 네, 정답 십자가라고 보내주셨고요. 십자가 군병되어서 오늘도 나아갑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0: 아멘. 네, 이렇게 함께 보내주셨고요. 5975번님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단장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3: 기적의 십자가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오늘도 기적의 십자가로 우리가 힘이 날 줄 믿습니다. 우리 0720번님도요. 정답은 십자가죠. 이렇게 선포해 주셨고 4498번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묵묵히 나아갑니다 하시면서 오늘도 그 마음의 고백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네, 저희 선물 받으실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개별로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주소와 성함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십자가예요. 십자가 함께 네.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오늘 먼저 이 질문으로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우리 두 분께 네. 이 아침에 조금 무거울 수도 있지만 네. 네, 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음으로 뭐 십자가라고 하면 십자가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3: 저는 사실 제가 찬양 선교를 하면서 가족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저를 힘들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사라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눈물로 기도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찬양 선교를 멈추지 않았고 어둠 속에서 정말 눈물로 드렸던 찬양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찬양이 되었거든요. 그 문제를 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살렸고 또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승리 십자가, 예, 또 사랑의 십자가로 제에게는 다가옵니다.
0: 아멘. 승리의 아멘. 십자가, 사랑의 예. 십자가. 실은 네. 어떻게 보면 품기 어려운 가족,

0: 네. 그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가족을 품고
1: 네.
0: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랑의 승리를
1: 네.
0: 느끼게 해주신 그 십자가
1: 네.
0: 네, 사랑과 승리의 십자가다 라고 네. 우리 단장님은 이야기 나눠주셨는데 지금 울컥하신 건지 네.
2: 사실 울컥하실만 해요.
0: 네.
2: 뭐,

0: 예,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살려주셨거든요.
1: 아멘.
0: 예, 다시 산다는 그 의미가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기적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1: 네.
0: 예, 그것도 저희가 사역 나가서 사실 제가 제일 처음 드리는 찬양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찬양인데
1: 네.
0: 십자가의 그 사랑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너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거든요.
1: 아멘.
0: 예, 그 사랑이 과연 기적이 아닐까.
1: 아멘.
0: 예, 네. 저희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1: 네, 또 우리 장로님은 기적의 십자가다.
0: 네.
1: 네. 우리 사랑의 십자가, 또 승리의 십자가, 또 네. 기적의 십자가. 실은 이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각자가 또 받은 은혜나 또 어떤 마음에 따라서 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가 바라보는 십자가, 또 내가 표현하는 십자가는 다 다를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다 다르죠.
1: 네. 그래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도 한번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지 어떠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또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샵0933번으로 나에게 십자가는 이런 십자가입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저는 십자가 하면 또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있는데 그 찬양에 네. 그 찬양 있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예, 하면은 저는 그 이 불 꺼진 예배당에 빛나는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정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뭐 힘든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0: 네.
1: 아니면 내가 정말 내가 이런 짓을 했나? 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범죄 수준 아니지만.
0: 그렇죠. 모든 걸 고백할 수 있는.
1: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 미치지 않나.
0: 아멘.
1: 라는 생각이. 그래서 어떤 십자라기보다는 그냥 그 앞에 내가 기쁜 일이 있어도 나아갈 수 있고 네. 슬픈 일이 있어도 나아갈 수 있는 네. 그런 부모님의 품 같은 네. 이런 십자가다. 라는 생각이
0: 넓고
1: 듭니다.
0: 넓은 품. 용서하시는
1: 맞아요.
0: 하나님.
1: 맞아요. 네.
2: 용서의 십자가.
1: 용서의 십자가.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느껴지는 그 십자가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질문인데요. 찬양 사역. 실은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십자가의 길은 마냥 행복한 길은 아니잖아요.
0: 네.
1: 저희가 성경 속에서도 보고 제자들이 걸어간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보면
0: 네.
1: 철저한 희생과 정말 철저한 사랑의 길이었으나 내가 그 길을 따라가기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조금 힘들고 네. 조금 무섭고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데 실은 찬양 사역의 길도 내려놓음과 희생의 길이잖아요.
0: 네.
1: 이 찬양 사역의 순간에 십자가의 길을 느끼셨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또 그때 어떤 마음이셨는지도 한번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2: 찬양 선교는 정말 하나님을 높이며 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려놓음과 또 희생이 조금은 필요한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찬양 집회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집안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또 어떨 때는 정말 몸이 너무 아파서 좀 쉬고 싶다. 그럴 때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약속에 따라서 가야 되기 때문에 꼭 가야 하는 길이기에 저희들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오히려요 찬양 집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 새 힘을 얻고 또 문제가 해결될 때가 더 많아요.
0: 네.
2: 그래서 참 돌아올 때는 저희들이 너무너무 기쁘고요. 찬양 성경 때로는 외로운 자리이기도 하지만은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1: 외로운 길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영광의 길.
0: 네.
1: 네. 장로님은 같은 고백이실까요?
0: 네. 뭐 물론 다 사실 같아요. 저희들 뭐 벌써 단장님과 제가 33년째 같이 하다 보니까
1: 네.
0: 이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1: 네.
0: 참 무수한 뭐 시련들이 있었죠.
2: 많았죠.
0: 물론 뭐 찬양 사역 가운데도 있었지만 삶 가운데도 참 많았거든요. 뭐 내려놓고 싶은 순간도 있었고 그렇지만 결국은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예, 붙드신다는 게 결국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저희를 다시 찬양하게 하시는
1: 아멘.
0: 거였거든요.
1: 아멘.
0: 예, 그래서 이제 뭐 찬양할 때 저희들이 더 기쁨이 생겨요. 가서 지치고 힘들고 힘든 몸을 이끌고 억지로 갔는데 그 찬양 가운데서 더욱더 기쁨을 주시면 사역 끝나고 돌아올 때는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기쁨으로 돌아오거든요.
1: 네.
0: 운전대가 신나요, 그냥.
1: 네. 더 큰 것을 얻게 되는 자리, 네. 또 얻게 되는 십자가의 은혜.
0: 네.
1: 네. 우리가

0: 생각해보면은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는 그저 막연한 두려움도 때로는 있을 수도 있지만 네. 그런 것들을 내가 감내하고 순종하고 갔을 때 더 큰 기쁨, 감당할 수 없는 행복 이런 네. 것들을 부어주시는 은혜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방송 가족분들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지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를 품었을 때 어떤 은혜 또 어떤 힘을 부어주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함께 고백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0720번님께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장로님 한번 읽어주세요.
1: 예, 저는 저에게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예, 늘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많은 자녀로서 믿지 않는 친정동생 가족들에게 복음을 들고 십자가를 사랑으로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네. 들려주세요.
0: 네, 좋습니다. 나에게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방송 가족분들도 이렇게 저에게 십자가는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앞서서 장로님께서 고백하셨던 찬양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릴게요. 현재 시간 아침 7시 44분 33초 지나고 있습니다.

0: 네,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 방송 가족분들이 저에게 십자가는 이런 의미예요 라고 지금 보내주고 계시는데 우리 0538번님 저에게 십자가는 십자가입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이 십자가는 십자가다 라는 말 속에 저는 왠지 모를 네. 그냥 뭐라 해야 되죠? 강인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1: 네.
0: 약간 그런 묵직한 이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 0353299번님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단장님 한번 읽어주세요.
2: 예, 저는 십자가를 소망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근심에서 평안함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참 소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0: 아멘. 저에게 아멘. 십자가는 소망입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우리 029번님은 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장로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3: 예, 저에게 십자가는 기다림입니다.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아멘.
3: 아멘.
0: 나에게 다가왔던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029번님의 이 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4565번님은 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저에게 십자가는 감사와 평안입니다.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이 평온한지요.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아멘. 그 마음도 아멘. 남겨주고 계십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우리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지금 한번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질문 여러분께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크게 다가오는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2: 질문이 좀 어렵네요. 예, 제가 참 오랫동안 찬양 선교를 했습니다.
0: 네.
2: 이제 45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물론 그때도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또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찬양 선교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어떤 성도님들의 그 박수 소리에 한 번씩 취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고난을 통과하면서 또 주님으로 인해서 깨어지고 다듬어지면서 어떤 사람들의 그 반응과 평가보다는 모든 초점을 정말 하나님께만 두는 그런 삶이 바뀌더라고요.
0: 아멘.
2: 네, 그래서 어떤 그 이 고난을 통해서 오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0: 네. 장로님은 어떠세요?
3: 그렇죠. 뭐 저희들의 모든 십자가의 의미는 다 각자의 의미들이 다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평안입니다. 다 그렇겠지만 결국은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0: 아멘.
3: 그래서 저에게도 이제 날이 갈수록 그 십자가의 의미가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2: 아멘.
3: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 아멘. 네,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의미, 날로날로 더해지는 십자가의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2: 네.
0: 그 의미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면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취하면서 주어지는 그 은혜 함께 누리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지치고 무거운 시간을 지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 말씀 예.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2: 뭐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은 절망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다시 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겁니다. 힘내시고
0: 아멘.
2: 화이팅하십시오.
0: 네. 아멘.
3: 네. 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거든요. 십자가의 모진 고통 이겨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기적의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0: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또 기적의 십자가, 또 기다림의 십자가, 어떠한 십자가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임할 겁니다.
2: 아멘.
0: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우리가 끝까지 그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결국에는 최후 승리를 맛보는 그런 의미로
3: 아멘. 아멘.
0: 힘차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마음으로 저희가 기도문 준비했어요. 십자가를 주제로 함께 기도문을 나눌 건데요. 이 기도문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십자가라고 보내시면 오늘의 기도문 이미지 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멋진 큰형님들께서 이제 기도문 함께 나눠주실 텐데 기도문 함께 받아보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아침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십자가를 주제로 기도문 함께 나눌게요.
2: 주님, 오늘도 십자가 앞에 섭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모든 아픔과 죄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미움보다 사랑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3: 포기보다 순종을 선택하게 하시고 힘들고 지친 순간에도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소서. 오늘도 저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네, 오늘 십자가를 마음에 품으며 이 기도문 함께 고백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십자가라고 보내주세요. 십자가 기도문 이미지 파일로 보실 수 있도록 바로 링크 주소 보내드립니다. 샵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십자가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8시까지 문자 보내주셔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자, 오늘 두 분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1: 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아멘. 또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없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자랑입니다. 또 아멘. 우리의 모든 영광입니다. 십자가 사랑하면서 단단히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아멘.
2: 네, 이 아침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이 십자가가 우리 애청자 모든 분들께도 오늘 모든 하루가 행복의 시간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0: 아멘. 아멘. 저희 이 마음 전하면서 인사드릴게요. 그리고 끝까지 오늘 십자가 보내시면서 십자가로 인해 오늘 살아나는 그녀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샷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십자가라고 보내시면서 함께하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PD였고요.
1: 예, 저는 그리스도의 편지 단장 문지집사입니다.
2: 네, 박인규 장로였습니다.
0: 네, 제가 우리는 지금 외치면 함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외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금
3: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교실을 지키는 작은 용기 방관자에서 방어자로.
1: 교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친구들이 구석에서 한 아이를 둘러싸고 차가운 눈빛을 보내고 있거든요. 화가 나지만 무서워요.

0: 내가 나섰다가 나까지 이상해지면 어쩌나 자꾸 고개를 숙이게 돼요.
1: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마음.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끼는 두려움일 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내민 작은 손길 하나가 벼랑 끝에 선 친구에게는 커다란 구원의 방패가 됩니다.
0: 그만해. 우리 이러지 말자.
2: 그래 지우야. 이리 와. 같이 매점이나 가자.
3: 얘들아, 방관하지 않은 너희의 작은 한마디가 교실 전체를 바꿀 수 있단다.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용기란다.
1: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우리의 목소리, 나의 용기가 우리 교실을 지킵니다.
4: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1: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은 문현순복음교회 이원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본문으로 비교의식을 버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잠언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말이 되고 행동이 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주된 감정이나 사상을 우리는 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식은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아 그 사람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나를 지배하는 잘못된 의식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개혁되어야 할 의식은 바로 비교의식인 것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아벨은 양의 새끼를 최초의 제사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열납하셨고 가인의 제사는 열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가인을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가인아, 내 마음에 왜 분노로 가득 차 있느냐? 그 이유는 내가 알지 않느냐? 너한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냐? 내가 바르고 참된 제사를 드렸다면 내가 받지 아니하였겠느냐? 왜 아무 잘못 없는 동생 아벨에게 분노하느냐? 내 마음에 죄가 있구나. 지금 죄가 짐승처럼 너에게 달려들려고 내 앞에 웅크리고 있구나. 그러므로 죄를 다스려라. 그렇지 않으면 큰 죄를 짓겠다고 경고해 주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동생 아벨을 끔찍하게 살인하게 됩니다. 아벨을 향한 비교의식에서 비롯된 시기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가인의 질투는 동생 아벨과의 비교의식 속에서 생겨나서 미움이 되고 분노가 되어 마침내 동생을 살인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잠언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영적 지도자로 잘 알려진 바실레아 슈링크라는 분은 질투란 인간 속에 있는 가장 보편적인 감정이며 가장 깊은 죄의 배후의 세력이며 그러므로 이것을 빼어버리지 않는 고는 참다운 평화와 기쁨을 맛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질투의 감정이 우리의 삶에 큰 악영향을 주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은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비교의식은 타인을 의식하고 살때 비롯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말하기를 타인의 시선은 나의 지옥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는 삶은 참으로 힘든 삶이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바라보고 사는 직업 중에 연예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때는 행복하지만 인기가 떨어지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일반인보다 더큰 탈선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이런 비교의식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에 빠지면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이라도 만족할 줄 모르게 됩니다. 만족이 없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은 내가 가진 것보다 못 가진 것에 집착하게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날 대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해 지방대학에 들어간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니까 기쁘지? 그러자 그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대학이면 뭐예요? 저는 지방대학인데요. 목사님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한 청년을 붙들고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서울에 있는 대학 다니면 뭐예요? S대도 아닌데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S대에 다니는 청년을 붙들고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S대에 다니는 청년은 S대에 다니면 뭐예요? 학과가 좋지 않은데. 얼마 후그 목사님은 S대에서 좋은 학과를 다니는 청년을 만나 물었습니다. 너야말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니 너는 진짜 행복하지? 그러자 그 학생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좋은 학과를 다니면 뭐예요? 수석을 놓쳐서 장학금을 못 받는데요. 이처럼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고 나의 만족보다는 남에게 보이는 것에 의해 행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은 우리를 끝없는 경쟁으로 몰아넣고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남보다 더큰 집, 큰 차, 높은 지위, 명예 등 우리는 남보다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러나 참 만족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비교의식 속에서는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은 열등감과 때로는 우월감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은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너보다 낫다고 판단되면 우월감이 생기고 교만해집니다. 반대로 내가 너보다 못하다고 판단되면 열등감을 갖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에 빠진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외롭기 때문입니다. 비교의식은 이웃을 판단하고 비판하게 합니다. 비교의식을 가진 사람은 자기보다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의 관계가 불편해지게 되고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으로 보는 모든 것은 허상일 수 있습니다. 비교의식은 내가 비교하고 싶은 것만 보고 내 시각으로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실제로 비교해 보면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은 허상이요 가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은 오해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말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겉모습과 속사정은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비교의식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C.S. 루이스는 현대의 마귀는 비교의식을 통해 인간을 유혹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 비교하다가 상처를 받고 실족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비교의식은 하나님이 내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교의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 나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바른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바 되었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고귀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자기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찾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많이 가짐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섬으로 인정받기 원하고 부러움의 시선을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없습니다. 참 만족도 없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가치, 목적에 지배당하고 살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잃어버린 나를 찾게 되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에게 원하시고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비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절대의식을 갖고 살길 원하십니다. 각 개인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고유하고 유일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76억의 인구 모두 각자를 서로 다르고 독특하고 고유한 특성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쌍둥이라 할지라도 자세히 비교해보면 서로 다른 곳이 최소한 60가지 이상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다르게 만드셨다고 다른 것이 틀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달라야 역동성이 있고 재미가 있고 다양한 변화가 시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으며 나무그릇과 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 그릇은 용도에 맞게 쓰일 때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의식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절대의식을 가지고 경쟁의식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잘하려 하지 말고 이전의 나보다 더 노력하여 잘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쓸데없는 경쟁 논리에 끌려다니지 말고 항상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비교의식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사람이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이 땅에서뿐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소명의식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독특하게 만드셨고 각각 다른 재능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또한 비전과 소명도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갈고 닦아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주님께 자신의 경쟁자로 생각한 요한의 미래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이 땅에서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너와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내 일을 하고 나를 따르라 딱 잘라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비교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족함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크기와 숫자, 높이의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 만족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순례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도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족하면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축복이 들어오는 문이요 불평은 축복이 나가는 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그 능력대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0: 5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도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다르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각각의 은혜를 따라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내게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은 내게 가장 알맞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지 불공평해서 남보다 못한 것을 준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비교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절대적인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문현동에 위치한 문현순복음교회 이원종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51-636-2086 문현순복음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2: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ABC
3: FABC 게시판입니다. 부산 마마클럽이 5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부전교회에서 5월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559-39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남로회 남선교회연합회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덕천교회에서 선교 찬양제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338-91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범천교회가 6월 1일 월요일부터 7월 31일 금요일까지 사무간사를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세례교인 이상이며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이 요구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2680-14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퉁이돌 선교회가 6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 대구 부강교회에서 북한 선교 사역 소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2-796-884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대흥교회가 6월 7일 주일 오전 10시 창립 50주년 기념주일을 시작으로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851-4322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 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신대학교 강진구 교수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이 고신대학교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명화극장 시사회로 진행되는 5월의 명화는 신학의 본질을 일깨우는 대서사극 최후의 만찬입니다. 영화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하며 스승을 판 유다와 회피했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깊은 내적 갈등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세계적인 CCM 아티스트 크리스톱린이 제작에 참여하고 철저한 성경적 고증을 위해 모로코에서 올로케이션으로 촬영되어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진정 만나셨습니까? 이 묵직한 질문 앞에 십자가의 사랑과 영적 각성을 일으킨 이 감동의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고신대학교 개교 80주년과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히 진행되는 영화 최후의 만찬은 5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 부산극동방송 아트홀과 같은 날 저녁 7시 고신대 한상동홀에서 두 차례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51-756-6000번이나 유료문자 서비스 샵0933, #0933으로 영화라는 문자를 적으셔서 신청해 주십시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2: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같이 좋아하면서 불렀던 노래들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보면은 저 푸른 초원에가 있습니다. 그 가수 남진이 이제 오래 전부터 불렀고 그래서 다들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그 노래 좋아하고 다 잘합니다. 저 푸른 초원이에. 그 다음 뭡니까? 거린 같은 집을 짓고, 그 다음은요,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어. 그게 다 우리 마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그 당시에는 아파트 시대가 아니고 주택 시대인데 자기 집을 하나 가지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것도 언덕이 하얀 집처럼 말이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내 집을 짓고 사랑하는 내 님과 한평생 살고 싶어. 그 노래 우리가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래서 다 꿈이 자기 집을 가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 푼 두 푼 모으고 주택 청약금 넣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집을 가지고자 그렇게 애썼던 것이지. 집이라는 것이, 자기 집이라는 것이 또 부의 척도가 되고 또 한편은 또 행복의 척도가 되기도 하고 그게 벌써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전세 살던 사람이 자기 집을 하나 마련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어서 그 다음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좀 더 넓은 집에 가고 싶고 그리고 좀 친구 집에 또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쇼크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풀이 죽어가지고 그래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마치 욕망이라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 더 가지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은 이 탐욕, 이것이 모두에게 다 있는 본능이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또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그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부추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그만한 것에서부터 만족이 오는 것 같았지만 곧 또다시 욕망이라는 열차는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그러니까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인생은 어디까지 해야지 만족이 올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에요. 이걸 갖다가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이제 끝없는 인생 안에 있는 탐욕, 죽을 때까지 있는 이 탐욕의 문제를 가지고 단편 소설을 썼는데 사람에게 땅은 얼마나 필요한가 이 제목으로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탐욕, 끊임없는 탐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소설을 썼는데 참 큰 깨달음을 주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 내용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 비험이라는 농부입니다. 비험이라는 농부는 소작농이에요. 자기 땅이 하나도 없어요. 러시아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남의 땅에다가 농사를 짓고 밭을 개간하고 그러면서도 내 땅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니? 내가 이 남의 땅에다 뭐 하는 짓인가? 중얼중얼 하는 것입니다. 내 땅이 있으면 난 정말 행복할 거야. 자기가 지금 열심히 가꾸고 씨 뿌리고 하는 땅이 전부 다 남의 땅이니까. 그래서 비험은 부지런한 사람인데도 만족이 없습니다. 절대로 기쁨도 없습니다.

자기 땅이라고는 없으니까. 그래가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때가 날이 살살한 겨울인데 러시아니까 난로, 거실에 있는 난로, 예? 난로 앞에서 혼자서 중얼거립니다. 밤낮 뻣빠지게 일하면 뭐해? 예? 전부 남의 밥만 가득고주고 남 좋은 일만 하는 것뿐인데 이 땅이 정말 내 땅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난 정말 이 땅이 내 땅이라면 나 세상에 부러울 게 없겠어. 내가 저 땅만 가질 수 있다면 악마도 두렵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험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저 땅만 가질 수 있다면 악마도 두렵지 않다고. 그래 이야기하니까 악마가 저 듣고 있다가 그래 하면서 이제 악마가 마음이 상한 겁니다. 저 땅만 가지면 나 악마도 두렵지 않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그렇게 하니까 아이 딱 이 악마를 비웃으니까 그러니까 이 악마가 그래 네가 그토록 원하면 내가 네 원하는 대로 땅을 주지. 그리고 나서 네가 망하고 죽는 것을 내가 볼 거야. 악마가 이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비험이 빚을 좀 내가지고 그 소원이던 땅을 좀 샀습니다. 땅을 샀는데 자기 땅이 원래 없던 소작농이 땅을 하나 샀는데 그때부터 이웃들과 거미 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땅을 그래도 돈 주고 좀 샀는데 돈 빌려가지고 샀는데 아이 자기 땅에 저 집 말이 들어오고 저 집 소들이 들어오고 이걸 못 보겠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 땅 없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이웃집 소들이 올 수가 있죠. 뭐 경계를 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자기가 사놓은 땅으로 막 짐승들이 들어오고 남의 짐승들이 들어오고 이걸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웃들하고 다툽니다. 막 맥살 잡고 다투고 막 터지가면서 다투고 이제 욕망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 뭐 이 사람이 그래도 뭐 동네에서 잘 지내고 잘 살았는데 이때부터 이웃들과 거미 갑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이 평강이 별로 없습니다. 기쁨과 만족, 땅 좀 사가지고 조금 만족하고 이랬는데 그게 이제 없습니다. 왜요? 더 많은 땅을 가지고 싶으니까. 더 많이 가지고 싶으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이 소유한 것 때문에 이웃들과도 거미 갑니다. 이것 때문에 이웃들과도 다 깨어집니다. 관계가. 자기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이전에 땅 얻고 소작농으로 가난하게 살 때는 그래도 평안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뭘 소유하고 나서부터 더 마음이 복잡해지고 힘들어지고 관계가 힘들어지고 그래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 바흠이라는 농부의 이야기인데 톨스토이가 선의 소설의 이 주인공의 삶이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바흠은 땅에다가 그렇게 막 아주 미친 듯이 애착을 가졌지만은 우리 인생은 돈 아닙니까? 또 건강 아닙니까? 또 부유함 아닙니까? 더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여기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크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전부 다 그런데 탐심과 탐욕과 더 가지고 더 누리려고 하는 것 그게 다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평안이 우리 마음에 없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위에서 남이니라. 아멘. 내 마음이 내 인생의 통제소입니다.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가는 거거든요. 마음먹은 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부패하면 욕망으로 인해서 마음이 부패하면 인생 전체가 그리로 흘러가버리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유일한 영적인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보이는 이 자연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세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자연세계는 우리는 한 80년, 100년 이렇게 살다가 그 다음 영원한 세계로 옮겨져 갑니다.

자체 우리 육신의 성분은 흙 성분하고 화학 성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어 놓으면 다 없어져 버리지. 다 시간이 지나면 흙으로 돌아간대. 흙은 흙으로 돌아간대. 안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금니빨. 다 흙으로 돌아가지. 근데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이제 영원한 세계로 갑니다. 영원한 세계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다음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다. 응?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 계시고 천사,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그 난로가 뒤에 숨어있는 악마, 사단, 귀신들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 중에 사람도 영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육신을 가진 특별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죽음이 뭐냐? 우리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장례식장에 우는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때 천국으로 입성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죽음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또 우린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될 거니까.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참 많이 울기도 하고 응? 정말 초상집이 뭐 정말 초상집이지 정말. 왜 그렇습니까? 죄가 있는 사람 전부 지옥 갑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응? 이 집에 아들이 지금 몇 살이죠? 어? 그 집 13살. 13살이 됐다. 만약에 이제 13살도 해당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초등 6학년이다. 그럼 13살짜리 그 아들이 축구하고 놀다가 동네에서 공을 찾는데 옆에 도로가에 있는 파리바게트, 유리창을 다 박살 내보다. 그래가지고 파편이 전부 빵에다가 전부 다 들어가 보다. 그러면은 그 변상을 누가 해주지? 예? 아빠가 해줘야지. 뭐 엄마가 보고 해라고 소리죠. 부모가 해야죠. 왜요? 어리니까. 자기가 그걸 책임을 못 진단 말입니다. 어리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책임을 지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전부 베이비입니다. 베이비. 내 인생이 휘청휘청하는 베이비.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 입장에서 우리를 보면은 참 어리고 어린 백성들 아니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날마다. 근데 자기 날마다 짓는 죄인데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해결 못하면 전부 지옥입니다. 영원히 펄펄 끓는 지옥불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성경이 참 뜨거운 성경인데 한 줄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우리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그분에게 모든 우리 인생의 저주, 고독, 슬픔, 질병, 재학 싹 다 담당을 시키셔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온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죽고 나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내 대신 죽게 만들어서 우리 죄를 다 용서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죄인이 달리는 그 십자가입니다. 2000년 전에 죄인들의 사형털이 십자가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달리셔가지고 내 죄 때문에 달리셨어. 내 죄를 담당해 주시고자 달리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다시 소설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바움이라는 이 농부가 땅을 좀 돈 빌리 가지고 좀 샀는데, 그런데 더 넓은 땅을 가지고 싶은 욕망이 끊임없는데, 어디 소식을 들으니까 이 바시키르라는 곳에 유목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헐값에 초원 땅을 많이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땅을 많이 가지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래서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바시키르 총장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응? 바움, 우리는 1천 루블, 러시아 루블이니까 1천 루블을 주면은 자기가 지금부터 지금 해 뜨는 이 시간부터 해 질 때까지 걸어서 달리든지 뛰든지 자기가 밟은 땅은 전부 다 준다. 그래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해 지기 전에는 반드시 다시 돌아와야 된다. 만약에 해가 졌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돈도 돌려줄 수도 없고 땅도 줄 수가 없다. 그래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이제 해가 또 오르니까 비오리 그 돈을 주고 이제 촌장 보는 데서 이제 그가 이제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늙은 하인을 한 사람 데리고 갔는데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는 둡니다. 왜요? 걸음이 느리니까. 같이 갔다가는 땅을 못 차지할 것 같으니까 당신이 저기 있으라 하고 자기 혼자서 막 뛰기 시작합니다. 뛰면서 막 기분이 너무 좋아. 예? 뭐 하여튼 밟는 땅은 전부 다 자기 것이 되니까, 하여튼 해지기 전까지만 돌아오면 되니까 막 뭐 또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막 아주 막 기분이 막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내 땅이다, 내 땅이다 하면서 막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예? 그리고 또 보면 뭐 저 보면 좀 연못이 있고 좀 풍경이 좀 아름다운 땅도 있는데 그것도 가지고 싶어. 저 연못을 또 연못 쪽으로 뛰어가서 다 밟고 그러면서 막 뛰어 하염없이 막 그냥 한 뼘이라도 더 가지려고 막 뛰어. 그런데 해가 뚝 떨어진 겁니다. 정신없이 땅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보겠다는 마음으로 돌아갈 걸 계산을 못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해가 저 석양이 싹 지는 붉은색이 쫙 떠올랐죠. 저때서야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리고는 돌아갈 길은 너무나 먼 거예요. 큰일 났다. 응? 그래가지고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가지고 미친 듯이 출발했던 곳으로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막 가지고 짊어졌던 뭐 배낭 버리고 뭐 위도 또 버리고 막 그냥 막 기듯이 얼마나 먼 거리인데 막 기듯이 달리듯이 막 계급품을 몰고 막 소설에는 그게 없습니다. 막 뭐 그랬지 않겠습니까? 달려오지 막. 근데 그렇게 달려오는데 목에서 피가 올라옵니다. 응? 그렇게 뭐 하여튼 뭐 죽기 살기로 달려왔겠지요. 죽기 살기로. 안 그러면 다 뭐 준 돈도 뺏기고 뭐 땅도 못 얻고 하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숨은 이만큼 차올라오고 신장은 벌렁벌렁하고 목구멍에서 피가 올라오고 소설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건 내가 각색한 거 아닙니다. 예. 그래가지고 시작한 그곳에 촌장이 있는 그곳에 콱 엎어집니다. 그러니까 촌장이 오 비험 축하오 많은 땅이 이제 당신 것이오 그랬는데 와서 콱 엎어진 비염이 그 다음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신병마비로 피를 토하고 죽은 겁니다. 이게 소설의 내용입니다. 그래 뒤에 따라온 노인이 하인이 삽을 가지고 그가 묻힐 곳을 팠습니다. 그래서 비염은 가진 땅이 자기가 묻힌 2m 그 땅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톨스토이가 인생의 욕망, 그것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걸 주제를 가지고 이 단편 소설을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는지조차도 모르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인 양 지금도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초보 운전입니다.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렵지. 우리 안에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지금 20대입니다. 다 20대를 처음 살아보니까 서툴죠. 30대 처음 살아보잖아요. 결혼해서 애 놓고. 응? 그러니까 서툴죠. 40대 처음 살아보잖아요. 50대 처음 살아보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 철난다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 실수요. 그리고 매일 서툴고 인생이라는 것이 초보 운전이니까 50대는 50대가 살아야 할 기준이 있고 60대는 60대가 살아야 할 기준들이 있는데 처음 살아보니까 그러다가 60대 가보고 그러다 70대 가보고 그러다가 그냥 죽음의 문 앞까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후회들을 남기면서 많은 시련과 실수가 있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토스토이가 이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이 있기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비염과 같이 똑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허무하게 죽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인데 이 사람이 부자인데 소출이 그 해에 많은 거예요. 농부가 이 소출이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를 짓는데 전부 자기 뭐 어? 일하는 사람 두고 짓겠죠. 그래서 너무 소출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 곡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곡간을 더 키우고 더 크게 짓자. 어? 거기다 잔뜩 쌓아둬야 되겠다. 내 영혼아, 성경에 보면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설 물건을 넉넉히 쌓아두었으니 이제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쉬자. 그리고 즐거워하자. 요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자기가 이번에 막 추수가 많이 돼가지고 아주 막 곡간이 차고 넘치도록 이제 이렇게 부자가 되니까 내 영혼아 잘 쉬고 잘 먹고 즐거워하자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성경에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창조주 그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부자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리석은 부자, 성경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가 저지르는 실수가 뭡니까? 다 자기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 핸들을 내가 잡고 살아온 내 생명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나 빼두드리 가면서 그렇게 평생 살아보자. 늘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보자 내 영혼아. 내 영혼의 내 생명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부르시면은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인생과 내 생명이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0: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평강과 참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것은 인생의 핸들,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초보 운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운전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인생 내가 몰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것.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는 이제 처음 가는 길 내가 몰고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내 인생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담당해 주시고 늘 평안을 주시고 늘 사랑을 주시고 늘 행복을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제 염려가 없으니까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신다 이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맡겨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다 맡기고 내 인생의 핸들과 고민을 다 맡기고 나는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 속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또한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천국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이 세상 떠나서 또 천국을 누리게 되는 삶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또 읽어보십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걸 영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하고 내 마음에 모실 때 그때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받게 되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시 연제구에 위치한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51-507-8844번 풍성한 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전화 050-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부곡 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입니다.
1: 오늘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오늘도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제자들은 막막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기 전에 약속 하나를 남기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 머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말로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말 못할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내 힘만으로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는 이 순간부터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십시오. 예수

0: 예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손에 이끌려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 전도 활성화 프로젝트로 전국 370개 교회와 매일 전도하는 교회, 부곡 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부곡 순복음교회로 가보실래요?

0: KBS 이미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사상의 숲속 전원교회에서 다음 세대 비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누고 있는 날마다 교회를 섬기는 이종호 목사입니다.
0: 와,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길을 걷다 보면 온통 초록빛 나무들이 참 눈을 시원하게 해주는데요. 네. 그 초록 사이사이에 유독 붉은 빛을 뽐내는 나무들도 있더라고요. 네. 바로 단풍나무입니다.
1: 아, 가을도 아닌 봄에 만나는 붉은 단풍이군요. 초록색 잎들 사이에 눈에 확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0: 네.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는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니 봄에 나온 새 잎이 벌써 붉은색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가 걷던 그 길의 이름도 홍단풍길이었습니다.
1: 가을이 돼서 붉게 물드는 게 아니라 처음 싹을 틔울 때부터 붉은 빛을 띠고 나오는 단풍나무였군요.
0: 맞습니다. 초록빛 자연 속에서 연한 붉은 빛을 띤 그 단풍나무가 저에게 꼭 이렇게 꼬집어 말하는 것 같았어요. 5월에만 가정을 위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한결같아야죠. 주일에만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한결같아야죠.
1: 아, 말 못하는 자연이 들려주는 울림이 있는 메시지 같아요.
0: 네.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내 일이 잘 풀릴 때만 감사하지 마세요. 한결 같아야죠. 봄부터 내내 붉은 그 단풍나무 앞에서 하루에도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바뀌는 저는 참 부끄러워서 얼굴이 이내 붉어지고 말았습니다.
1: 네. 한결 같아야죠. 참 솔직하고도 귀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의 결심과 믿음이 주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아침 저녁으로 좀 변할 때가 많잖아요. 오늘 변함없이 저 붉은 홍 단풍나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언제나 사시사철 한결같으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0: 그렇습니다. 그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든든히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바라만 봐도 좋은데 사랑아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면서 이 계절에도 흔들리지 않는 홍단풍처럼 선명하고 한결같은 이 아침이었으면 좋겠습니다.